0: 약 700년의 역사를 이어갔던 백제. 그 백제가 남긴 불멸의 유물, 바로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천상을 상징하는 봉황문양. 그 아래로 펼쳐진 백제인의 이상향. 생명을 상징하는 연꽃 몸체와 대지를 상징하는 용 모양 하단까지. 그야말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삼국시대 왕궁을 최초로 재현한 사비궁. 실제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양식과 건물 배치를 완벽하게 복원했다는데요. 온화하고 균형 잡힌 백제 건축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걸작이 있는데요. 능사 5층 목탑.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멋진 상승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거의 10여 년의 대역사로 복원했는데요. 그야말로 21세기 문화재입니다.
1: 5층 목탑.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왜 일본 거를 지어놨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백제 장인들이 백제 기술로 일본에 지어놨고, 우리가 경주하면 황룡사 9층탑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백제 장인 아비지가 만들었잖아요. 석가탑 다부터 다 백제 장인이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백제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궁궐 한켠 연못가에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2: 소망의 대부.
0: 정자 안에 있는 커다란 북 하나, 이름하여 소망북입니다.
2: 제가 한번 소망을 담아서 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그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질병이 없어지는 그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 소망합니다.
0: 어마어마한 저의 소망, 과연 백제 부께서 들어주실까요?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곳을 만납니다. 구두레 조각공원인데요. 예술 작품들이 이 계절을 더욱 찬란하게 장식합니다.

0: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부역. 깊은 역사만큼 정감 또한 넘치는 곳인데요. 전통시장에서 그 집 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꽃시장이 활발합니다.
1: 요즘 심는 거, 이게 뭐 히아신스, 소서나 뭐 이런 거 심는 게 잘 나가요. 땅에다 심어서 또 해마다 보는 거.
0: 해마다 봐도 꽃이 새로운 이유는 뭘까요?
1: 꽃만 쳐다보도 행복하지 않냐? 말해, 미리 말을 해.

0: 그렇겠지요. 바라만 봐도 좋은 꽃.
1: 아, 너무 예쁘죠? 내가 더 예쁜다. 꽃이 더 예쁜다. 꽃이 봐봐.
2: 예쁘지. 그럼
1: 꽃이 더 예뻐? 내가 더 예쁘네?
2: 이건 얼마 이거?
1: 뭐, 그거 만 원.
2: 뭘 물어봐요.
3: 한 구리에 3,000원씩. 좀 싸게 샀네요. 네 구로 만 원 줬어요.
4: 엄청 싸게 사셨네.
3: 예, 예. 너무 싸게 사셨어요. 단골이어 싸게 주신 거예요.
0: 사람도 꽃이 되는 곳, 꽃시장입니다. 어느 노 작가께서는 발목이 시큰하도록 봄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봅니다. 네, 부여의 봄을 따라 걷다 보니 예사롭지 않은 재배사가 눈에 띕니다. 이 안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5: 아, 예.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네요.
5: 네. 한참 바쁠 때라.
0: 아, 지금 이건 뭐예요?
5: 참송이 배지예요.
0: 버섯이에요?
5: 예, 아니 배지. 배지라고 해서.
0: 네.
5: 이거 이제 하우스로 가져가서 거기서 아~ 이제 후숙하면은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0: 아, 예. 그러니까 버섯의 묘목이네요, 그러면.
5: 네, 예, 그렇다고 봐야죠.
0: 아, 그렇구나.
5: 예.
0: 이곳은 버섯 농장인데요. 층층이 쌓아 올린 재배대 덕분에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섯 배지를 준비하는 시기. 눈꼽을 새 없이 바쁜데요. 이 톱밥 덩어리에 버섯 배지를 입식합니다. 버섯은 배양과 후숙을 거쳐 약 6개월이면 첫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탐스럽게 잘 자랐죠.
6: 이봐.
5: 그래,
0: 만만치 않은 규모의 버섯 재배 시설.
6: 이렇게 조그만 것도 뜨뜻 이렇게 벌어진 게 맞냐? 날이 더워서 그런가?
5: 거의 끝나갈 때
0: 조원식, 최지연 부부가 이 버섯 농장의 주인인데요. 부모님의 버섯 농사를 이어받아 이렇게 규모를 키웠습니다.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5: 재배하기 어려운 건 우선은 전체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것 같아요. 전해보다. 그러다 보니 이게 냉난방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 있고. 저희도 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이 인력 수급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0: 아내 최지연 씨, 남편과 함께 재배, 수확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7: 한 번만 날려주면.
0: 그런데 갑자기 최지연 씨가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최지연 씨는 개인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신중하게 각도를 조절한 다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는 최지연 씨.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즈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6: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오늘 방송을 하는데 잠깐 여기 표고버섯 여기 촬영을 하면서 검사 켜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확한 표고버섯이거든요. 좀 예쁘죠? 거북이 등딱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화고라고 하잖아요. 화고 알죠? 화고. 화고 아시는 분 1, 모르시는 분 2. 근데 이 화고가 저희는 화고 등급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그 배지
0: 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
6: 뭐라고 했죠? 버섯집. 이런 것 배지를
8: 지금 이렇게 조금

0: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히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한두 분이라도 사주시고 뭐 그래서 아유 그래도 사주시는 분도 있네. 그냥 나는 일단 알리기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그냥 다급하니까 켰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1: 도이지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최지연 씨. 성실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를 따라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아 시작한 버섯 농사 20년이 넘는 경력. 이제는 그야말로 버섯 박사가 다 됐습니다. 버섯 농사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온도, 습도, 또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아주 민감하고 버섯균에 잡균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각 최지연 씨의 일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0: 주문 주신 버섯 농장입니다. 보관도 어떻게 해서 전달하셔라 얘기해드리고, 버섯을 씻어서 먹는지, 뭐, 이제 그냥 털어서 먹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무슨 고추장, 된장 이런 데다가 버섯을 박아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꿀 절임 같은 걸 하신다든가 이런 걸로 하시면은 이 물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씻는 거 말고 그냥 털어서 하시라고 하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휘리릭 씻어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드시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2: 좋아.
1: 최적의 환경에서 깨끗하게 자란
2: 엄마 많이
1: 부부의
2: 먹지?
1: 참송이 버섯.
3: 계시면 돼.
2: 엄마 사지 마.
1: 즉석에서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3: 맛있어요.
2: 그러니까
3: 아니 그냥
2: 이것이
3: 먹어도 달아요 이게.
2: 저기 위에 더 가져오면 되는 거 같아.
4: 어머니 보통 송이버섯은 기름장에다 찍어 먹잖아요.
2: 네.
4: 근데 나 기름향보다 송이 향을 느끼고 싶어서 먹어도 되죠?
5: 맛있어요.
2: 예.
5: 향이 딱 배요 입에.
4: 그러네. 이거 찢어갖고
5: 단맛
4: 고기처럼
5: 나요.
4: 단맛 나게.
5: 예.
4: 야 이게 결대로 찢으니까 이거 무슨 닭고기 백숙 찢어
5: 맞아요.
4: 먹듯이.
5: 네.
2: 예.
5: 뒤에 향이 딱 머금잖아요.
4: 기름장 필요
5: 그쪽에서. 예. 필요 없어요 사실은.
4: 그러네. 아, 자꾸 어머니 기름장 준비해야 된다는데, 안 준비해도 돼.
2: 너무 많이 준비.
4: 왜냐하면, 참기름 뒤에 이 향이
5: 네, 맞아요.
4: 감춰지는데, 이게 대놓고 향이 나네.
5: 김맛이 달잖아요.
4: 네, 맞아요.
5: 네.
0: 이 배지라고 해서 이게 버섯이 나오는 이 덩어리가 있어요. 매주같이 생기네.
4: 네.
0: 네. 걔부터 좀 좋아야
4: 건강해야
0: 되거든요.
4: 되잖아.
0: 예. 네. 이거부터 좋아야 버섯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법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배지부터 만들어서 이 버섯 다그 작업을 전 과정을 저희가 다 해요.
4: 그러니 그 묘목이 되는 배지가 건강하려면 부여에 물도 줘야 되고 그 일조량도 좋아야 되고 모든 삼박자가 탁탁 맞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들의 고민은 딱 하나잖아요. 건강한 걸 먹일 수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우리 행복인데 이 아이를 키움으로써 내 아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1: 온 정성과 기술을 다해 키우는 버섯이 이들의 희망이 되고 부여의 명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넓은 백마강변, 부여의 봄빛깔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데요. 아시죠? 이 노란 빛깔. 그렇습니다. 바로 유채꽃입니다. 해마다 봄 4월이면 부여 세도면에서는 유채와 방울토마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 부여

0: 여행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의 명소, 바로 국남진대예요. 궁궐의 남쪽에 있는 연못 국남지. 백제 무왕이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일러 직접 보긴 어렵지만 이 국남지는 연꽃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1: 하나, 둘, 셋!
0: 그런데 국남지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1: 철인왕후.
0: 바로 부여군 문화관광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 씨입니다.
1: 츠르모토 시오리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일본 사람이 왜 나왔을까 싶으시겠지만 네, 여기 백제가 있던 부여에서 일본하고 교류가 많이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0: 츠르모토 시오리 씨는 일본 구마모토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부여로 옮겨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행 가이드, 통역 1등을 했지만 2010년에 정식으로 부여군 문화관광 해설사가 됐다고 합니다.
1: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일본 안에서 국내에서 생각하시는 백제에 대한 시선과 한국에서 보고 있는 시선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백제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좋은 관계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0: 백제와 고대 일본의 활발했던 교류의 역사. 그 가치를 양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츠르모토 시오리 씨.
1: 벌써 서동이라는 얘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분한테 그런
0: 지금도 백제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남편이 여기 토박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시집 왔는데 워낙 일본하고 교류가 많은 거예요. 많은 동네니까.
0: 특별하다면 특별한 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 씨는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1: 많은 분들이 백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간 입장에서는 서로 교류하는 것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부여 시가지 한가운데 시간이 고스란히 갇혀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림사지, 정림사라는 절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옛 철터에 서 있는 석탑 한기.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돌 날개 끝이 살짝 위로 향해 있는데요. 그래서 비례미와 상승감이 탁월한 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탑은 백제가 수도를 웅진

0: 에서 사비로 옮긴 직후인 7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특징이 많습니다. 네. 여기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해체하거나 다시 복원하지 않은 유일한 탑이에요.
2: 본연의 모습 그대로.
1: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어느 누구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에 쌓인 베일에 쌓인 탑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춘열을 보세요. 춘열 밑에 그 모습을 보면은 이 화강암은 엄청나게 단단한 돌이에요. 그렇지만 저기 보면 이렇게 굴곡지게 깎여진 모습을 보면서 아, 백제인들은 그렇게 아주 단단한 심성을 가졌지만은 한편에는 부드러운 모습을 또 저 탑을 통해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5층 석탑 뒤편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1970년대에 지은 현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이유 바로 이 석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상은 고려시대 것이지만 그 얼굴은 부드럽고 단단했던 백제인의 모습을 이어받지 않았을까요? 여행은 쉼표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정림사 옛터의 5층 석탑은 마치 느낌표처럼 보입니다. 마음 한 자락 살짝 내려놓고 싶다면 옛 절터 정림사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3: 오다가 부여 국남지를 만났거든요. 그야말로 연꽃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여를 대표하는 음식이 연잎밥인데요. 그 맛이 어떨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곳에 가서 한번 맛볼게요.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3: 아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4: 네.
3: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여기 연 키우는 곳 아니에요?
4: 네.
3: 연못.
4: 예, 연못이고요. 네. 예, 연은 아직 안 나와요.
3: 아,
4: 지금은 이제 연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예, 부여를 좀 대표하는 음식으로 지금 이제 부여군에서 네. 곳곳에 다 연잎밥을 많이 해요.
3: 그 전국에 연잎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4: 네네.
3: 사장님만의 어떤 우리 집 연잎밥은 이게 좋다.
4: 네, 저는 직접 제가 농사를 짓고, 예, 재배를 해서,
3: 네.
4: 직접 수제로 저기 밥도 이제 시루 같은 큰 찜질 시루에다가 네. 쪄서 그렇게 해서 밥을 직접 해서 밥도 싸고.
3: 그 원래 전통 방식 그대로 하시는 거네요.
4: 예예예. 예, 예.
3: 원 재료부터 키워서.
4: 예예. 예.
3: 원래 방식으로.
4: 예.
3: 얼마나 맛있을까요? 어머니 지금 이거 하실 때가 아닌데요.
4: 그래요?
3: 제가 그 맛을 얼른 봐야 되거든요.
4: 예.
3: 한번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4: 네.
3: 야. 우와. 아니 이 조경도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4: 아버지요.
3: 아버지가.
4: 아, 예.
3: 저기 계신 아버님.
4: 네, 남편 분.
3: 아버님 멋져요. 예.
0: 정원의 조경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의 장식품까지 남편분의 취미와 성품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차를 만났는데요.
3: 와, 이 그릇 안에 연잎 하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일단 보는 것으로 차를 음미하고요. 이렇게 찬물이 우러난 것을 찻잔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꽃향이 굉장히 좋아요. 은은하면서도 진한 듯.
5: 이렇게 다 손질해 놓는 거지. 세척을 해. 냉동 아직도 해동이 안 된 거고. 이거보다 연잎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엄청 커요. 이제 이게 5월 달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월, 7월 가야 잎이 성장을 해요. 다. 9월. 이제 채취는 8, 9월에 합니다. 수치를 8, 9월에 해서

0: 급속 냉동으로 들어가요. 냉동으로 들어가서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을 해서 이렇게 세척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1: 연잎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당연히 연잎인데요. 여름 한철에만 나는 잎이라 보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잘 펼친 연잎 위에 밥을 얹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밥이 보통 밥이 아니랍니다. 각종 재료와 연뿌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들을 감싼 다음 잘 쪄내면 건강한 밥, 연잎밥이 완성됩니다.
0: 효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찹쌀 찰밥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또 연잎의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혈액순환에 좋다, 뭐 갱년기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혈관적으로도 많이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그런 효능도 있고 해서 겸용을 하니까 이렇게 손님들도 이렇게 드실 때 항상 너무 향이 좋다고 하고 좋아하세요.
1: 밥뿐이라면 서운하겠지요? 눈이 먼저 즐거운 연뿌리 전입니다. 이렇게 잘 차려진 연잎밥상, 참 정갈합니다. 뿌리가 꽃으로 피어난 연근전. 제일 먼저 손이 갔습니다.
2: 와, 부추하고
0: 예.
2: 이 연잎 뿌리 잎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0: 네네.
2: 향기가 둘이 막 섞여가지고.
0: 예, 쫀득하면서도.
2: 맞아요.
0: 예.
3: 짜자잔. 짜자잔. 와. 우와. 연잎밥 안이 뜨끈뜨끈뜨끈합니다. 세상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0: 찹쌀에다가
3: 네.
0: 흑미가 들어가고요.
3: 네.
0: 돈부라는 콩이 있어요.
3: 돈부콩.
0: 예,
3: 네.
0: 돈부콩, 연자육, 아몬드, 호박씨,
3: 호박씨까지.
0: 예, 연근.
3: 자, 먹어볼게요.
2: 간이 딱 맞고요.
0: 네.
2: 연잎의 향이 아주 이쁘게 배어 있어서 그 안에 견과류가 이렇게 씹히는 맛도 너무 좋네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2: 아까 이게 뭐 때라고 했죠?
0: 네, 뭐, 예.
2: 이거 진짜 이렇게 어머님 때에서는 아는 명칭들인데 이거를 젊은 세대가 맛볼 수 있다는 게.
0: 아, 그래요.
2: 된장에다 이렇게
0: 예.
2: 직접 담그신 된장이에요?
0: 네, 요 된장국이 진짜.
2: 아, 그래. 너무 맛있다. 끝났네요.
0: 아, 그래요?
2: 끝났어. 일단 기본 된장이 어머님이 직접 담그시니까 그 된장에 스쳐가는 것들은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네요.
1: 연잎밥상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말. 정성과 건강이었습니다.
3: 어머님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부여해 보셔서.
0: 건강하게 건강한 음식으로 보답하는 게 제가 이제 하는 의무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3: 맞아요.
0: 네.
3: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건강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연잎밥 한 상이 여러분들한테 건강 한 상을 선물로 드릴 것 같습니다.
1: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가파른 이 길. 1500년 전 수도 사비를 지키던 백제인들의 길이었습니다. 턱에 차도록 오른 곳에서 만난 돌벽 가림성입니다. 신라, 고구려, 심지어 당나라와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야 했던 백제. 가림성은 사비 남쪽을 지키던 방어기지였다고 합니다.
4: 당나라 장군 유인계가 이곳을 치려고 이렇게 침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그런 장소라 해서 난공불락, 도저히 이곳에 올 수 없다. 이 어려운 지역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지역부터 우리가 차지하자, 침략을 하자, 이렇게 등으로 인해서 이런 다른 성이 먼저 함락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저항을 했던 이런 성으로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해발 250m의 성흥산 정상을 둘러싼 가림성. 산은 높지 않아도 역사의 울림은 깊기만 합니다. 마침내 백제의 시간을 품은 성흥산 정상인데요.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5: 이곳은 옛 백제를 지키던 부여 가림성입니다. 저 아래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저 강은 백마강이고요. 그 뒤편에는 백제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을 품고 있는 부여 가림성. 우리는 오늘 이 부여의 1500년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입니다.
1: 와. 마치 수호신처럼 우뚝한 성흥산 정상에 고목 한 그루. 그 나이 400살이 넘은 천연 기념물 느티나무인데요.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했던 유명한 분이랍니다. 이 나무 곁으로 얼마나 많은 계절이 지나갔을까요? 사랑나무라는 별칭을 가진 고목 아래서 만난 것, 백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0: 전북 장수에서 시작된 금강, 부여에서는 백마강으로 불리는데요. 이제 그 강 위로 가보려 합니다.
1: 네, 구들의 조각공원 바로 옆에는 이렇게 선착장이 있습니다. 저 뒤에는 황포 도배를 단 배가 있는데 백마강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강을 따라 가다 보면 주변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그 풍광을 즐겨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0: 그런데 배를 타기 전 눈길을 붙잡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는 볼 수 없을 장면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이곳에 오니까 백마강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네요. 부교가 47년에 처음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서 68년에 만들어졌고요. 도서버스 위에다 버스를 올렸어요. 빠른 버스가 느린 배에 실려가는 모습 참 인상적이다. 그리고 삼천궁녀 진혼제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네요. 말 그대로 황포도배 100년의 역사가 한눈으로 봐지네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 백마강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0: 네. 평일인데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백마강 황토돕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1: 우와. 황토돕대.
2: 네, 여러분 배가 불안사로 출발하겠습니다.
0: 드디어 출발. 그야말로 미끄러지듯 흐르는 백마강 황포돕대.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2: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은 백제의 수도 방어를 위해서 축조된 복합식 섬광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다코암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0: 유람선은 중간에 한 번 서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곳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과연 어딜까요? 네, 백마강변에 바짝 붙어있는 사찰. 그 유명한 고란사입니다.
1: 고란사. 아, 낙하암에서 떨어져 목숨을 버린 궁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사찰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슬픈 이야기입니다. 뒤에 약수터가 있네요.
0: 고란초라는 약초가 유명한 고란사. 그 이름을 딴 샘물이 있는데요.
1: 우와, 엄청 맑다. 우와.
0: 물이 세상에 이렇게나 깨끗하고 맑습니다. 한번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약수, 아니 마실 수가 없겠지요?
1: 오, 달다. 오.
0: 고란사의 종소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 망국의 하늘 안고 몸을 던지고 삼천궁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타종을 한다고 합니다. 영종이라고 부르고요.
0: 저도 마음을 모아 종을 쳤는데요. 부디 후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고란사를 뒤로 하고 다시 가파른 길을 올랐습니다. 낙화암 꼭대기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낙화암 삼천궁녀. 삼천이라는 숫자는 기록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을 마주했던 슬픔과 상실감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겠지요.
1: 낙하암을 올라오는 내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삼천궁녀분들의 죽음을 위해서 올랐던 그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0: 백악정 아래서 내려다보고 후손들이 다시 낙하하면서 그 시간을 돌아다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역사 속의 역사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역사의 강이자 사람의 강인 백마강. 제국 백제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겠지요. 여행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렇게 역사의 한 자락을 만나는 것도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니까요. 흐르고 있는 백마강 그 위의 풍강에는요 역사와 1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제의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번 여행 그 찬란함에 흠뻑 빠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과 역사가 강을 따라 흐르는 곳 그 부여에서 만난 따뜻한 이들 오늘을 살고 있지만 먼 훗날에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다고 기억되겠지요.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1: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2: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0: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 얘들아.
0: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1: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1: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지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푸른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1: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중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1: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오도는 이리 관지 충서 이의라.
1: 오도는 이리 관지 하나의 도로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다. 너에게는 그런 도가 있느냐?
0: 아직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1: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구나. 무엇이냐?
0: 궁극의 미가 아닐까 합니다.
1: 궁극의 미? 아름다움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하나의 도다? 앞뒤가 꽉 막힌 우리 아들, 의외로 심중에는 흥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0: 오늘 영경으로 떠나십니까?
1: 그래, 이 아비도 천국의 학자들을 만나서 궁극의 도를 논해볼까 한다.

0: 단단 비단 잊지 마셔요.
1: 명심, 또 명심하마.
2: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3: 그래, 가자.

0: 사서 삼경에 묻혀 사는 우리 오라버니 춤에 빠져 있다는 걸 세상 누가 믿을까? 그래서 이번에 무슨 춤 배울 거야?
1: 어허, 그놈의 방정. 제발 춤이라는 말에 무게를 좀 느껴보거라.
0: 흥, 맨날 혼자만 심각해.

0: 정제 춤을 배우시겠다.
1: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 하니 내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자 하네.
0: 철없는 선비님께서 춤.

0: 사람이 단단히 나셨구만.
1: 그대가 그대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알 것이야. 춤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육신을 통해 하늘의 이치에 도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0: 글쎄요.
1: 나는 다만 궁중정제를 배워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것뿐이네.
0: 선배님의 자세는 높이 사겠습니다. 허나 오로지 상감마마를 위한 춤, 저처럼 천한 기녀가 궁중정제를 어찌 알겠소? 게다가 아무리 청해도 산에는 못 배웁니다.
1: 아니, 배우고자 머리를 조아리는 네가 사내인지 계집인지 어째서 분별하는가?
0: 세상이 분별하는 걸 낸들 어쩝니까? 아, 처음 급하시면 조선민 선발전에 나가시던가요. 여학행수가 궁중정제 특훈을 시켜준다죠? 미인 후보들한테?
2: 와, 상금이 99평 복층기였지?
3: 복층기였지?
4: 궁정기사 딸린 4천마력 급가마.
3: 4천마력?
5: 네 집 아신지 장원만 뽑히면 팔자가 후딱 뒤바뀌겠네.
3: 그렇지, 바뀌지, 바뀌고. 과거 급제보다 낫구만.
1: 미인 후보들은 궁중정제를 익혀 본선 무대를 꾸민다. 그래, 됐다, 됐어. 궁중정제 내 춤으로 만들 수 있겠어.
6: 무슨 수로? 오라버니, 도대체 뭘 어쩌라고? 조선미인 선발전에 나간다고?
7: 헐.
1: 조선미인 선발전에 출전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제를 익히려는 것이다.
6: 그러니까 심야저고리 입고서 미인대회에 출전하시겠다는 거잖아.
1: 군자 표변이라 했다. 군자라면 옳은 것을 위해 표범처럼 재빨리 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 나는 궁중정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으로든 변할 각오가 돼 있다.
6: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1: 너는 그저 여인의 자태와 몸가짐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
6: 춤이 뭐 그리줬어?
1: 오로지 서책으로만 엿보았을 뿐인데 궁중정제는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답더구나.

0: 이젠 살아있는 궁중정자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1: 근데 조선민 선발전엔 누구 이름으로 나가게?
0: 그야 응당 그게 네 이름이지.
1: 미인을 뽑는다는 건데 미인을 향한 험난한 여정은 결국 이곳에서 시작되지.

0: 아, 가볍게 어떡해.
1: 임수요!

지금부터 진선미 부의례에서 조선 여인의 모범이 될 미인을 뽑고자 하오니 부디 살펴주소서.

0: 와 정절 매무새를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예선인 초상화 심사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1: 피부에 바르는 홍삼 미용 홍삼정.
2: 올리고 이렇게 눈 이렇게 좀 이렇게
3: 아. 보라보니 초상화 그려줄 솜씨 좋은 화공이 생각났어.
4: 응?

0: 비키는 거야. 비켜. 비키라니까.
1: 관객이 아주 씨가 말랐어.
2: 엉석이 반이나 찼구만. 나 나간다.

순사위로 봐선 고급진 초사화가 나오긴 글렀다. 일어나, 딴 데로 가자.

0: 그림싹은 얼마나 드리면 돼요?
1: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2: 흥정은 조상화 맞은 후회하거라. 낙방을 수준으로 그릴까지 뻔해.
3: 아, 그래도 그림이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다 그린 뒤에 보고 주슈.

0: 문둥이 처음 보시나?
1: 그림이나 확인하죠.
2: 어마어마 솜씨가. 오라버니.
3: 아니, 기희야? 얼른 좀 보렴.
4: 아니, 선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색감은 섬세한 초상화라.
3: 기희야, 내가 뭐랬니?
1: 그림 싹은 열량에다가
4: 두 배! 스물 량 드리겠어.
1: 그럼 스물 량에다가 그 배공놀이기 얹어줘요.
4: 그건 실수. 무슨 그런 춤사위를 하고서는 이게 어울릴 거나 갔어?
1: 스무 냥의 배공놀이기에 흥정과 정중히 거절이요.
4: 이리 주시오. 찢어진 단말.
3: 오라버니도 참 쫀쫀하오.
5: 초상화가 탐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지.

0: 여기 나가보면 어때? 조선민 선발전.
1: 민 선발전?

0: 조선민 선발전의 지원자가 예선 인원의 10배수를 넘었다니 사실이요?
1: 네. 전국 팔도에서 후보들이 밀려오는 건 물론이고 고위 관료들도 굵직한 상단들의 후원 또한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0: 그 편전에서 임금의 기분이나 맞추는 나보다 부인이 더 낫소?
1: 아니 왜요? 임금과 또 편치 않습니까?
0: 새님 같은 임금이 이번 대회도 걸고 넘어지는 걸 겨우 막았지. 그저 당이 선생만 끼고 도니 깐깐할 밖에.
1: 그 당이 선생은 여식이 없답니까?
0: 왜요? 그 딸을 장원에라도 앉혀주실 거요?
1: 못할 것도 없지요. 당이 선생과 가까워지고 또 임금과 신뢰를 얻는다면 말입니다.
0: 그 성균관 대제학임네 하고 점잔을 떠는 놈이 그 딸을 이런 대에 내보낼 리가 없지.
1: 아유 천시려워.
0: 그거 조합이네.
1: 그래요? 이번 대회만 성황리에 마친다면?
0: 그럼 임금도 전주의 최고의 실력자 나의 힘을 무시하진 못하겠지요.
1: 당연하지요.
2: 참 묘한 일이야. 표치가 그토록 곱다니.
3: 누구? 나?
2: 춤사위는 상스러워서 못 봐줄 지경이던데.
3: 아, 그 화공. 근데 아버지, 지금쯤 영경에 도착하셨겠지?
2: 교희야, 내 간곡히 부탁하마. 아버님께 비단 심부름 시키는 것 좀 끊거라. 아, 성균관 대제학 당의 선생 채통이 있지 않느냐?
3: 오라버니가 지금 누구 채통 따질 때요?
2: 예선엔 붙어야 된대 말이다.
4: 야.

0: 놀아보니 사내라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1: 자, 내 호패. 이 선비 잘 좀 부탁한다. 오늘부터 나는 규희, 최규희.
0: 내 이름값 제대로 해. 행실 그르쳤던 내 혼삿길 다 막히고.
1: 걱정 마라. 합숙 기간 동안 궁중정제 지키는 데만 전념하마.
0: 알았어.

0: 불통. 찍을 수도 없어. 불통. 불통.
1: 오, 드디어 왔네.
2: 누가?
1: 미인 후보 송혜규.
0: 송혜규. 아, 그 초상화 심사에서 만점 받은 송혜규?
1: 네.
0: 미인 후보 송혜규? 어, 틀림없어? 진짜 송혜규?
3: 예, 제가 송혜규. 뭘 잘못...
4: 어, 잘못됐지, 잘못됐어.
0: 그쪽은, 어? 이 아니고 그냥 송혜야, 어? 불통!
4: 어?
1: 약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0: 한 바퀴 쭉 살짝, 돌아봐.
4: 응. 아유.
0: 뒤가 이쁘네.
4: 너무 예쁘네.
0: 통.
5: 최규희라 합니다.
0: 약간 한 번 쭉 돌아. 아유, 말할 것도 없다.
6: 10살 땐 고추 아가씨 선발 대회, 12살 땐 호미 아가씨, 15살 땐 소 달구지 아가씨 선발 대회. 넌 몇 번째야 이런 대회?
5: 글쎄, 처음.
6: 어? 야! 나 기억 안 나? 아, 왜? 우리 동아미모 한약 같이 지어 먹었었잖아. 압구정 황진희 의원에서.
5: 황진희 의원?
6: 진짜 모르겠어? 어.
7: 오늘 아침에 처음 씻는 비단 버선이란 말이야. 아씨, 너 때문에 우리 원 나갔잖아.
5: 아유 죄송. 아유 죽을 자리. 아유 죽을 자리.

기란을 통해 조선 여인의 미를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미인을 가리는 본선 무대를 여러분들이 꾸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이것은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춤이다. 오늘 축하연으로 특별한 궁중 정제를 청해볼까?

0: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고?
1: 방희 선생의 딸 최규희입니다.
0: 방희 선생? 호.
2: 왜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어? 나 기억 안 나?
3: 아, 혹시 황진이 의원에서 타격제어 먹었어? 난 아닌데.
2: 그때 저자에서

0: 야, 안 들어가고 뭐해?
1: 이 방에서 다 같이 함께 잠을 잔단 말이오?
2: 별당하시 나셨네. 어? 나 같은 금수저도 불평 없는데. 아, 나 꼭 독방이 필요한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보지?
1: 그런 것이 아니라.
3: 거시기 방이 어디요?
1: 무슨 일이야? 얼굴이.

어머, 이건 지필무? 민서 말 전 나온 거 맞아? 자기가 무슨 과거 보러 나온 선배인 줄 아나 봐.

0: 혼자 체면 참 기구하구나.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르이로 갈란지.
1: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소자도 기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은?
2: 됐다.
3: 마님, 개성상단 대방 정대연의 처가 뵙길 청하옵니다.
2: 들라하게.

김대감마님, 제 딸 단이에요. 우리가 조선 최고의 상단을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우리 단이 아드님처럼 훌륭한 양반댁 자제와 혼인하려면 이번 미인대회 장원을 반드시 따내야 하는 거리요.

0: 안녕. 일찍 일어났네. 난 아침마다 몸을 풀어줘야 개운한데.
1: 나도 아침마다 책을 읽는 게 습관이야. 너도 책?
2: 무슨 책이야?
0: 무보라고 해. 춤의 순서를 그려놓은 춤 악보 같은 거.
1: 근데 그림만 그려져 있네?
0: 그림이면 충분하니까. 나 쓸 줄 모르거든.
1: 아, 근데 설마 이거 다 네가 그린 거야?
0: 당연하지. 너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고 허리를 쫙 편 다음에
1: 아니야.
3: 자자자, 미인 후보님들 서둘러. 오늘 일정 아주 빡빡해. 일단 열녀 춘향이 태어난 남원에 가서 여러분의 학문적 소양을 평가한 다음 저녁에는 정력에 좋다는 추어탕을 팔팔 끓여서 먹어볼 것이야.

0: 시제는 만고 열려 정씨부인 칭소. 이 열려 사당에서 정씨부인에 대한 각자의 느낀 점과 배울 바를 글로 써내는 것이다. 미인의 절대 덕무 정절을 평가할 것이니 유념하도록.
1: 후보님들 서두를 거 없네. 해가 지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0: 부럽다. 쟤네 엄마가 고액과외 시켜주나 봐.
1: 부럽다.
2: 부러우면 돈 많은 부모 만나. 그것도 능력이야.
3: 다니 얘 좀 봐. 어? 조선 최고의 상단집 딸내미라 역시 달라.
1: 요즘엔 공부건 미모건 요 쇠복이 받쳐줘야 한다니까요.

0: 이 답안을 좀 보게.
1: 어찌 여인의 필체가 이렇게 박력 있을까?
2: 오, 짐승체. 그 요즘에 선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짐승체 아니에요?
0: 간신히 언문 몇 자로 적어낸 시들과는 격이 달라.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나 할까. 난 말이야, 이 아이가 이번 대회에 장원감으로 어떨까 마음에 두고 있다네.
1: 아, 대관절 이 처자가 누구래요?
0: 당이 선생의 딸, 규희.
3: 규희? 그게 지배로 정해졌다고? 민 선배 좀 장원이?
4: 답안지는 제대로 벗겨서 낸 거야?
3: 응, 당연하지. 내가 얘 감을 안 놔둘 거야.
4: 괜히 사고치지 말고 엄마만 믿어. 명문가 사돈을 만들려면 기필코 장원.
3: 응, 기필코 장원.
4: 아이고 내 새끼.

0: 열녀 정씨 부인 어떤 여인인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아? 10살에 시집 와서 12살에 열녀가 됐다는 게.
1: 그게 그렇게 대단해?
0: 그럼 가문의 영광이지.
1: 겨우 12살짜리 여자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0: 그게
1: 봐, 그냥 돌멩이 비석일 뿐이잖아. 저 여인 가난한 인생이다.
0: 가난?
1: 나보다 훨씬.

0: 너 이름이 뭐야?
1: 소혜. 뭐 하는 거야?
0: 네가 쓴 시잖아. 난 네가 얘기한 그대로 받아 적었어.
1: 야, 안 돼.
0: 그리고 내 이름은 야가 아니고 규헌. 최규희.

0: 뭐야?
1: 네가 규희? 너 명심해. 이 대회 장원은 누구? 나야, 나.
0: 비켜줄래? 그리고 그거 위험해.
1: 야!

0: 가련한데 발.
1: 각오는 됐겠지?
2: 오늘
1: 허발나게 어렵고 따분한 일정이 기둘리고 있다 안 오냐.
3: 세상에서 제일 질색인 거.
0: 제일 설레는 거.
4: 제일 아름다운 거.
0: 춤. 그중에서도 궁중정제.
5: 궁중정제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예와 규범과 따라야 합니다. 들이쉬고 셋, 넷, 버티고

정말 최고다. 마셔보거라.

0: 혹시 설마 금수저 살인 미소? 어머, 김생도령이다!
1: 한양아씨네 반이 넘어갔다는 그 마성입니다. 김생도령?
0: 어메, 멋져 보여.
2: 미에 정진하는 모습이 더없이 감탄스럽군요. 미흡하나 꽃 한 송이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소금 꽃다발 저거 내가 받을 거야. 나 저거 못 받으면 짐 싸고 만다.
3: 저는 꽃다발이 받고 싶어요.
0: 또 귀재야?
4: 소인동 이불로 하라 했어. 소야, 가자.
0: 응?
4: 무보 그려준다며. 잊었어?
0: 그래.
2: 꽃 따위로 아첨을 하지 말란 얘긴가? 재미있는 아가씨네.
5: 궁중정제는 한 박자 한 박자 너무도 엄격해. 덩덩덩.
6: 글쎄, 박자가 제멋대로 같은데. 덩쿵 다라라라라라.
1: 이런 느낌을 주는 춤은 처음이야.
7: 나도 처음.
4: 누군가와 진지하게 춤 얘기를 나누는 거 가장 가까운 법과도 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
1: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4: 그게 그렇게 되나?
1: 이 세상에 고운 춤이란 게 따로 있는가 봐. 궁중정제는 사당패 춤사위랑은 확실히 달라.
4: 그럼. 얼마 전에 문둥춤 추는 이 또래 여사당을 만났는데 딱 한 양짜리 춤을 추더라.
1: 규희, 넌 춤에도 값을 매기고 그러는구나.
4: 아, 너도 봤다면 구경값은 고사하고 비웃어줬을 거란 얘기야.
1: 그럼 내가 췄던 궁중정제는 몇 양짜리야?
4: 아, 감히 어떻게 네 춤에 그 가치를 정하겠냐. 그리고 궁중정제는 정, 중, 동 세상 모든 것에...
1: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니? 그깟 춤이 대수야? 궁중정제처럼 지루한 춤은 질색이야.
4: 뭐야?
1: 한 양짜리 춤? 그래, 그 여사당 춤춘다고 뭐가 생기겠어? 국밥 한 그릇? 폭사관 2부자리? 한숨뿐이겠지. 춤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4: 아,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다. 금이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0: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1: 어떤 놈이길래 조선민 손발자를 맞추려고?
2: 왜 그래?
3: 몰라. 그냥 답답해.
4: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1: 당치 않습니다!
5: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6: 교원이 돼, 이놈!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지트에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드는 젊은 예술인들이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아지트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아지트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도 저의 짐들이 찾아주셨었는데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어떤 분들이 아지트에 오셨을지 기대되시죠? 그럼 준수 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지음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준 크레질의 무대였습니다. 크레질 여러분들 모시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인사해 주세요.
4: 저희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네. 또 나름 저희 그 구호가 있어서.
5: Where's the fun in 크레질?
6: 안녕하세요, 크레질입니다.
0: 야, 방금 앞서 들었던 노래도 정말 우리 스튜디오를 밝혀주셨고. 예. 근데 사실 또 아쉽게도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아, 네.
7: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가 그 오페라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0: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네. 모시는 입장에서 네. 한 분이 없어서 이 완전체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4: 다음에 완전체로 한번
3: 불러주시면 또 완전체로
7: 시즌2 하시면 완전체로 한번 네. 더 오겠습니다.
0: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게 되면 꼭 와주실 거죠?
7: 네, 네 그럼
0: 지금 여기서 약속하는 네. 거예요?
4: 아니면 막내만 네. 따로 나와도
0: 막내요?
3: 그건 또 안 되나 봐.
7: 같이 나와야지.
0: 아니 그런데 크레질은 사실 한 분 한 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양한 색깔들을 하나로 합쳐서 또 보여주는 게 크레질만의 무대 그 어떤 매력이잖아요.
3: 맞습니다.
7: 네.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노래를 각각 또 장르로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7: 그때 우리 준수 선배님께서
3: 뭐 같이 했었는데
7: 우리 저희의 크로스오버라는
0: 저희 콘텐츠 얘기 하려고 했는데
3: 맞아 맞아
7: 아 그렇구나 네네 그 나오셨을 때 그때 배웠었잖아요 소리를 한 대목
0: 그때 사랑가 배웠었죠
3: 맞아요. 사랑가
7: 예 예 네, 네. 그거를 각자 스타일의 버전으로 한 번씩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4: 자 이리 오너라
0: 예 네.
4: 나와 함께 업고 놀자
0: 아 리더님 왜 그러십니까?
4: 네?
0: 당당하게
3: 그래 열심히 해야죠
4: 당당했어요
3: 열심히 해야죠
4: 자 이제 아이돌 버전으로
7: 이제 K-POP 네, 버전으로 버전. 한번 가봅시다 네. K-POP 버전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뭐 이렇게 해야 돼? 춤도 추면서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4: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수인이는 뭘 해야 될까요?
0: 네 수인 씨는 또 바로 이제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얼씨구
7: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업고 놀자
0: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각각 개인이 뭔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뚜렷해요 어쨌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네. 또 활동들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진호 씨는 또 아이돌
3: 네 저희가 이제 올해

0: 펜타곤 10주년입니다. 네. 네, 10주년 맞아서 이제 다양한 활동과 또 투어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1: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나요?
2: 그러니까요.
0: 그렇죠.
2: 아, 마음껏 하세요.
0: 마음껏 하세요. 네.
1: 저는 지금 충무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반헨슨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아, 그 뮤지컬 너무 재밌죠.
3: 그때 같이 보러 가셨잖아요.
2: 같이 봤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규영 씨가 또 연기도 잘하고
3: 노래도 너무 잘하고
2: 노래는 뭐 명창이에요, 명창.
3: 그렇죠.
0: 아, 명창이죠.
2: 아, 아까도 무대 봤지만 저 명창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1: 아, 아니었나요?
2: 그래서 그 정도로
0: 심사위원이
2: 정말 아, 엄청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1: 맞아요.
2: 그래도 우리 또 막내 승민 씨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막내 승민 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4: 네, 저 우리 승민 씨는 무려 서울대 출신 성악가입니다.
2: 네.
4: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친구고요.
2: 네.
4: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인물도 좋고 많은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막내 승민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이렇게 각기 장르의 네 분이 모여서 크레질이란 팀이 탄생했습니다.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최종 3위 를 하면서 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크레질이란 팀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크레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말 그대로예요. 크레질.
2: 네.
1: 영어와 네.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네. 크레. 크리에이티브.
2: 네.
1: 그리고 즐. 즐겁게 즐기다.
2: 네.
1: 창의적으로 즐기다. 말입니다.
2: 지금 다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
4: 네, 맞습니다. 제가 네.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즐겁다의 즐을 합성해서 크레질이란 말도 되고 네. 또 저희끼리는 미친 그룹이 되자라고 해서 크레이지 또 즐 이렇게 해서 크레질로
1: 노래. 네. 아~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뜻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용으로
0: 크레이지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네.
1: 아~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2: 아 그래서 또 망설였구나.
1: 네.
2: 아, 얼마나 네 사람이서 합을 맞춰가는 그 하모니가 쉽진 않겠지만 또 잘 맞았을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막 쭈뼛쭈뼛 사는
4: 카타르시스가 있죠.
2: 그런 게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 맞아요.
2: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라서 이 팀 활동하면서 서로 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0: 이게 확실히 그동안의 중창 팀들이
2: 네.
0: 보통 이제 같은 장르였거든요. 그렇죠? 성악이거나 뭐 국악을 섞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네 장르가 섞인 적은 없었다 보니까
2: 네.
0: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결성이 된 거잖아요.
2: 네.
0: 그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합쳐져 온 그 그룹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랄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스며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딱히 저희가 화음을 맞출 때 어렵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4: 맞아요.
0: 네, 그냥 이제 서로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2: 네.
0: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명이서 잘 묻어난다?
2: 네,
0: 그래서 딱히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제 노래가 웬만한 노래로는 좀 네 명의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4: 아, 맞아요. 그게 있어요. 네,
0: 그게
4: 맞아요.
0: 네. 왜냐면 여기 국악도 한 소절 얹어야 되죠.
2: 네.
0: 여기 또 소리 질러야 되죠.
2: 네.
0: 또 성악 여기 없지만 막내 친구가
2: 소리 질러야죠.
3: 소리 지르기 담당. 명창 담당.
2: 명창 담당.
3: 고음, 고음 담당.
1: 파트를 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위해를 해야 돼.
2: 자연스럽게. 어쨌든 지금 수인 씨는 우리 국악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세 분의 멤버분들께서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인상과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궁금해요.
0: 아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오래 했어요.
4: 맞아요, 맞아요. 네,
0: 제가 상쇄 출신이거든요.
2: 야,
0: 또 지금은 잘 못 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악에 그렇게 사실. 실용음악을 하다 보면 국악에 뭔가 이렇게 자주 들을 뭔가 접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수인이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좀 러브콜을 좀 했어요.
4: 맞아요.
0: 왜냐면 이 구성지다고 하잖아요.
2: 네.
0: 이 구성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취향으로.
2: 네.
0: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전화로 꼬시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평소에 이게 수인이를 어떻게 아 이쪽에 배치 제가 이제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었어 이 팀에서는.
2: 네네네.
0: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걸 또 마법처럼 또 해주고 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딱 그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울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4: DNA가 있어요. 한의 DNA가 맞아요.
2: 또 규영 씨는요?
1: 사실 저는 이제. 뭐 노래를 좋아했어도
2: 네.
1: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장르를 잘 몰라도
2: 네.
1: 이게 참 진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네. 정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왜 막 이게 울리지?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네. 우리 형님이 끝내신

0: 앞으로도 네. 아 이게 진짜 이 한국의 소리의 그냥 힘이구나.
1: 앞으로도 또 음악 크레이지 음악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겠지만 네네. 또 어떤 국악적인 색깔들을 또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2: 너무 있죠.
0: 무조건이죠. 네,
2: 너무 있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타이틀로 냈던 곡이 이제 하쿠나 마타타였는데 그 멜로디가 하쿠나 마타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서 국악색이 팍 입혀지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고 이제 편곡 과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3절 부분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해서 아예 선물놀이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예 얹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좀 국악과 좀 같이 하려는 시도를 항상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1: 아 진짜 크레질의 어떤 행보도 정말 중요할 텐데 다양하게 또 도전하고 싶은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3: 웬만한 그래도 장르는 저희가 다 한 번씩 불러봐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원래 이제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장점이 화음의 약간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거대한 곡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2: 괜찮은데요?
3: 네. 정말 아름답고 되게 그란데한 곡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저도 사실 크레질의 무대를 본 사람으로서 네 분의 무대를 보면서 이 팀이 계속 잘 유지가 돼서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우리 크레질만의 색깔과 매력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또 시간도 너무 바쁘겠지만 이 크레질의 활동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주실
3: 맞습니다.
1: 거죠?
3: 네, 네 정말. 그렇게 하도록 노력.
1: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2: 네.
1: 그러면 이제 또 왔으니까. 그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것 같은데
2: 네.
1: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3: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연곡으로 불렀던 그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황신이라는 곡인데요.
1: 네.
3: 저희가 이제 그 곡을 연습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이 시대에 이런 음악을 어떻게 쓰셨지? 이래서 가왕이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스의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거든요.
1: 네.
3: 그래서 그 황진이라는 곡에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덧없음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 네, 사철가를 매시업을 해서 새롭게 만든 크레질만의 황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개인적으로 다 바쁜데 바쁜 시간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아지트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
1: 감사합니다. 네, 그럼 크레질의 황진이 함께 만나보시죠.
4: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5: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6: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대로 떠하리.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이자 동반자인 지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오랜 시간 저와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든든하고 특별한 벗입니다. 판소리 신동에서 시작해서 소리꾼과 창극 배우를 넘어 이제는 작창가와 음악감독까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있는 유태평양의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기분 더욱 좋다. 성관모 구간족이라 유단 항량 전리마루다. 연항이 500금으로 조금 뼈 사가세니 너를 산채 몰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청금상을 아니 해주랴 들으래. 그때요 신봉사가 황성서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렁저렁 길을 건너 낙수교를 지나 녹수정을 건너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네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야단이겄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디 근래 봉사들 한실에 주두고 아이 저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지매 아이 그 이리와 방아라 좀 찧어주고 가지. 공연히 방아를 찧어줘. 아이 그 방아만 찧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 아따 그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이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수라고 방아나 한번 찧어보죠. 아이 그러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농이 가라 하였으니 방아를 찢더라도 그 선소리를 맞춰가며 찌읍시다.
1: 찌우지.
0: 신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방아를 한번 찢는디.
1: 그죠.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딸 그동등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왕어였으니 랑기안이 중할소냐. 허유와 방아요 유소씨 구모비소 이랑기로 집지셨나. 허유와 방아요
1: 그려
0: 옥빈홍한테 두련가 가는 허리여자 미찔렀구나. 허유와 방아요
1: 타주지
0: 기둥둥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머리 들어 오르는 양은 창의 두룡이 성을 낸 듯.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머리 수혁 내진 양은 주문왕 돈 술른가. 허유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왕궁 허리를나.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오가 대부 죽은 후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성 상처기

0: 타령을 허여보자.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널 그동덩 잘 찍는다. 허유와 방아요. 아, 여보시오, 봉사님.
1: 예.
0: 아,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자주 한번 찧어봅시다.
1: 예.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만천청산을 들어가 길고 곧은 소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던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허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드리고 한 다리 내려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허는 향은 이상하고도 맹랑.

보리 삶은 물에 부드맞고 끓으라 우리 방아꿈 배 좀 부르자 어유와 방아요 덜덕덕덕 잘 짓는다 어유와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어유와 방아요 채채기 난다 고추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요

0: 네, 언제 들어도 흥겨운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방아타령 만나봤습니다. 소리를 해준 유태평양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왔구나 우리 평양 왔네. 드디어 왔구나 준순의 아지트. 얼씨구 절씨구나 지와 자 좋다.
1: 드디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사실 또 유태평양 씨가 우리 아지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오신 게.
1: 네.
0: 사실 그간에 맞아요. 너무 바쁘셨어요, 사실.
1: 네, 여러 일들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바쁘게도 살다 보니까 사실 준수 씨 이 아지트가 열린다는 네. 소문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또 방송도 꼬박꼬박 잘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유태평양 씨가 이제 상반기 때 정말로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 작창가로서 또 역할을 했었고 또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에 음악 감독 역할을 또 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역할에서 어떻게 제가 갑자기 나와주세요 하기에는 내가 너무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 아이고 그렇게 또 깊게 생각해 주셨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0: 알랑가 몰라. 내가 그만큼 마음에 배를 했다는 거라.
1: 알랑가 몰라.
0: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무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1: 네, 정말 너무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워낙 준수 씨랑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불러준다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오면서 네. 이게 마지막 녹화라는 얘기는 듣고 네. 제가 그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긴 했어요.
0: 뭐요?
1: 근데 집에다가 잠깐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아유 네. 능청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 감독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음악 감독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감사한 네.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어깨가 좀 무겁다.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여우락 페스티벌 무대에는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음악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그 이 중심에 딱 서서 이 페스티벌을 우리 예술 감독님과 함께 이끌어 네.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네.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또 예술 감독님 이한철 예술 감독님을 잘 보필하면서
0: 네.
1: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네. 감사하게.
0: 네. 네. 네,
1: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첫 음악 감독 을 했습니다. 네.
0: 이제 모든 공연들이 다 또 나름의 매력을 갖고 특징도 있고 관객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겠지만 또 유태평양 씨의 마지막 폐막자 또 저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1: 네.
0: 또 보면서 유태평양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재밌는 무대도 있었고 통통 튀고 아 유태평양 씨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1: 네, 네.
0: 어떠셨어요?
1: 맞아요. 딱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좋았던 내가 매일매일 듣는 장르의 음악들을 한번 싹 넣어보고 거기에 가운데 국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한번 버무려보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이 국악계 앞으로 미래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여우락 그 폐막장을 얘기할 때 홍보할 때 이야기는 안 했지만
0: 네.
1: 제 스스로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국악계의 미래는 우리의 꿈나무들 네. 지금 이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엔 저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연출까지 해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네.

0: 마지막에 비나리의 무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유태편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너무 막 너무 웃으면서 아니, 되게 재밌게 봤는데
1: 그 내가
0: 유태편 씨가 약간 뽕필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준수 씨의 그 웃음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되게 네. 하이톤에 네. 그 객석에서 딱 들려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이 준수 씨가 계속 이러면서
0: 아 그게 들렸다고요?
1: 엄청
0: 그게 들렸다고요?
1: 잘 들려요.
0: 제가 진짜 거의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던 구간이 술 타령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1: 술 들어간다 술 이거 하면서 막 술 엄청 주고 혼자서
0: 나는 무슨 접신하는 줄 알았잖아.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이게 좀 약하네요.
1: 아 그럼요.
0: 이거는 실제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네. 아 그거를 오늘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1: 아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낮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부터 벌써 술을 타령을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정도니까 아직 아니야. 지금 오늘 평일 낮인데
0: 보면서도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무대에서 진짜 술이 취했나 할 정도로 네. 계속 술을 연신 외치잖아요.
1: 근데 사실 준수 씨가 알겠지만 네. 이거 제가 그날 공연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칫 노예하실 수가 있겠더라고. 저 원래 술을 잘 안 먹잖아요, 준수 씨 알죠?
0: 아 그렇죠. 즐겨하진 않죠.
1: 네. 그러니까 네. 즐겨는 하지만 자주 먹진 않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태평이야 너는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술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진짜 매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진짜 억울하잖아. 난 진짜 술 잘 안 마시는데. 근데 그날 공연을 보시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확신을 하지 않으셨나.
0: 아, 뭐라고?
1: 이놈의 자식 진짜 술을 좋아하는구나.
0: 아니 그러면 그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주 먹지 않는 어떤 나의 술에 그런 그 거를
1: 뭉쳐 있던 거를
0: 그
1: 거의 풀어버린 거지.
0: 객석에서 아니 무대에서 다 풀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서 술이 보이지 않는데 뭔가 술이 분수처럼 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드는 네. 아 그런 마력의 무대였습니다.
1: 사실 그 술타령이라는 노래가 우리 박다울 씨 여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0: 맞아요. 네. 박백숙으로.
1: 박백숙으로 나오셨는데 그 박다울 씨와 제가 어떤 공연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네.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다울 씨에게도 이 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열악하기 전에 다울 씨랑 통화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이 노래는 꼭 여기 넣고 싶다. 내 스토리에 이 노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냐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열악 때 불렀습니다.
0: 그때 무대에서 네. 박다울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같이 함께 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유태평년 씨는 사실 판소리뿐만 아니라 타악도 전공했었고 또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1: 유학파
0: 그리고 또 피아노 뭐 기타 연주 그리고 또 미디 음악까지 정말 잘 다루면서 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또 작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유태평년 씨.
1: 맞습니다.
0: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이제 이야기 이후에 또 창극단에서 이제 작창가로서 정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작창가 프로젝트라는 국립창극단에서 네. 주최했던 그 작창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작창가로 데뷔. 일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또 이런 뭐 작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또 만신이라는 작품에서 안숙선 선생님 밑에 이제 작창 보조 네. 역할을 하면서 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 작품 네. 데뷔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효명이라는 대작을 네. 또 감사하게 작창을 맡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0: 이게 작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작곡을 하는 일과 같잖아요. 소리를 짓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없으셨나요?
1: 아, 매 순간이 어렵죠. 진짜 네. 매 순간이 술 들어간다.
0: 술 드셨어요? 술 먹으면서 작창하셨나요?
1: 아니죠. 진짜 그 술이 고플 정도로 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그

0: 생각이라는 게 참 이 진짜 고통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사실 그 SNS를 잘 평소에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루는 막 이 한 페이지가 네.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네네. 아무리 이거 막 머리를 굴리고 해도 이 한 페이지가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한 6시간을 이 한 페이지에 메어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SNS 스토리에다가 창작의 고통은 막 이렇게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1: 막 찌르고 싶었구나.
0: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쉽지 않죠.
0: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대인 것 같아요.
1: 창작가의 역할. 네. 무대 위에서 이렇게 유태평양 씨가 또 소리를 하는 유태평양 씨의 모습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0: 진짜 다른 옷인 것 같고. 아직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그 국립 창단을 이제 퇴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퇴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았던 게 어떤 창작의 길을 이제는 조금 한번 가보자 였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간 그 창작의 길이 아직까지는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창작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제가 작창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이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1: 뭐 그런 네.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너무나 역량과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태평양 씨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다음 무대는 이제 제가 그 여락 페스티벌 네. 폐막작에 불렀던 만들었던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입니다. 네. 휘뚜루 마뚜루라는 곡과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네. 곡인데요. 사실 휘뚜루 마뚜루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네. 살지 말고 가끔씩은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1: 그게 되나요?
0: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파스타를 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네. 근데 크림 파스타가 안 나오고 해물 파스타가 나온 거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아니 저는 크림 파스타를 시켰는데 왜 해장 아니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해장 파스타. 아니 왜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막 이렇게 화를 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네. 아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크림 파 어차피 먹는 거 그냥 크림 파스타 먹어도 되잖아. 아 대충 그냥 먹어. 어차피 똑같이 먹는 건데 이런 생각.
1: 아 유태평양 씨는 입맛이 까다로운 걸로.
0: 저는 입맛은 좀 까다롭습니다.
1: 먹는 거에 네. 먹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시네요.
0: 하여튼 그래서 휘뚜루 마뚜루 그런 곡이고 네.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곡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유독 이 하루만큼 진짜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네. 내가 막 엘리베이터를 난 내려가려고 탔는데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 우산을 챙겨 나왔을 때 깜빡하고 우산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막 이런 날들 하루에 딱 날 잡아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진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썼던 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1: 그러면 유태평양 씨 오늘 또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만나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여락 페스티벌 초연곡인 유태평양 씨의 휘뚜루 마뚜루 그리고 왜 그런 날이 있잖아 함께 만나보시죠.

크림 파스타 한 접시.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저기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짜증내고 열내고 비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짜증내며 소리쳤지. 저기요, 운전 똑바로 안 해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저의 소중한 음악 친구들인 준수짐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김준수의 아지트가 준비한 16편의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김준수의 아지트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지트를 빛내준 음악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공개 방송에 관한 소식은 김준수의 아지트 SNS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세요.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질더질 들려드리겠고요. 또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0: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1: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네, 오늘 국악 한마당은 국립무용단 여러분의 태평무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혜란입니다. 오늘 객석에도 이렇게 우리 전통 예술을 직접 배우고 즐기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의 한국무용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이춘희 명찬의 참부타령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 누나야, 미교도 엄청 잘하고 진짜 최고예요, 우리 학교에서.
1: 한마디로 그냥 짱이죠, 짱.
2: 꿈나무 한마당에 문을 두드린 주인공은 인천의 깜찍한 미녀요정 송수우 어린입니다. 인천 은지초등학교의 자랑인 송수우 어린이는 민요사랑에 푹 빠져있는데요. 민요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공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작년 국악 한마당 설특집에서 어려운 민요 긴 아리랑을 훌륭히 소화해낸 송수우 어린이는 이후 자신감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민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송수우 어린이의 장기는 음악 시간에 더욱 빛이 나는데요. 이렇게 민요 선생님으로 변신합니다.
3: 경기 민요는 꺾어주고 떨면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제가 민요를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민요를 부르면서 몸도 건강해졌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미래의 명창이 되고 싶어요.
4: 우리

네, 귀여운 초등학생 송수양이 진지하게 한오백년을 부르고 있을 때 객석에서도 정말 대견하게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보시던데요. 참 기특하고 예쁜 소녀죠.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명인 명창, 명무가 펼치는 최고의 기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첫 무대에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큰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선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연주해 주신 대금뿐만이 아니라 거문고, 아쟁, 태평소 이렇게 다양한 국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대금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1: 참 대금은 저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대나무가 많은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난 장소도 저희 집 울타리가 전부 대밭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서 대나무를 봤고
0: 네.
1: 또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님 대금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국악을 해왔던 집안이고 저희 숙부님도 이제 거문고 산조로서 무용문화재이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대금을 좀 다른 사람보다 쉽게 접했던 것 같아요.
0: 네, 국악 명가에서 대밭을 집 앞에 두고 자연스럽게 이 대금과 인연을 맺고 뭐랄까 운명의 공동체랄까요? 하나가 되셨는데요. 곧 만나볼 텐데 이 원장연유 대금산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신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제가 이제 그 대금을 60년대 그 중반에 시작을 해서 60년대 이제 그 말에 이제 그 대금 산조를 처음 접하게 되거든요. 접하게 되면서 김동진 선생한테 그 짧은 산조를 배웠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한일섭 선생님이 대금 하시는 분 아닌데 유명한 작곡을 하셨고 소년 명창을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했던 선생님이신데요. 그 선생님한테 대금을 이제 구음으로서 이제 산조를 제가 이제 가락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이제 그 어떤 현장에서의 그 민속 음악을 하면서 터득한 이런 가락들을 더 이제 집어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85년도에 원장연유라는 산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딱 30년 됐습니다.
0: 네. 가장 혈기왕성하시던 시절에 만든 곡이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음악을 들려주실 듯한데요. 그 곡, 이 원장연 명인의 대금산조, 그리고 정화용 명고의 무대로 청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0: 원정현유 대금산조무대 명인의 깊이 있는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명인의 올곧은 걸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통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창작 판소리로 전하고 있는 소리꾼들의 활동이 눈에 띕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그 시간으로 여성 민요그룹 아리수의 창작 판소리 나 아줌씨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수유동에 사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 나 아줌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태평이의 학원비 좀 벌어보겠다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뒤로 나자빠질 뻔했던 이야기랍니다.
2: 아이쓰고
1: 사람 좋기로 동네방 내 소문이 자자한 우리 남편 어찌나 사람이 좋은지 인품 좋고 그리 있어 대출받아 돈 빌려주고 보증금 줄여 돈 빌려주고 손해보고 피해 당해도 그저 그냥

0: 들었더니 시험 끝나면 성적표 희나 알리며 엄마 나 이번에 꼴등 안 했다. 내 뒤에 한 명이 나 있지롱. 정말 건강하게만 자랐구나. 까놓고 말해 돈 못 버는 남편, 공부 못하는 아들이라는 얘기죠.
1: 알쓰고.
0: 아이고 머리야. 아니 분명 사람 새끼를 낳았는데 공부할 때 보면

0: 여튼 더 이상 아들 녀석을 닭으로 착각하고 살 수 없었다. 아줌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학원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직접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뒤 내 이름은 아줌,
1: 당신 이름은 아줌마,
0: 내 나이는 마흔두,
1: 당신 나이는 아줌마,
0: 내 전공은 무역학,
1: 당신 전공은 아줌마,
0: 내 경력은 협동조합 총괄 매니저,
1: 당신 경력은 아줌마 아줌마,
0: 부지런하고 센스 있고 맡은 일은 반드시 제대로 해내는 퍼펙트 인재 시켜만 주세요. 일당백은 못해도 제대로 일할 자신이 있다니까요.
1: 아니 근데 아줌마, 아 자격증이 없잖아. 자격증이.
0: 세상에, 15년 전 매장 총괄 매니저까지 지낸 경력은 경력이 아니랍디다. 아 쳐주질 않는 거죠. 결국 태평엄마나 아줌씨 동네 갈비집 알바로 나서게 됐는디 생전에 안 해본 일인지라 아 글쎄 12가지 반찬을 급하게 들고 뛰어가다 그만 손님 신발을 밟고 삐끗하여 넘어지는디 들었던 쟁반을 놓쳐버린 순간

0: 얼쓰고!
1: 그 순간 차대 찬 양념 갈비 둥실떡 아. 손님 얼굴에 쳐! 그 손님 양념 갈비 마스크팩 얌지게 허였구나! 아들 학원비라도 벌어

0: 더블 요량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우리 애다 아줌씨. 상처받은 마음 달래줄 사람은 착한 남편밖에 없구나. 착한 남편 철수씨의 위로를 받으며 동네 포장마차에서 거나하게 한 장 걸치고 아줌마를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 노래 한 곡 뽑아 보는 뒤
1: 얼쓰고
0: 나는 아줌마 아줌마가 무엇이냐 아줌마는
1: 아줌마는
0: 아줌마는
1: 아줌마는
0: 아줌마는 사람들의 엄마라는 뜻이요 아줌마는 엄마가 바로 아줌마 아줌의 아줌이 아줌마의 아줌마

0: 외쳐보세요.
1: 아줌마는 어머니 아줌마,
0: 아줌마는 어머니 아줌마,
1: 아줌마는 어머니 아줌마,
0: 아줌마는 어머니 아줌마, 아줌마는 어머니 아줌마.

네, 어느덧 거문고와 함께한 지 10년이나 지난 단체죠. 거문고 팩토리가 전하는 참신한 음악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무대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낸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수룡음을 생황과 단소, 그리고 현악 사중주로 만나보실 겁니다. 깊고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여유를 즐기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성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삼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4: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5: 5, 4, 3, 2, 엔진 점화.

1, 2, 1, 2, 1, 2, 3, 4!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밑에 낮잠자리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리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저 멸이

다시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한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인투 더 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류를 대표하고 있는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하라니 하라니 너 어저 씻고 들어간다. 겨울 빠지는 속바지 여름 빠지는 무신바지 가을 빠지는 겉바지.
1: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타겟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0: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메쉬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0: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2: 저희는 소리맵시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0: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3: 좀 무리해봤어요.
0: 좀 무리했어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2: 소리맵시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0: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2: 아, 그래요?
3: 소울이 넘치는, 네. 파워풀한.
2: 아,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0: 네, 소리맵시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2: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도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2: 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크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0: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0: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 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3: 안무를 잠깐 알려주세요, 네. 가을님.
0: 그러면 님이.
2: 다 같이 저희도 소리맵시도 같이 할까요?
3: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
0: 자, 손을 그렇네. 한번 풀어보실까요? 손. 자, 손 푸시고 손을 앞으로 직진해서 뻗으세요.
3: 돌려요.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0: 자, 다 같이 시작.
3: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0: 에헤 라디아 하시면 됩니다. 에헤 라디아. 자, 여러분은 오른쪽.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에헤 라디아.
3: 그럼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0: Let's go!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리맵시입니다.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1: 일해야 돼요.
0: 네? 일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이제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2: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0: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2: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0: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2: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그래서.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2: 아, 저 중국.
0: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2: 네, 놀러.
0: 아, 진짜요?
2: 남편하고 둘이.
0: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2: 석.
0: 아직 안 끝났어요.
2: 아, 예, 죄송합니다.
0: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2: 아,
0: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2: 추남이 아닌
0: 석. 아니,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2: 추남이 아닌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0: 석!
2: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0: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분은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0: 나도 감사드립니다.
1: 이렇게 이렇게
2: 아,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하세요.
1: 이렇게.
0: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무슨 밥? 그치,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제가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3: 바람이 분다.
0: 이렇게 생 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예쁘게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볼까?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싸졌네 하졌네 군밥이여 에헤라 생일밤이로구나 박수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꾸며주신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1: 어머니,
0: 어머님 앞으로 나와
1: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머니,
0: 우리 멋진 언니.
2: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1: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 대로 가겠습니다.
1: 네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1: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2: 네, 좋습니다.
0: 와우.
1: 와.
0: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귀한 도경씨 엄마예요.
1: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0: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1: 도경씨의 어머니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아니 이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네요.
1: 닮았죠.
0: 아
2: 진짜 웃는 모습이.
4: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5: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엄마가 직접 바꾸시고 이제 우르를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0: 아, 훌륭하십니다.
6: 저희 공연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4: 항상 저희 딸이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 있으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6: 아,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2: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0: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1: 멜로디 해주시면 제 생각에.
5: 네, 멜로디.
0: 와,
5: 네.
0: 와 박수, 여러분.
2: 갑자기 색깔 좀 오네.
0: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한다는 자체가
1: 너무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 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3: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3: 연인이죠.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우리 아버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나오지 않네요?
3: 너무 부끄러우셔서.
0: 네, 솔로씨가 다가가서 그래요. 제가 다가가면
1: 그래요? 더
0: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3: 거기도 계세요?
1: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3: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보러.
1: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3: 마주보고 하실까요?
1: 아 마주보고. 오.
4: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로맨틱하셨어.
3: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1: 네. 잠시만.

0: 아니요.
1: 네. 아니야. 그러면 어머니, 어머니도 한다. 아, 네.
2: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1: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3: 세레나데가 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0: 제작진 분들께서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1: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네. 꽃을 드리려고 여러분 네, 박수 소중한 한번 주세요. 호응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0: 또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0: 하겠습니다. 개지나 징징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개지나 징징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지나 징징나네, 개지나 징징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개지나 징징나네,
1: 개지나 징징나네,
0: 개지나 징징나네,
1: 개지나 징징나네.
0: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1: 우리 아름다운 청인 선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0: 개지나 징징나네,
1: 크게.
0: 개지나 징징나네,
1: 크게.
0: 개지나 징징나네,
1: 개지나 징징나네.
0: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번에 한번 해볼까요?
1: 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2: 아까 나가셨는데
1: 자, 렛츠고.

0: 노래를 시키는 게 좋으신가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0: Kid.
1: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2: I love. 어?
3: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0: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1: 어?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1: 와, 이게 뭐예요?
0: 가야금이란다.
1: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1: 어떻게 아셨어요?
0: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1: 예,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0: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려무나.
1: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2: 아이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1: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2: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1: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에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3: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4: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3: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4: 그러게 말이요.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5: 아이고, 미안해요.
1: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데뷔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달숭 꼬리는 차.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1회 대한민국 국악제 국악 사랑의 물들다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진행을 맡은 국악인 박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41회 대한민국 국악제 국악 사랑의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펼치는 축제의 장이니만큼 오늘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정말 춤사위에 소리에 또 연주가락에 마음껏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41회 대한민국 국악제 정말 풍성하게 준비했는데요. 일부 순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10시간씩 대금을 부신다고 해요. 바로 원장현 명인께서 준비하고 계신 대금 산조 협주곡, 그리고 서울시 무형문화재 사면육각 예능보유자시죠. 최경만 명인께서 호적풍류를,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교육사이시죠.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김영인 명창께서 민요연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무대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추임새로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흥이 날 텐데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얼씨구! 좋다! 잘한다!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셔서 무대 펼칠 때마다 이렇게 흥겨운 추임새로 함께해 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하는 추임새와 큰 박수로 명창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얼씨구
1: 좋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여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태생은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마이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어여 퇴짜를 호짜를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주둥이 밝은 오고 얼숭덜숭한 게 태태태 호생은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의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반김생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락 같은 발톱으로 엄동선한 백설격으로 잔디뿌리왕 모래 자르르르르르 헛치고 주홍입장 벌리고 자네 앞에가 우뚝 서 홍앵앵앵 하는 소리 산천이 뒤롭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쇠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부어도 둥글 저리 부어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하고 고함을 질러노니 아무 대답이 없지.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만 내요.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고랭이 깜짝 놀래 아이가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 전 옥주부 공신 4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오. 호랭이가 자라라는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땅이 원일로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좋은 진미를 비워 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뚜껑이오. 네가 뚜껑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 명약이라. 두 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

어두운 거 흐리고 지내 고생.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취임새 해주셔서요, 제가 이 큰 무대에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신봉사가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갈지 낙수교를 얼른 건너 녹수정을 들어가니 때는 마침 농반기라 그 마을에 사는 부인네들이 모여 앉아 방아를 찢고 있다가 신봉사를 보고 농을 청하겠다. 여보시오 봉사님! 여보시오 봉사님! 거기 가는 봉사님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님에? 아,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 방 하나 좀 지어주고 가시오. 그 방아를 지어주면 그냥 지어준단 말이요. 아, 방아를 지어주면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계기도 주고 하지요.

거실없이 여러 가지고 준다. 일푸식도 제수라 하였으니 어디 한번 찌어 봅시다. 신봉사가 방아 위에 올라서서 방아 소리를 매기며 한번 찌어 보란다.

방어 돈술난가 어유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좋은 공녀의 거리

멋있어 보인네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느리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날이 걸릴지 모르겠어. 이제는 좀 자주 자주 지어 봅시다. 어, 유아 방아, 어 유아 방아, 어 유아 방아, 반척 청산을 들어가 들고 모든 소를 내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어 유아 방아요, 방아를 만든 보냥보니 사람을 피양든가 두 다리를 쩍 버려구나. 어 유아 방아요, 한 다리 올려놓고 한 다리 내려입고 오리랑 내리랑 버는 양 삼무구둥 땡난구나. 어 유아 방아요.

방아요 어이오 방아요 고소하고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 방아 어이오 방아요 고호맵다고 초방아 아유 방아요 어이오 방아요 어이오 방아요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7년 동안 전쟁을 체험하며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비망록 난중일기. 전투와 관련된 기록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덜어 나온다. 특히 전쟁 중에 겪어야만 했던 각가지 어려움을 잠시나마 덜기 위한 특별한 해소법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공로가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명나라 장수인 수군도독 진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극찬한 대목이다. 일본 장수마저 흠모했던 충무공 이순신. 하지만 나이 32, 벼슬길에 오르면서부터 고난의 멍에를 메고 산 성웅 이순신. 앞으로는 외적과 싸우고 뒤로는 임금과 조정의 질투와 모함으로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자악하는 이순신. 대체 승승장구했던 이순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백의종군에 이은 고난의 연속.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가운데 칠전양 해전이 일어나고 조선 수군 전체가 괴멸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우리가 아는 강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순신의 울적한 마음은 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독한 싸움을 했던 이순신 장군은 그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연주를 듣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0: 군사들이 싸워 죽는 전장의 복판에서 도탄과 슬픔에 빠진 마음을 스스로 추슬렀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이순신이 때때로 대금을 불고 검은고를 들으며 상한 마음을 달래고 강한 의지를 심었던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다. 비록 전쟁의 소강을 이루는 강화의 와중이라 해도 내일 있을지도 모를 전투의 현장에서 음악이라는 문화의 힘으로 전투력을 증강시켰던 이순신이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인간 이순신. 그는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 전공생들의 합동 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에너지 전력도 전력대로 하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1: 26도로 걸어준 거 전략을 전략적으로.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임금님이 찾은 곳은 경기도 파주라는데 한적한데 우리 임금님 한번 찾아볼까?
1: 아유 더워 진짜. 아유 아 피디 양반 아나 지난주부터도 계속 그러지만은 너무 더우니까 그늘로만 좀 돌아다니든가 식당에서 만나든가 그럴 게 아니면은 좀 그늘을 만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그늘로 이렇게 걸어낼 수 있게 해달라니까. 아이 사람 진짜 이렇게 인색해. 안 해준다 이거지? 어? 그래 내가 직접 준비했지롱.
0: 짜짜짜. 헐씨구 임금님 뭘 가져오신 겁니까?
2: 강태도 화장 쓰시면 안 돼 안 돼.
1: 어? 안 돼?
2: 안 돼 안 돼.
1: 아 이거 좀 햇빛 좀 가리고 이렇게.
2: 얼굴이 안 용안이 안 나오십니다.
1: 용안이 안 나와? 그럼 용안이 타는데?
2: 안 돼.
1: 안 돼?
2: 네. 이게 봐. 안 돼. 빨리 뺏어 뺏어.
1: 잠깐만. 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몇 걸음 뭐 이거 쓰고 갑시다.
2: 안 됩니다. 우산은 안 됩니다.
1: 아유, 진짜. 아유, 근데 우리 PD 양반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묵사발이 됐네. 묵사발이 됐어. 어, 그러고 보니까 PD 양반 그 묵사발을 내다 이런 말이 어디서 유래한지 아는가?
2: 그 목이 잘 부서지니까 그런 거 아닌데.
1: 그렇지. 어, 묵이 잘 부서지니까 묵처럼 부서진다 그래가지고 묵사발을 낸다. 아 맞다. 무슨 말이야? PD 양반이 내 계획을 묵사발 낸 것처럼 그렇게 안 되게 묵사발이 나지 않는 묵을 내가 소개를 해주겠네. 안 궁금해? 가봅시다. 요 근처인데.
0: 태양을 피하고 싶었구나. 임금님이 찾은 묵사발에 찾아가 봅시다.
1: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고로 풍요를 아는 군자라 함은 아무리 더워도 쉽게 경거망덕 하는 법이 아니지. 야, 근데 오늘 몇 도라고? 너무 더운데? 너무 더운 바람 나와. 안 되겠다. 안에 방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0: 얼씨구!
1: 아, 이 얼마나 좋은가.
0: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1: 아우, 정말. 더워가지고 어디 동남아가 있는가

0: 어디 보자. 살아봐. 아, 왔습니까? 아, 여기가 묵이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 어? 아주 탱글탱글 묵사발이 나지 않는 묵사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무밥을 하나 먹고 도토리묵 무침, 도토리전, 그리고 여기가 닭볶음탕이 또 맛있어요. 어, 닭볶음탕 딱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1: 오늘도 과하시네.
0: 왜? 그 정도면 다들 보통 먹지 않나요? 그쵸, 이 정도는 먹지. 자, 그럼 잠깐 사장님. 아유, 우리 어머님이 아직.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여기 묵이 튼튼한 아주 맛있는 묵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왔거든요.
2: 예,
0: 그래서 일단은 냉무밥 하나 주시고 도토리묵 그 들기름하게 무침 있죠. 무침 하나, 그 전 하나, 그리고 닭볶음탕 마지막으로 닭볶음탕 하나. 도토리 먹으러 왔습니까? 네. 도토리 먹.
2: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아유, 고우세요.
2: 네.
0: 기대된다. 아유. 피디 양반.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이 파주 아닌가? 어? 파주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아는가?
1: 제가 알겠습니다.
0: 그렇지. 파주란 말이야. 조선시대 세조 때. 파의 병사의 파자 그리고 고을을 의미하는 주 이 두 글자를 합쳐서 파주라는 지명이 탄생했다네. 파주는 그 한강과 인진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으로서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요충지였다네. 그 저 경의선 그 문산역 거기 있는 그 파주 문산 자유시장이 조선시대 때 문산포장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네. 아, 실례합니다.
3: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음식 기다려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3: 아, 네네네.
0: 여기 도토리묵 직접 하시는 거죠?
3: 아, 저희 매일 해요.
0: 와.
3: 매일 여러 번씩.
0: 오, 빛깔이.
3: 네.
4: 그 도토리묵 때깔 한번 곱구나.
0: 이 도토리 이 가루하고 이렇게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 아, 보통은 6:1 정도 하거든요.
0: 아, 물 네. 6. 도토리 네. 가루 1. 1.
3: 네.
0: 원래 소금하고 그 네. 식용유 같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지 않나요?
3: 식용유는 맨 처음에 네. 이 판을 이렇게 둘러요. 먼저.
0: 아~
3: 그래야만 얘가
0: 이제 부르고.
3: 네, 코팅이 되는 거죠.
0: 아~
3: 소금은 조그만 국자로 한 깎아서 4개 정도.
0: 4개 정도?
3: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끓여요.
0: 뭘 몇 시간이요?
3: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끓여요.
0: 그럼 1시간 반 동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3: 그렇죠.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돼요.
0: 나는 먹는 나는 한 번에 후루룩인데 만드는 분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3: 네, 들러붓고 안 그러면 타요.
0: 아, 그렇죠. 타죠.
3: 기름지가 생겨서.
0: 아...
3: 네. 한번 저어보실래요?
0: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3: 네, 네. 네, 한번 저어보실래요?
0: 맛있게 되라. 빛깔이
3: 네.
0: 진짜 좋다.
3: 임금님 너무 잘하시는데?
0: 저 괜찮죠?
3: 아, 임금님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제가 지금 손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0: 아, 그래, 계속 배 돌리네요?
3: 네. 좀 해주세요.
0: 네.
3: 제가 지금 바빠서.
0: 네. 잠시만요. 이게 음식이 다 정성이야. 이거 한 시간 반 동안 이거를. 야.
4: 도토리묵 잘 부탁드려요.
0: 아, 아까 우리 PD 양반이 사장님이랑 도토리묵 쓰는데 죽어가지고 내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좋으면 묵을 망칠 것 같고 팔은 너무 아프고 다 나 버리고 가버리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않겠다는 내 자네를 능지 초참할 것이야. 우와, 아니 잠깐만, 아니 도토리묵에서 이런 소리가 나도 되는 건가요? 멀쩡해. 우와, 아니 어떻게 이러지? 이야.
3: 한번 던져보세요.
0: 저요?
3: 네.
0: 오, 잠깐만. 허리. 우와, 그 쫙 달라붙어요. 우와, 잠깐만. 우와.
4: 어이씨구.
0: 탄력이, 묵이. 와, 대단하다. 이러니까 이게 식감도 맛있을 거 아니에요?
3: 네, 맛있어요.
0: 이야.

0: 드셔보시겠어요?
1: 아, 네네.
0: 네네. 네. 드셔보세요. 어? 한번 잘라서 드셔보세요. 손으로 뚝
1: 끊어. 손으로요?
0: 예, 네, 그럼요. 네, 끊어서. 오!
1: 도토리장.
0: 맛있게 잘 됐어요.
1: 네. 너무 맛있어. 제가 국물을 워낙 좋아하는데. 야, 얘는.
2: 맛있구나!
1: 그냥 먹어도 맛있네.
0: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이 묵을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1: 맞아요.
0: 칼로리가 50칼로리밖에 안 돼요.
1: 자, 많이 먹어도 되죠?
0: 네,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쪄요.
1: 아니, 정말. 묵사발 낸다라는 말 있잖아요.
0: 네네.
1: 얘는 묵사발이 날 수가 없네.
0: 그러네요.
1: 묵인데, 네. 아무리 던져도 예, 부서지지가 않으니까 묵사발이 날 수가 없네요.
0: 저희 집 메뉴에 묵사발이 있습니다.
2: 곱게 빻은 도토리 가루를 물에 잘 개어주고 잘 개어진 도토리묵 가루를 뭉근한 물에 녹지 않게 천천히 계속 쳐주는 것이 중요. 잘 식혀내면 이렇게 예쁜 도토리묵이 완성. 아이고, 도토리묵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구나. 그거 참 맛나겠다. 도토리묵 첫 번째 레슨. 잘 썬 도토리묵을 푸짐하게 담아주고.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도 듬뿍. 이 여름 시원하게 날려줄 살얼음 동동육수 쌈. 고명들까지 듬뿍 올리고 나면 시원한 묵사발 완성. 이것은 두 번째 레슨. 상큼한 채소에 탱글한 도토리묵 듬뿍. 양념과 함께 조글조글조글 묻혀주면 시원한 도토리 한삼 완성이에요.
1: 와, 보기만 해도 시원하구나. 자, 묵사발을 먹으러 놨으니까 묵사발을 먹을 건데, 잠깐만, 묵은 아까 내가 수락관에서 맛을 일단 봤으니까 국물 맛을 봐야겠구나. 옳지. 옳지, 국물. 아니, 이 맛은?
3: 얼씨구!
4: 내 이름은 미종, 맛탐정이지. 국물을 좋아하는 내가 못 알아맞힐 국물은 없어. 맛있는 묵사발에 들어있는 국물 맛의 비결은 뭘까? 깔끔하고 깊은 맛 안에서 은은하게 풍겨나는 이 바다의 향기? 홍합! 홍합을 넣으셨군. 이 홍합만으로는 날 수 없는 이 진한 맛은? 꽃게를 넣으셨군. 홍합과 꽃게라 정말 대단한데? 다시 한번 맛봐야지.
1: 난 웃기고 싶다네. 어? 다들 내가 어? 왕이라고 왕 역할 많이 했다고 어? 아주 진지하고 근엄한 줄 아는데 나 하나도 안 진지해. 하나도 안 근엄해. 나 장난꾸러기라고. 나도 재밌게 하고 싶다고. 어? 사람들 웃기고 싶어.
5: 야, 이거 안경 말이야. 어? 이거 저 어? 구땡, 알땡, 태땡에서 딱 인터넷에 내가 딱 아, 내가 구입한 거지.
1: 이거 요즘 모르나? 어?
6: 기현이의 모략을
1: 아, 사람 왜 이렇게 인색해? 어? 아니, 내가 저 이것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비로 구입해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은 말이야. 어? 아, 재밌다. 그러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리액션이 너무 약해. 어? 어? 아니,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 자, 봐봐. 어? 근데 잠깐만. 먹을 때는 빼야겠다. 어? 하나도 안 보여. 먹을 때는 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묵사발부터 냉묵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노라. 와, 얼굴 잘 섞으라고 그러셨는데.
3: 맛있겠구나!
1: 오, 이거 봐! 우와, 진짜 많이 들어갔다. 와, 이거 봐! 안 잘라져! 안 잘라져! 우와! 이야, 진짜 탱글탱글하구나. 어? 아니, 무슨 도토리묵이 이렇게 탱글탱글하대? 멋있다. 냉묵밥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일단 육수는 이 국물이 묵하고 이 야채하고 오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0: 너무 씹히는 맛이 좋아. 진짜 탱글탱글하고 이거 봐. 와, 어지간하면 이렇게 길면 부러질 법도 한데 부러지지도 않아요. 아, 진짜 이런 말 하면 엄마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것보다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엄마 것도 맛있고. 맛있어 좋다. 역시 국물 맛은 냉국밥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콩합하고 꽃게로 이 육수를 내셔가지고 국물이 진짜 맛이 깊어요. 이 푹 튀는 무더위에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냉국밥 맛있다.
1: 언제 그러시면 돼요?
0: 그거 여기서 먹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여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아, 여기 아까 에어컨 빵빵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2: 조선시대는 에어컨 없었다.
0: 무슨 불리하면 안 됐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얘기하고. 내가 뭐 조선시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용포 있고 생활할 거 생각하니까 아득하긴 하다. 안 갈래. 잠깐만. 사장님, 이걸 주셨어요. 와, 무침.
3: 맛있겠구나!
0: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 어우! 어이구야! 여보세요. 안 부러져. 와, 이제 젓가락을 편하게 잡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부러지질 않아. 이거 봐. 부러질 걱정은 안 해도 돼. 얘는 들깨를 위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은은하고 향긋해요. 오늘 도토리 향기에 취한다, 취해. 아니,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해야 되는데 하늘 아래 세 개의 당근이.
3: 맛있겠구나!
0: 아, 이거 진짜 이거 그림 같은데? 응? 야, 이게 도토리전은 또 무슨 맛이려나? 탕자차가 강하지는 않은데. 우와, 이거 엄청 파이지다. 손을 좀 해서 그렇긴 한데. 오케이. 와, 이 정도 살려라. 야, 엄청 쫀득쫀득해. 야, 목만 탱글탱글한 게 아니라 도토리 전도 탱글탱글한데? 근데 전으로 비치니까 도토리 향이 좀 더 강하게 난다. 시원한 맛, 은은한 맛, 진한 맛. 삼박자가 딱 어울리네.
4: 조선 천지에 이런 탱글한 도토리묵 보셨소? 우리 임금님 향긋한 도토리묵 무침으로 무더위 지친 여름인 맛 충전하시네. 아이고 시원하겠다. 살얼음 동동, 묵사발 한 입 하면 입안이 내리꽁. 겨울왕국이 따로 없구나. 쫄깃쫄깃 도토리묵전도 빠질 수 없지. 아따, 임금님 참 맛있게도 먹소. 38도가 웬 말이냐? 묵사발 한 입이면 내일이 파워냉방이다 이것이여.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더위 좀 잊혀지셨소?
0: 비리양마, 그거 아는가? 도토리가 말이에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도토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서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장가 위를 두껍고 튼튼하게 해서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이 도토리를 먹을 때 나는 약간 떫은 맛은 이게 탄닌 성분인데,

0: 유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지방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토리는 피부 노화 방지와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많이 먹도록 하거라.
1: 그 피부에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0: 피부에 관심 많지. 아, 그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부러 준비해가지고, 양산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말, 뺏어가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짜. 도토리 뭐, 피부 탄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도토리도 먹고 막 그러면서, 아까 먹으니까, 던져봤는데, 탱글탱글하니 너무 탄력이 좋은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팩처럼 묻히면, 먹는 것도 좋겠지만, 피부에 바로 붙이는 것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1: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2: 얼씨구!
0: 예, 시청자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장난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토리 묵은 그냥 식사로 하는 걸로, 예,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
0: 이거 특색 있네? 응? 도토리 묵이 들어가 있는 닭볶음탕이다.
2: 맛있겠구나!
0: 이야, 이거 아주 기대되는데 국물도 지금 아직 끓여졌는데 완전해. 뭐가 그러면 육수에 많이 뭐가 들어갔다는 얘긴데?
3: 이 집의 닭볶음탕을 소개하면 말이오, 한번 데친 닭고기에 양념을 넉넉히하고 포슬포슬한 감자까지 와르르. 저도 말고 털도 말고 40분이다. 압력밥솥에서 푹 찌고 나면 빨간 국물이 군침이 도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스파오. 이것이 화룡천정. 이 집의 시그니처 도토리묵 등장. 들어오는 봤소. 이것이 바로 도토리묵 닭볶음탕이요.
0: 감자.
2: 맛있겠구나.
0: 우와. 오늘의 화룡점정. 묵을 한번. 이야, 이게 묵이 또 닭볶음탕 국물하고 만나면 무슨 맛이 나려나? 응? 닭볶음탕이지만 묵을 먼저 먹어보겠네. 응? 살짝 부드러워졌어. 아까의 그 강단 있고 단단하던 녀석이 조금 부드러워졌어. 조금. 옳지. 열을 가하니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그리고 도토리 향이 훨씬 더 많이 나는데? 열을 가해서 좀 부드러워졌는데도 안 잘라져. 잘라질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는 도토리묵 너무 좋습니다. 도토리묵의 그 진한 도토리 향이랑 닭고기 이 살이 같이 만나니까 왜 이렇게 닭고기 맛이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먹고 또 찾아봐야지.
3: 얼씨구!
0: 닭볶음탕에 들어있는 날개는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0: 4종이 40분을 푹 끓였다 그러더니 진짜 닭 고기가 너무 잘 익었다. 아 그리고 이 국물, 이 국물 진짜 진해요. 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토리 묵이 여기 들어가서 닭볶음탕 자체가 뭔가 좀 깊은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묵의 그 알싸하고 좀 고소한 맛 있잖아요. 고소한 맛. 고기 합쳐지니까 볶음탕 자체가 뭔가 좀 더 깊이 있고 구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도토리 묵이 좀 이렇게 익혀가지고 국물이 더 진하게 나오는 건가?
1: 먹잘! 아이, 우리 임금님! 아, 오늘은 맛탐정이지? 도토리 묵이 더해져 더 진한 국물이 매력인 닭볶음탕! 국물 사랑 미종의 취향에 땀 맞아버렸네! 탱글탱글 도토리 한상 그들게 하셨는데

0: 김금님, 수라는 잘 드셨소?
1: 아, 잘 먹었다. 아, 오늘도 아주 뿌듯하게 맛있게 두토리묵 먹었네. 아이, 아주 좋았어. 아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나.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에 힌트가 있네, 여기에.
2: 공방매는 아나네야.
1: 맞았어, 두부야, 두부. 어, 이 파주가 두부가 아주 유명하거든. 데비타이저 본식. 그거 간단하게 디저트 먹고, 후식 먹고. 오늘은 내가 장난콩으로 만든 두부 코스를 좀 먹어봐야겠네. 맛있으면 0칼로리.

0: 꿀전 부각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0: 농사 경력만 100년이 넘는 3대 가족.
1: 아빠 참방에서 그 기계 있는 거 하도록 했어. 제가 손모도 아버거든요. 요새는 이거는 실이 좋잖아. 기계도 좋고.
2: 근데 손으로 다 안 꼽았잖아.
1: 그때 손은 뭐 손모순
2: 비닐이 좀 씌울 때는 그럼
3: 푹. 이게 나서도.
2: 이게 나서도. 이게 나서도.
0: 찬종 씨는 2년 전 귀농에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1: 반장했다, 반장했다. 너무 느끼면 차기도 차기도. 여러 번서 농사 보시겠다 말해야지. 적응되지 해야지.
0: 무엇이든 몸으로 부딪히며 열심히 배우는 청년 농부. 대대로 이어져온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로도 개척하고 있다는데요.
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만족한다. 100개는.
0: 소비자가 있는 곳엔 어디든 달려가고.
2: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가세요.
5: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0: 예, 인터넷 판매와 직판으로 수익을 높이고 있는 찬종 씨. 앞으로도 도전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 많은 그에게 큰 벽이 있었으니
1: 그러지 그러지 뭐 그래서 내가 대한 사부열 가는 이유가 있다.
2: 요 뒤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0: 바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아버지라는데요. 귀농한 아들의 조언은 귀등으로 흘리고 못 믿어워하는 아버지와 농사의 판도를 얻겠다 나선 아들. 치열한 부자 열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도한 식감이 뛰어난 수박이 생산되는 수박의 산지 고령군 우곡면. 새벽부터 수확에 열 올리는 부자 찬종 씨와 아버지입니다. 12월 말에 심어서 5월 초경까지 수확하는 흑수박.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 새벽부터 바쁜데요.
1: 저기 길고잖아. 이런 것들은 햇빛에 너무 노출이 돼가고 꽃핀기 다 나.
2: 바라지잖아 어쨌든. 돌리 너무 바라진다.
0: 오늘 수확해야 하는 수박만 400개 정도. 일반 수박보다 시세가 2배 정도 비싸지만 당도 높고 맛있어 주문량도 제법 됩니다.
2: 애들 왔다.
1: 꺼내라.
0: 4kg 이상 되는 수박들을 부자가 싣고 옮기는 건 무리. 힘과 노하우, 세심함까지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 인력이 해야 한다는데요.
1: 터프라인.
2: 누구야? 마시를 거면 누구야?
0: 수박 농가가 많은 마을을 돌며 수확한 하우스에서 수박 옮기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일꾼들. 부자가 수박을 키우는 데 선수라면 일꾼들은 수박을 탑처럼 쌓아 안전하게 옮기는 데 선수. 믿고 맡기면 되는 일이지만 찬종 씨는 수박 옮기는 것도 함께하곤 한다는데요. 귀농 2년 차 찬종 씨에겐 이것도 다 공부가 돼서라네요.
1: 장도 너무 장도 해야지.
2: 안돼.
1: 너무 크다. 부장님 와보시죠.
6: 오늘 저기요.
1: 높이 맞춰서.
0: 모양도 모양이지만 수박의 생명은 당도.
1: 어제 15, 15.

0: 15도만 넣어두나.
1: 그렇지. 한국에서 한번 재보면 되겠다.
0: 한번 더 재보면 돼. 옛날에는 꼭지 T자로 이만치 기다려야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요 일자로 자르게.
1: 원래 그렇게 요
2: 다다합니다.
1: 고맙습니다. 요청을 이렇게 했겠네 옛날에도.
2: 저 차에 많이 쉬어 놓을게.
0: 그래 수고했다.
2: 예.
0: 어부 어부.
3: 예. 어쩜 금방 간다 우리 날.
4: 하우스에서 트럭까지 일꾼들이 옮겨주고 나면 일은 다시 부자의 몫이 되는데요. 단독하우스 30동, 7,000평 농지에 수박농사를 짓는 찬종 씨와 아버지. 그중 7동은 찬종 씨가 귀농하며 시작한 하우스지만 35년 경력의 농군인 아버지께 일을 배우며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수확한 수박은 농가 근처의 작업장으로 옮깁니다. 찬종 씨 동생 친구들도 일을 돕는데요.
0: 오늘 작업해가 온 거 당도 얼마나 오늘 한번 체감해 보자.
1: 아, 동호야 도와 도
0: 해봐라. 요요 집아.
4: 갓 수확한 수박의 당도 체크.
1: 그래도 그
0: 지금 물면 돼. 됐다. 세배해라. 됐어. 세배해봐.
4: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0: 제대로 되나?
1: 이 누나야 되나?
4: 부자에게 당도 체크기는 나름 신문물.
5: 형이 어디야?
6: 아, 지금
5: 뭐라 카나 이게? 안 와?
6: 간다.
5: 뭘 가? 지금 꿈나라 가기 직전인데 지금 목소리. 형이 우리 죽을 것 같아.
6: 알았다.
5: 뭘 알았어? 빨리 와.
6: 아, 커피도 할게.
5: 커피로 내일 문제가 아니다, 니 문제가.
7: 빨리 와.
4: 남동생 찬용 씨가 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1: 일명 경상도 말로 다구리를 놔야지. 어거든. 맞지?
5: 지금 뭐라 하면 알아요.
1: 지금 뭐라 하면 이거 이제 출발도 안 하고 거거든. 일단은 원래 뭐라 하는 거를 대면에서 뭐라 해야 되지. 전화상으로 뭐라 해 보고 오지를 않으니까.
5: 빼도 박도
1: 뭐 하니까 일단 와가지고 뭐라 해야 돼요. 와가지고.
4: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맛으로 승부한다는 찬종신의 흑수박.
1: 사 많이 나오네.
8: 지적 끌려버려.
1: 내가 못 봤다. 내가 그것만 보고 있을게. 지적 그것만 보고 있을게. 6!
4: 찬종 씨와 부모님, 동생 찬영 씨의 친구들까지 흑수박과 씨름하는 시간. 유유 자적 걸어오는 사람, 동생 찬영 씨입니다.
9: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늦잠 자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4: 구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동생 찬영 씨, 일을 돕기 위해 여름 휴가를 미리 썼다는데요.
10: 방찬영 왔어요.
5: 잠만보 새끼야. 와. 해가 중천에 뜨다못해 지금 이제 곧 해지는데 이제 와서 뭐 할 건데?
10: 뭐 한대?
5: 무슨 회사 하는 거지?
1: 이야, 저걸로 망가지 질락하네. 일단 대빵을 마음에 사로잡으려고 카네이션으로 그냥 끝내버렸네. 이야.
5: 대빵 마음 말고 내 마음.
1: 이제 우리 더 이상 썩 못 낸다 이제. 끝났다 게임 세시다 그냥.
5: 그나마 할 말 없지.
9: 커피 먹으면 해야 돼요.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세가지고 나 봐라. 와.
1: 어떤데? 나 커피로 망가야 할까? 알았다. 네 모세 걸릴 것 같다.
11: 어제 바빠서 못 챙겨드린 어버이날. 어제 바빠서 못 챙긴 어버이날. 오늘 달고 있어.
1: 이야. 좀 눈물 글썽글썽거려도.
0: 능행수도 선물 사놨다 하던데. 우리가 바빠서 못 가서 그렇지.
11: 이게 넣어야겠다. 넣고 다녀야겠다.
0: 한시간만 달고 있지 뭐.
4: 뒤늦게 도착해도 아버지 눈에서 꿀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둘째. 건실한 청년이라 온 가족의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고 있다는데요.
0: 자, 받으라.
1: 자, 찬이 당도 한번 재보자.
9: 오늘 당도가 보자. 어디 하고?
1: 이거 잘라라. 어서.
9: 계속 나갈 수박 한번 당도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식감 좋고 달기로 소.

0: 못난 수박. 오늘 수확한 수박의 당도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요.
1: 오늘 당도는 14.9입니다.
2: 아, 이 정도면 잘 나왔네. 맞지?
1: 어, 이건 잘 나왔다. 어, 괜찮아.
2: 자, 또 이제 이거는 또 뭐 보자.
1: 오늘 품질 한번 맛보고 싶어. 품질. 진짜 잘 나. 와.
2: 잘하지?
1: 어, 진짜 잘 나.
3: 진짜 잘 나.
1: 괜찮네.
3: 어제 거랑. 야,
4: 시원하게 먹으면 더 달겠는데.
3: 어제 달라고 했던 거랑. 아, 당도가 똑같네, 어제 거랑.
1: 똑같은데. 어. 좀 더 차갑게 먹으면.
4: 와, 잘 달지.
1: 설탕이지, 설탕.
0: 물류회사에 다니며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급히 귀농했던 찬종 씨. 귀농 6개월 만에 새 신랑이 됐지만 본가에 살다시피 하며 수박 농사를 짓는데요. 귀농 후엔 잘 나가는 동생과 비교되어 서운했던 날도 많았지만 찬종 씨는 요즘 판세를 뒤집고 있습니다.
2: 어떻게 했는데 엑셀?
1: 엑셀?
2: 어.
0: 포점 매매만 하던 아버지와 달리 귀농 후 택배 배송을 시작한 찬종 씨. 첫 해는 주문량이 적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아직은 컴퓨터로 하는 엑셀 작업이며 서류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찬종 씨.
1: 이걸 그 같이 해보라 한번.
2: 새로 만들기.
1: 그거 그렇게 해라. 해라.
5: 파일 상세네요. 보자. 파일 상세 없으세요. 어, 여기 있네. 이거랑 이제 운송장 번호랑 같이 해야 되거든.
0: 동생에게 배워가며 하고 있죠.
5: 얘는 이거 여기서 발송.
2: 사람 수박만 찍을 줄 알지. 어? 더듬더듬하노.
1: 입 벌려라. 입
2: 짜물고. 입 짜물고.
5: 컨트롤 S에서.
2: 거기에서 비고에 딱히 남기지 않았어.
1: 왜 이리 많이 나오는데?
2: 어? 주문 누른 거잖아 이거.
1: 16개. 아.
0: 언제까지고 동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요즘에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요.
2: 이제 제가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임해야 되니까 더디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연습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골치 아픈 컴퓨터 작업도 해야 하고 하나하나 포장도 해야 해서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찬종 씨는 온라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3: 몇 개씩 한가?
1: 8개. 6kg 8개. 5kg 35개다. 4kg 5개 다 있고 3kg 6kg는 6kg 8개. 오케이 끝. 고마워. 네. 6kg 끝. 오케이.
2: 키로수 잡아라 이거.
0: 아버지의 팔로인 포전 매매보다 확실히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 각지로 배송될 오늘 양만 수박 100개가 넘습니다. 혼자는 다 못할 양이라 동생과 동생 친구들까지 고용해 일급을 줘야 하고 택배비에 포장비까지 나가지만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포전 매매에 비할 수가 없다네요.
2: 될까?
0: 점심도 거르고 일한 찬종 씨와 오늘의 일꾼들.
2: 오늘 몇 개 나옵니까? 양. 115개. 봐라 100개 넘다 했지.
1: 찬종을 많이 팔았다.
2: 만족한다. 100개 넘은 거.
1: 고생하셨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작업을 끝마치고 저녁이 다 돼서야 겨우 식사할 시간이 생겼는데요.
2: 찬이 어디 갔어?
3: 찬이
1: 찾아야
3: 된다더라?
2: 그냥 부먹 좀 먹었다 그냥 먹어야 되나?
3: 소스 뭐 어떻게 할까요?
2: 부어버리지 그래. 아, 부는 게 낫지? 아,
1: 예. 사람 뭐 목 딱 하는 대로 먹어야지. 한 입 하시죠, 사장님.
2: 아니, 같이 먹지.
1: 같이 먹자. 하셔야지, 사장님.
2: 같이 먹자. 동호야, 말머리.
3: 네, 잘 먹겠습니다.
2: 어, 밤새면 근무해야 됐어, 이렇게.

0: 내가 봤을 때
1: 당근이요?
0: 어, 당근 직거래가 많다 지금.
2: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지금의 시스템을 만드느라 마음고생도 많았던 찬종 씨.
0: 좀 믿기 힘들지? 어, 믿기 힘드셨는데 지금 이제 팔리는 거 보니까 직접 눈으로 계속 보고 계시잖아.
3: 신하신 것 같다.
0: 아, 좀 밑가가 입고 있잖아. 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한다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동이 되고 지금 두 동이, 원래 한 동도 팔락했는데 지금 두 동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감동우랑 지웅이 알바거리도 더 늘어날 거고 연장 근무가 될 거고 연장 계약이 될 거고 있잖아. 지금은 일용직이지만 이 수박은 지금 아직 판단했을 때 한
3: 그래?
0: 시험 정도 해봐도 될 거 같아.
3: 시험 일단 해보고
0: 당도 측정기로 당도 해보고.
3: 그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저거 나머지 거 파는 거 저게 집중을 하자고.
2: 이제야 조금 농부다워 보이는데요.
0: 야, 동호야.
4: 네.
0: 어, 이제 와서 고생 많았다. 어.
4: 감사합니다.
0: 춥다. 빨 입고. 고생했다. 내일도 일찍 온네.
4: 예. 알겠지. 갈게요.
0: 어, 조심히 가라.
4: 네.
2: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나서 또 어디론가 향하는 찬종 씨. 한밤중에 수확 중인 이곳은 아버지가 포전 매매를 한 수박 하우스입니다.
5: 수박 다 팔았나?
0: 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2: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면 동단위로 수박을 넘기는 방식인 포전 매매.
0: 어, 이거 바로 올라갑니까 지금 전부 다 이거? 뭐야? 이 실고 바로 그러면.
6: 아, 이 창고로 지금 창고로 바로 가야지.
0: 아, 창고로 지금이야? 아. 시원 잘 나왔지요 지금.
6: 요거 그렇죠. 요래 요래 농사 져놓으면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한 덩이 천만 원 줘도 우리 뭐 말아야 이 소비자들이 이거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날 복분 걸리고 뻥뻥 땅을 댕기야.
2: 포전 매매는 밭 단위로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박 무게와 상관없이 평균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 포전 매매만을 고집해온 아버지와는 다르게 온라인 판매를 더 활성화하고 싶다는 찬종 씨. 온라인 판매는 제값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고객에게 바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장점만 가진 것 같은데 아직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7: 일라
2: 새벽 수확이 없는 아침.
0: 아빠 왜 일하러 갔나?
7: 일하러 아가가지. 아유 나리야. 일라
0: 뭐하러 갔는데?
7: 내가 집에서 안 와.
0: 그럼 가볼게. 내
7: 가봐.
0: 하우스 가봐야 된다.
7: 수박에
0: 지도 빠지 않다고 한다고.
2: 찬종 씨의 아침을 깨운 사람. 농사 70년 경력의 친할머니 득이 씨입니다. 사실 아버지도 할머니께 일을 배워 수박 농사를 지은 건데요.
0: 할머니 갈래?
7: 나 안 갈래. 그만해. 추워서 나 안 갈래.
0: 추워서 안 가?
2: 어렸을 적 할머니 손으로 키워 도시로 내보낸 장손. 농사 짓는 장손을 보며 할머니는 늘 못마땅해 하십니다.
7: 농사 짓는 게 여사에 농사 잘 되면 게 아닌데 농사 잘 된다고 복부를 못 보자. 직장은 못 먹으면 되지만 뭐.
8: 그래서 그게 조금 속상하셨구나. 힘든 일 한다고.
7: 네, 뭐라 그랬지. 뭐도 뭐라 그랬지.
2: 할머니가 아는 농사란 그저 힘들고 고된 일. 몸을 써야만 농사라 믿으신다는데요.
9: 계속 몇 개 되는 거 한번 사지 마라.
0: 125개.
2: 수박 수확이 끝난 하우스에 비닐을 걷어내고 벼를 심어 땅심을 기르는 아버지와 할머니. 벽실을 파종하는 것도 일일이 손으로 해왔는데요.
9: 아빠 천만 원 세서 왔을 때 기계 짓는 거 한 번도 없고 지금 손모도 아버지. 요새는 이거는 힘이 잘 되나 기계도 좋고.
0: 근데 손으로 다 안 꼽았잖아.
9: 근데 손은 뭐 손모순 굳지.
0: 할머니도 손모순 굳는다.
9: 두름도 손으로 다 뒀다. 기계가 없었다. 아빠도 기계 한 개도 없었다.
0: 할매는 서로 쟁기 서로 따 쟁기 서로 쟁기 떴다 이가
9: 서로하고 경기 쟁기는 경기도 따다는 거.
2: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세상 좋아졌다 하시죠.
0: 비닐이도 씌울 때는 그럼

0: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농군이라 생각하는 할머니. 장손이 일하는 방식은 눈에 차지 않는데요. 평생 농사만 지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고정관념을 바꾸겠노라 큰 소리 쳤지만 아직도 그 벽은 너무나 크고 단단합니다.
1: 할머니 고생했대. 할머니 데려도 갈래?
2: 그래, 응.
3: 뭔가 다 있다.
0: 벽실을 채운 모판은 못자리로 옮겨 육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요.
4: 이거 앉으라 이거. 제스폰. 니들 저쪽 거 간다네요. 모두 타고 갈게. 그걸 한번 그냥 몸만 감고 있어. 이건 아직도 된다. 자, 나와.
0: 뜨거운 봄볕에 해야 하는 노동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4: 여기서 모질 때도 못 잡으라.
0: 마늘과 양파를 키우는 아버지의 땅 한쪽에 육묘를 하는데요.
4: 어, 한번 끄서부터 아직도 마야지도 있단 말이야.
1: 빨리 온나 빨리 나서도
4: 너.
0: 요즘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집니다.
4: 이거 물들 하나 빠지쁜데. 이거 얼룩분 맛이네. 딱만 살아. 오케이. 됐다. 사자면 됐다. 물이 들어가야 여름에. 됐어. 중간에 한 중간에 여름에.
0: 시작과 동시에 숨이 차오를 정도의 엄청난 노동 강도.
4: 아까지 움직여. 오케이. 이것도 움직여.
3: 그 옆에도.
4: 그래.
3: 아 떴네 히아 쪽이.
4: 아빠 이거 이쪽으로 좀 당겨야겠다. 히아 쪽 너무 가세다.
1: 내 쪽으로 너무 붙인다.
3: 그럼 밀어야 돼. 밀고 좀 밀어야 돼.
4: 됐. 떨어. 밀어.
3: 그 히아 왼쪽에 있는 것도.
4: 됐어.
3: 히아 왼쪽에 있는 것도 밀어야 된다.
4: 됐죠. 그거.
3: 왼쪽에 있는 거. 히아 왼쪽에 있는 거. 어.
4: 그렇지,
3: 그렇지.
1: 투미차가 인터뷰도 뭐 하겠고 지금 옛날 구당 따리 방식 지금 이래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말을 해보겠는데 방송이라도 일단 선분 좀 호흡 좀 하고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4: 이 옛날에 전부 우리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이거 다 벗어. 생겨서 이래 봤대.
1: 하우스 사이만 하면 이래 안 하는데. 하우스 사이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4: 옛날 제가 구달까리만 됐어.
0: 요즘은 바라매트를 이용해서 시멘트 바닥에서도 쉽게 키우는데 말입니다.
1: 저파도 바라매트도 된다, 바라매트로.
4: 된다, 안 된다.
1: 된다, 발 내린다.
3: 그래, 아 된다.
1: 아빠가 못 믿어 보석하는 게지. 바라매트 깔면 세면에 된다.
4: 이게서도 이게서.
5: 이거 안 오고 또 가자.
1: 못 믿어 보고 안 가나. 바라매트 된다. 무조건 발 내린다.
0: 공들이고 힘쓴 만큼 농사가 잘 된다 믿는 아버지의 믿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수박 농사도 벼 농사도 심지어 양파와 마늘 농사도 이렇게 일을 만들어 하시니. 허리가 끊어질 정도가 되어서야 일이 끝나곤 하죠.
1: 와, 희야 힘든 거 안 보이나? 마 진흙 다 묻히간 마.
3: 희야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래 키도 커가지고 다리를 좀 더 벌리라고 이렇게 들어갈 때 다리 좀 더 벌려가지고.
1: 귀농할 생각 없나?
3: 이번에 갈 생각 없고. 떨리는 거 봐. 운동 얼마나 했으면 진짜.
1: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래하고 얘네는 안 할 것 같다.
3: 이것도 근데 나는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냐 그걸 했을 때 아 이런 방식이 더 편하다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누가 또 이래 보겠노. 뭐 고닥다리 방식이긴 한데
1: 옛날 체험하는 거지 뭐.
3: 그래 알겠다 싶은 거 이제 알게 된 거잖아.
1: 그렇지.
3: 그 장난 좀 더 알 거고.
1: 그래.
0: 그날 오후
4: 고기로 섞어 하러 섞어.
6: 아, 잘 익고 맛있으면 된다. 6kg 이상 먹는 거.
4: 다가 하나.
6: 이게 몇 개고?

0: 잘 봐라.
1: 카운트 했죠.
0: 전번에 57개들에 61개가 아니고.
1: 예.
2: 이거 여기 40개. 이쪽에 40개. 딱
0: 40개. 이거
2: 네. 23개.
0: 23개 63개 아이가 토탈해 가지고.
2: 그리고 여기 11개.
3: 찬종 씨네 하우스엔 직거래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는데요.
2: 몇 개 남았는데? 아, 이제 하나만 남으면 끝이야.
4: 하나 고 두 번에 고시면 된다. 그러고 버리시.
2: 이런 게.
4: 오케이.
1: 가다 왔나?
3: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으니 한층 저렴해지는 가격. 송큰 손님도 많습니다.
4: 오케이, 다섯 개.
2: 5개요?
4: 다섯 개 다 차에 실을 거예요.
5: 아니, 한 개 택배 보내야 돼요.
4: 한 개 택배.
5: 네.
2: 택배비는 까주십니까? 다섯 개 사셨는데.
1: 어, 택배비 까드려야지, 다섯 개 사는데. 5kg 지금 35,000원에 그대로 다
2: 37만
1: 네.
3: 자주 오는 손님들 때문에 가격표도 마련해 놨죠.
0: 고맙습니다.
2: 네.
0: 네.
2: 네. 네.
0: 안녕히 계세요.
1: 조심히 가십시오.
0: 네. 예. 고맙습니다.
1: 예.
4: 6kg 없네요. 6.2.
2: 가격은 저만한 게 한 6kg죠.
4: 예. 여기? 저도 근데 아, 4.8이냐 5.2냐 그 차이 또 별반 없어가지고 6kg요. 그건 넘는다고. 8kg 넘는다.
6: 지금 8kg다. 이거 집에서 물러가면 이거 사 이거 한 2만 주고
3: 5kg이 35,000원인데 8kg 수박을 2만 원에 파는 아버지.
2: 그러면 요거 2만 원.
6: 네. 예.
2: 거라고 5kg짜리 하나.
6: 화장 세 개 정도.
2: 그래, 두 개.
6: 네. 여기 도저.
2: 40kg 차이 있진 않잖아요.
6: 야, 이 도저. 네. 나도 안 될 거.
2: 계단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치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현금으로 할게요.
7: 요 절대. 현금으로 가요.
6: 저거 나도 안 된다, 지금.
2: 너무 근데 차에 좀 몇 시간
6: 걸려. 야, 하나 앞에 가라앉지.
1: 되게 양자 폈는데. 어제 사간 사람이 비봐 큰 거. 아, 좋으라 가지고 예약 오늘 가지러 온다 했다니까 나 저녁에. 아니 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그 판단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래.
6: 야 나도만 내가 꼬지 말고.
1: 그 어쩌니 가지러 온다 했다고 그거 안 팔렸으면 내가 오늘 가지러 아까 전화 왔다고 아침에. 모양이 다른데 그게 되나 그게 비뚤어매 이거.
3: 힘들여 농사지은 것을 헐값에 그것도 예약돼 있던 걸 마음대로 팔아버린 아버지 찬종 씨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수박을 포전 매매는 물론 헐값에 기분대로 팔고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벌어진 일 결국 수습도 찬종 씨가 해야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요 한 맛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아. 비품이거든요.
8: 형은. 아 예.
1: 좀 과속되고. 근데 약속한 키로수가 지금 안 나와서 당도는 좋은 거 골라놨거든요. 제가.
3: 적당한 크기로 수박을 키우는 찬종 씨네 농가에서 마무리 수확철에 8kg 수박을 찾긴 어려운 일.
1: 이거 드릴게요, 이거.
8: 네, 네.
1: 이거 3kg 좀 모자란데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8: 아, 알겠습니다.
1: 예. 이렇게 하면 안 괜찮으시겠죠?
8: 네, 괜찮아요.
1: 6만 원 주셨는데 제가 약속은 뭐지? 이거 실어 드릴게요.
3: 예. 4kg짜리 흑수박 두 덩이에 서비스 한 덩이를 포함했습니다.
1: 네. 이거 제 명함인데 한번 드셔보시고 다시 연락 주십시오.
8: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1: 주변에 홍보 좀 해주시고.
8: 네네.
1: 예 안녕히 가십시오.
3: 상황을 이해해주고 비 오는 날 직접 방문해준 소비자에게 고마울 따름인데요.
1: 예 조심히 가세요. 왜 그 주문한 대로 안 주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난감할 뻔했는데 그래도 서비스 한 개 더 챙겨드려가지고
9: 그쪽으로.
1: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예.
3: 비가 와서 오가는 이도 드문 저녁. 집에 가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수박 판매 글을 올리는 찬종 씨.
2: 사실 비가 오니까 더러워요.
1: 지금 특가 한번 때려보려고 그래서.
9: 그 뭐라고 해요?
1: 고당도 수박. 야간 할인 특가. 4시까지만 하자. 문이가 얼마나 들어오지? 여기서 오늘 신발 치지 말지 한번 보자. 니 폰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작성 완료. 문이가 들어올까? 한번 보도록 하자.
3: 수확 막바지에 비품은 빨리 판매할수록 이득.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해보려는 계획인데요. 무늬만큼 과연 손님들이 찾아올까 싶었는데
1: 아니에요. 여기 구매하러 오셨지요?
10: 예. 예.
1: 일단 수박 한번 맛보십시오. 여기 이거 비박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가
3: 비품이어도 맛은 일품. 맛본 이상 구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5kg.
11: 5kg니까
1: 2만 원 주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거 예. 골로 전화 주신 스티커 붙여놨거든요. 골로 전화 좀 주십시오. 예.
3: 비 오는 밤에도 찬종 씨의 금고가 살찌기 시작하는데요. 저렴한 수박 가격에 비를 뚫고 온 고객들. 비가 와 일찍 집에 들어갔을 사람들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한 판매가 승산이 있을 거라는 찬종 씨의 계산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12: 식감이 막 너무 막 부스러진다.
13: 식품이야. 그냥 믹서기 이제 가르쳐가지고 마실 때 그렇게는 하지 않고.
3: 마감 시간으로 정해놓은 밤 10시가 될 때까지 쉼 없이 손님을 받았는데요.
1: 찬영으로 마감 한번 해볼까? 금고를 깬다.
3: 특가 판매를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번 돈.
1: 대량 구매 하신 분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11: 오, 진짜 크네.
1: 50.
11: 어, 그거는
1: 한번 70이 87이네.
11: 어, 87만 원이네.
1: 아, 비품이랑 정품 많이 사가셔가지고 아까 대량으로 사가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11: 87만 원.
1: 이만이 나온 것 같다.
11: 비용을 치고 진짜 많이 팔았다. 비용을 치고 잘 팔았다.
1: 자, 10만 원.
11: 아, 고마워요.
1: 나중에 보자.
11: 네.
1: 열심히 해야 된대.
11: 열심히 했어.
1: 알았어.
3: 그야말로 찬종 씨에겐 운수 좋은 날인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의 흙수박 하우스를 찾은 찬종 씨. 잠도 덜 깬 채 급히 온 이유. 수확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흙수박 하우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허투루 때문입니다.
1: 아버지다.
6: 예, 참 환장했어, 환장했어. 너무 즐기면 최악이다, 최악이다. 들어봐서 농사 못 지겠다, 말해야 되겠다. 정행되지 해야 되겠다.
3: 밤새 내린 비로 하우스 여기저기가 물웅덩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6: 방법 없어, 이거.
1: 관리 더 낮게 타야 되네, 나, 더 밑에.
6: 아주 많이 타야 돼. 오, 물이 너무 많이 심히더라.
1: 이쪽으로 온다고?
6: 너는 너무 많이 갈아붙어. 그 소리 나.
1: 이건 기로는 7-8km 다 걸리겠네.
6: 이건 다 걸리지.
1: 좀 밀리겠다.
6: 이건
1: 지금은 박이 아닌데 점점 이제 퍽퍽해지고 박이 될까 봐 지금 그게 걱정되니까 또 수확 시기 늦춰지면 또
3: 이대로 수박을 방치했다간 모조리 비품이 될지도 모를 일. 빨리 고랑에 찬 빗물을 빼고 땅을 말려야 하는데요. 수작업으론 불가능한 일. 이럴 땐 양수기를 써서 표면에 물부터 빼야 합니다.
1: 꼽을게. 돌아가나?
6: 어, 돌아간다.
1: 지금 닦아야 되겠지?
6: 조금만 더 당겨봐. 약간만.
1: 나온다. 어? 요 좀 닦을까?
6: 야, 그거 닦여. 너무 올라가라. 어, 좀 더. 더.

0: 흙에 스며든 물을 빼는 건 찬종 씨의 몫. 땅심을 위해 여름에 벼농사를 짓다 보니 조금만 비가 와도 쉽게 물이 찬다는데요.
1: 좀 더 닦아야 되겠는데.
2: 다 빠지네.
1: 뭐 비닐이 걷어가 트랙터 갖다 꺼내줘야지.
2: 너다 실어줘 볼까? 트랙터 두대 빌리면 안 되겠나?
1: 응.
2: 하드에서 들어가면.
1: 응.
2: 안 돼. 뭐 힘들어 그냥 다 오게. 너는 내 많이 갈았어. 시분 갈아뿐. 한마 갈고 말이지.
0: 흙수박은 기후변화에 약해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비품이 나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2: 난 수박 한 개 따라가 보고 담담지 해보자.
1: 응. 에이, 알았다.
0: 마지막 하우스 수확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재고 수박을 빨리 판매해야 하는데요.
1: 정품 4kg는 그러면 3만 원 잡으면 되겠지. 이 현장 거랑 똑같이.
3: 3만 원?
1: 응, 3만 원.
0: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1: 저으로 가져가야 되겠네.
3: 이 정도면 됐겠지?
1: 응.
3: 오케이.
4: 몇 개야?
5: 저 배가
4: 내가.
0: 찾아오는 손님만으로 많은 물량을 다 판매할 순 없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직접 수박을 팔아보려 한다는데요.
1: 생각 안 떠지?
4: 이거는 죽어요.
1: 택배 오고는 택배 보내. 택배 좀 늦는단다. 택배가.
4: 아 진짜요?
1: 보내주고.
4: 네, 알겠습니다.
1: 재고 파악 좀 해놓고.
0: 직판장은 동생에게 맡기고 찬종 씨와 찬종 씨의 친구가 나섰습니다.
1: 갔다 온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집에 가자. 놀자.
0: 달리는 길에 중고거래 앱의 홍보도 완료. 사람 많은 아파트촌으로 왔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이게 이쪽에 비품이고요. 예. 정품 4kg, 정품 3kg 이렇게 있거든요. 가격은 여기 있고요.
1: 과속 식감, 품질도 좀 동그라지가 않잖아요. 정품에 비해. 그래야 비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비품은 퍽퍽거리죠. 이 퍽퍽거린 부분이 비고 좀.
0: 정품과 비품의 설명도 확실하게. 지식은 기본입니다.
1: 왜 정품 3kg 마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으깨지는 식감이 이제 비품이라 보시면 돼요.
7: 4kg요?
1: 괜찮으시겠어요?
0: 첫 손님부터 판매 개시. 시작이 좋은데요.
1: 예,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7: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4: 네,
7: 감사합니다.
4: 네.
7: 그 밑에 좀 드세요. 네. 네.
0: 네.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1: 거의 가게 앞이라 가지고 혹시나
8: 이거 안에 해놔도 돼요?
1: 아 대놔도 돼요?
8: 예. 어때 뭐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따가 한 6시 되면 손님들 확 몰려올 거예요.
7: 아 그러면 이거
8: 이거 대놓으면 사람도 사지. 근데 저기나 아까 여기 사람 지나는 게 사지.
7: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팔지 말라는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마음씨 좋은 고깃집 사장님 가게 앞자리를 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찬종 씨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9: 이거 현금만 돼요 혹시?
1: 예 현금 계좌 있어야 돼요.
9: 맛있어?
7: 알죠. 네, 조심하세요.
9: 네, 조심하세요.
1: 맛있으면
9: 네.
1: 또 인터넷에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9: 돼요. 네, 알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0: 길을 지나던 사람들과 중고거래 앱을 보고 찾아온 손님까지 많은 양을 판매했는데요.

0: 잘할 거 같아.
1: 아, 지진다 이제. 이제 지나는 게 맞다.
0: 아, 온라인 주문 이따가자.
1: 어, 온라인 주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안 해.
0: 지금 온다는 분도 있긴 하거든. 뭐 10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이분들 다 받고 그다음 철수하자고.
1: 아, 그렇지. 안에 정리도 좀 하고.
0: 아, 피곤하다. 눈 풀린다, 야.
1: 눈이 풀리네, 진짜. 좀 이따 10시 넘어가지고. 많이 팔았다.
2: 우리도 40 넘게 벌었다.
0: 49만원? 50만원, 50만원 정도 벌었다고 봐야지.
2: 맞지.
0: 자,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 이야, 성공했대.
3: 농사를 지으면서 겪게 된 다양한 위기. 찬종 씨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1: 자, 가자 성엽아, 우리 이제.
3: 곁에서 함께 도와주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날 저녁. 직접 추어탕을 끓이는 할머니. 할머니표 추어탕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라는데요.
1: 조심히 가리.
3: 휴가 내내 일을 도와준 동생 찬영 씨가 구미로 돌아가고 할머니는 맛있게 끓인 추어탕을 내옵니다. 두 손자 나란히 먹일 수 없어 아쉽긴 하지만 고생한 장손이라도 빨리 먹여야죠.
4: 여기가 원산이.
5: 온다.
4: 맞아요.
5: 아, 저 나중에.
4: 저 나가서 먹어.
3: 할머니 표 푸짐한 밥상 앞에 앉으면 하루의 고된도 녹아.

0: 아버지의 관심사는 수박 판매량.
1: 그럼 내년에 수박 좀 늘리나?
2: 수박 늘리나? 수박 늘리나? 수박 늘리나? 수박 늘리나? 수박 늘리나?
1: 수박 늘리나? 수박 늘리나? 수박 늘리나? 수박 늘리나? 수박 늘리나? 수박 늘리나? 수박 늘리나?

0: 한 2월, 2월 3월 그래 하면 안 되겠나? 디자인도 맞춰보자.
1: 아, 2월 3월 서둘러야 돼.
0: 그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니까? 올해 뭔가 좀 너무 다급하겠어.
2: 너무 이만큼 그만 빨리 좀

0: 알겠나? 친구 같이 좋은 거 같다.
1: 알겠습니다.
0: 우리는 친구가
2: 많습니다.
3: 아버지 밑에서 많이 배웠어까지 뭐 제가.
4: 좋은 직장 그만두고 귀농한 장손이 못마땅했던 할머니.
0: 마술 생각을 했다. 네. 야, 자기들도 간다. 암만 꺼도 장인데 머리인다. 수박. 떡 꺼다고 돈 많이 주는 거 아니다.
3: 맛이 좋아야 돼.
4: 이럴 때 보면 농사의 진심인 것 같아 대견합니다.
5: 차려 수박 누가 나가는데?
0: 귀여울 수 있으면 내가.
4: 찬종 씨의 활약으로 집안이 화기애애해집니다. 며칠 후
3: 커졌나 이제.
0: 소리가 좋잖아.
4: 공들여 관리해.

0: 그래서인지 비 피해를 입어 걱정했던 하우스의 수박도 여물게 익었는데요.
1: 지금 수박인데 못 익고 있잖아. 여기 여기.
0: 걱정 한시름 덜어지니 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수박 수어. 수박 농사 35년 경력 농군의 특급 과외입니다.
1: 지금 이거는 넣고 쫙 깔아지잖아. 깔아지니까 이제 당도 잘 나온다 이거는. 지금 이것이 브라질뿐만 이게 나가야 여기서 수박이 나오잖아. 그래 이 브라질뿐 그래서 내가 대가리 잡이를 하는 이유가 있다.
2: 그럼 수박은 근데 왜 앞에 달린 거는 왜 다 떼내는데 그럼 초자가 달린 거는 그런 그거는
1: 뒤에 다박해하기 위해서 땄지.
2: 결국에는 이 수박을 달기 위해 앞에 거는 다 제거해야 되네. 그럼
1: 그렇지.
2: 양분 묻기 전에 결국에는 이 앞에 달린 게 제일 원본적인 이 수박이 탄생하는 거네. 그러면
0: 어른들의 반대를 뚫고 귀농했던 찬종 씨. 아버지 버금가는 수박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요. 아버지와 함께 농사지은 수박 중 가장 잘 익은 수박을 따온 찬종 씨.
3: 좋으니까 할매들 드시더라고. 화채랑 한 개 만들어갖고.
2: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3: 오, 수박이 쫙해진 소리가 이게 완전 잘 익었네.
2: 반틈을 못 잘랐네요.
3: 괜찮다, 괜찮다. 벗어, 잘 좀 잘라 벗어. 너 할머니도 저기 계신 거 아니야?
2: 응.
3: 들썩들썩한다. 야, 근데 이것만 해도 산대. 살짝 너무 너무한 거 아이가? 살살 뿌린 기포 안 나거라. 살살 젓갈 줘봐. 아, 이거 딱 되라니까.
0: 달달한 것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화채.
2: 할머니들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3: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다.
2: 근데 탄산이라서 별로.
3: 아, 할머니들 사이다 좋아하신. 응. 가보자.
2: 알았다.
3: 야, 이거 할머니들한테 추천가 잘 받아야 돼.
0: 친할머니 기살려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3: 수박 좀 잘라왔어요. 사이다 모았고.
4: 아, 사이다를
3: 했다고? 예, 저녁에 한 개씩
5: 좀 먹어. 걔는 이래가 비먹는 게 낫지. 그래.
3: 아, 그럼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5: 그래.
3: 맛이 어떻습니까, 그거?
5: 달아.
3: 달아요? 국물 좀 해도 국물.
5: 맛있다.
3: 아, 이게 막 물이 좀 많았다. 사이다를 붙지 말고 그냥 잘라드는 게 낫겠다.
5: 그래. 네. 사이다도 구워봐야 맛있다.
3: 수박이 워낙 달아가지고 맹탕 수박. 이거는 많이 나오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5: 사이다였지.
0: 달아도 너무 단 모양인데요. 할머니들을 위한 특급 조치. 역시 가장 맛있는 수박은 자연 그대로의 맛. 손주가 직접 농사지은 맛이죠.
4: 이게 더 낫고 이게 더 낫다.
5: 정말
4: 맛있다. 그래 농사도 젊은 사람이 져야 된다.
5: 아이 우리 정선이 잘 짓는다. 내 손이 수박인데 내 이웃집을 좀 짓겠다.
3: 한번 찍어볼래?
4: 이래 머리 있어.
5: 손실이고 뭐 이거는.
4: 아니 이.
0: 자랑스러운 장손 찬종 씨의 시작은 지금부터. 수박 하우스 양을 늘리고 여름 수박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안착되면 인근 농가에 온라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것도 목표인데요. 옛 방식을 고집하는 아버지의 반대는 있겠지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아버지가 믿고 맡겨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6: 아버지 우리 소박하나? 소박하지죠. 아주 민난해 나.
7: 똑같은 일 하니까 그렇겠지. 뭐 아버지 마음에 안 들고 하니.
6: 지식이 달려갖고 아버지도 오이기.
7: 아버지 지금 제일 밑에서부터 딱딱 배워가야지. 나 지금 그냥 하나. 그냥 10년 하면 안 되겠나? 10년 정도.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반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늘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르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량 이각이 백구 현무는 뜻다야 성불펄 펄 삼시다리 나무 대풍이 이르 개각의 화제끌 오음종의 폭판 덕을 지는 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못은 이만한 한담이 그래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하는 귀신도 난정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주여 구하는 날이라. 서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모를는 좌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악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르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벅 장황주로 내려와 선미에 나다르니 급매 안에서 이루어 예장이 호뚱 나서라 한번 보면 두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미 동내력 방대대라더니 우리 그를 내고 우왕이라고 속은 목에 딱딱딱딱이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울타우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아타고 놈사공아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명 배를 잡아야 망정 마디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르륵 끼어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배 꼴러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진다 이자 뭐라 휘어라 저라 저라 휘어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은 이드들어 가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을 떴는데

마음 이모 아는 이라 위부자고 해보하라. 사성전 웃드는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한만 있어.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나만 몸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 끊어더우리다. 공명이 말로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게 모르고 오거든 뒤에 바라보며 백보아니가 되던 마늘 장공 채전을 내려 뒤적게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김가식천 이 번개가 아주 빠른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 문화는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이들을 통해 오늘까지 생생히 전해지고 있죠.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전통의 기준을 세운 명인부터 전통과 창조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창작자까지 다채로운 우리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삼성문화재단의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연의 예술감독은 이날치 밴드의 리더이자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장영규가 맡아 전통의 깊이와 동시대 전통예술의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꾸몄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음악의 기준이 되어온 명인들을 만나는 자리와 자신의 예술관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대 예술가를 만나는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했습니다. 문화인 공감에서는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가는 박수빈의 무대 만나봤는데요. 박수빈이 해석한 춘향전의 이몽룡,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의 온 달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1: 오늘을 살아가는 전통예술,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전통의 뿌리와 새로운 흐름을 만나다. 전통음악은 시대와 함께 흐르며 오늘의 소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는 전통의 기준을 만들어 온 예술가들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전통을 확장해온 예술가들이 있죠.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온 예술가들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가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시대를 넘어 이어진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을 만나고 전통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우리의 유산임을 실감하는 자리인데요. 예술감독은 밴드 이날치의 리더이자 여성 국곡을 다룬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프로듀서 겸 작곡가 장영규가 맡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면의 경계를 넘어선 회화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작가 윤학루의 작품을 활용해 전통음악을 즐기는 공간에 신선한 감각과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2: 일반인들이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통음악 전문 공연장이나 특별한 곳에 가야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두 공간에서
1: 공연은 전통음악의 기준을 세운 명인을 만나는 The Authority, 동시대 전통예술가를 만나는 The Signature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9월 6일에는 3세대 여성 국극 배우 박수빈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0: 여성 국국은 여성 배우가 남녀 배역을 모두 맡아 판소리와 춤, 연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음악극으로, 박수빈은 1세대 여성 국국인인 조용숙 명인을 사사하고 여성 국국 제작소를 운영하며 국국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저는 9살 때 안산의 와리풍물로 국악에 입문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판소리 선생님인 박개짜향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소리도 소리인데 너는 남력해라, 여성국국해라 하셔가지고 그때 조용숙 선생님이라는 우리 여성국국 스승님을 만났고 그 뒤로 쭉 여성국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여성 예인들이 모여서 정말 획기적인 창작 장르를 만들었다는 거, 그것이 여성국국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0: 박수빈은 여성 국국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남역을 주로 맡아왔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온달과 춘향전의 이몽룡을 연기했습니다.
1: 여성국국이라는 장르가 또 여자가 남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양성 있는 남역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도령은 점잖은 어떤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개구진 욕구가 있는 그런 캐릭터로 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바보 온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지만 관객들과 같이 소통하고 많이 웃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무대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니라 저 같은 바보에게 아내가 되다니요.
1: 아니옵니다. 옥달님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2: 네, 이번 공연은 국극무대에 전자음악을 더해 전자음향이 상대배역과 장단, 추임새를 채워주는 독특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3: 오늘은 이제 혼자서 이제 극을 이끌어 가셔야 되다 보니까 전자음악이 어떤 반주의 역할도 하면서 또 상대 배우의 어떤 대사도 이제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양조 오면 진양조에 어울리는 어떤 장구, 반주 장구를 찾아서 그거를 약간 어떤 전자음악 식으로 뭔가 과하게 오버드라이브를 걸거나 소리를 왜곡하거나 해서 조금 더 새로운 질감의 소리로 만든다거나 판소리를 할 때 반주로 이렇게 북을 같이 쳐주시는데 고수가 그런 고수의 어떤 리듬 같은 것들을 장단들을 좀 재현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0: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색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박수빈 배우. 그가 생각하는 여성 국극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일단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를 우리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서 많이 그래도 대중들한테 알려지긴 했지만 무대에 서는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이렇게 공연장까지 오게 하는 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관객들이 아 여성 국극 나 한번 봤었지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게 좀 다양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전통을 지켜가는 뚝심부터 그 뚝심을 뿌리로 시대와 호흡하며 새로운 길을 넓혀가는 움직임까지 전통의 깊이에 동시대의 감각을 더해온 전통예술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갈지 기대해봅니다.
2: 네, 무대 위 창작자의 눈빛과 숨결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열려서 더 인상 깊었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 박수빈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여성 국극에서 남역을 맡은 배역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남성성이 있어야 한다며 남자역 혹은 여자역의 특성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여성 국극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처럼 여성 국극만의 독특함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는 이곳에서 여성 국극 1세대 배우이자 박수빈 배우의 스승인 조영숙 명인도 공연을 펼쳤는데요. 그야말로 전통의 맥을 지켜온 명인과 오늘날의 무대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예술가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만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또 어떤 음악으로 이어질지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의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얇은 천과 종이로 집을 지으며 전 세계를 누비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작가 서도호인데요.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서도호 작가의 30여 년 예술 세계를 총망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유년 시절의 드로잉부터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최신작까지 무려 500여 점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도호 작가는 해외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작업들을 국내 관객들과 나누고 싶다며 이번 전시를 자신이 가진 것을 대중과 나눈다는 뜻의 불교 용어 회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기억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을 묻는 서도호의 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3: 공간을 짓고 기억을 입히는 작가 서도호 30년의 기억. 어린 시절의 한옥부터 가족의 사랑이 담긴 옷까지 집에서 세계로 다시 몸으로 이어지는 서도호의 여정. 국립현대미술관에 아주 특별한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전시는 천과 종이로 시공간을 재구성해온 세계적 작가 서도호의 30년 예술 여정을 조망하는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4: 이번 전시에는 약 500여 점의 작품이 설치되어서 작가님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매체, 주제들을 다루는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님의 전시 이력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전시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작가님이 자신의 작품을, 작가님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 이 기회를 많이 기다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3: 전시는 시드뱅크에서 시작됩니다. 유년기 그림부터 대학원 졸업작, 첫 패브릭 작업까지 서도호 예술의 씨앗이 된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대학생 무렵 가수 유재하 1집과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앨범 재킷 작업에 참여한 흔적도 소개되어 눈길을 끄는데요. 3 전시실 입구의 문은 작가가 살던 성북동 한옥 대문으로 서로 다른 시공간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선 작가의 드로잉 2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 다수 포함된 이번 드로잉 전시는 그의 상상 세계와 조형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전시실에는 그가 어린 시절에 살던 성북동 한옥을 주제로 한 대형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서세옥 화백이 직접 설계해 지은 이 집을 작가는 실물 크기 닭종이에 흑연을 문질러 탁본처럼 떠냈는데요. 정성 들인 문지름 끝에 기와 문양부터 나무의 결까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문지른다는 러빙과 사랑한다는 러빙을 겹쳐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완성한 광주극장 사택.

0: 광주의 기억을 담은 작품으로 지난해 영국 테이트 모던 개인전에서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1: 이 러빙러빙 서울 집과 러빙러빙 광주극장 사택은 실제로 천, 한지와 같은 천으로 다 감싼 다음에 1년여의 시간 동안 계속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탁본을 한 작업이에요. 집을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집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또 비로소 떠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지르다는 러빙이라는 단어와 사랑하다의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시리즈이고요. 이 탁본 작업이 작가님의 작품 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촉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그리고 개념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20대에 한국을 떠나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산 서도호 작가. 이 작품은 작가가 현재 사는 런던 집을 바탕으로 그동안 거쳐온 집들의 손잡이와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을 겹쳐 바느질한 겁니다.

0: 22m 규모의 대형 설치작 둥지들은 그동안 작가가 거쳐온 집의 복도와 계단을 하나의 연속된 건축으로 이어붙인 건데요. 관람객은 작품 속을 걸으며 작품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치되어 있는 퍼펙트홈과 이 둥지들은 관람객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되는 차명 작품인과 동시에 관람객이 이 작품의 일부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집인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셨고 작가님의 가장 사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집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기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22m의 공간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서사와 또 이야기를 포개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 중 한 점입니다.
0: MMCA 스튜디오에서는 그의 최신작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기억에서 출발했던 창작 여정이 이제 가족의 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작가의 두 딸이 자라며 남긴 옷들을 쌓아 만든 부성 재킷에서는 화가가 아닌 아버지 서도호의 부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두 딸과 함께 만든 타임 포켓은 주머니 안에 일상 속 사물을 담아 기억이 머무는 작은 집을 만듭니다. 최신작이자 최초 공개작인 사랑의 기억은 코트 안쪽에 가족의 옷에서 떼어낸 주머니를 달고 그 속에 가족들의 소중한 사물을 담은 작품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 And I love you and I miss you. I really wanna wear.
1: 저는 이번 전시가 서도 작가님에 대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인식, 공식 이런 것들을 깨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방대한 매체와 주제와 재료들에 관심을 두시고 근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작업하셨는지를 아마 전시를 둘러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람해 주시는 분들의 각자의 기억을 포개 보시고 이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작은 집으로 남는다면 이번 전시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3: Arch overarching theme with the exhibit was, and then just the attention to detail in all of the pieces was breathtaking. Yeah, it was quite amazing.
0: 방에서 집으로 세계를 돌아 다시 신체를 감싸는 옷으로 우리가 지나온 삶의 궤적과 소중한 인연들을 추억할 수 있는 전시. 서도호전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서도호의 집으로 놀러가면 어떨까요?
4: 네, 얇고 투명한 천으로 지어진 집들을 보니까 아련한 기억 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최신작들까지 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집은 자신의 기억을 담는 장소에서 가족의 시간이 쌓이는 공간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입었던 옷과 물건을 모아 작품으로 만들 걸 보면서 결국 집이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인

0: 10m 높이 뉴욕 아파트 설치작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집을 찾아서 이번 주말엔 서도호의 집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의 중심지 바로 인사동인데요. 10월 1일부터 이곳에서 고미술부터 현대미술, 공예, 차를 주제로 인사동 인틱 앤 아트페어가 열립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인사동 앤틱 앤 아트페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강민우 회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거 처음이시죠?
1: 처음입니다.
0: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회장 강민우입니다. 문화공간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예, 인사전통문화보존회 네. 1987년에 창립을 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1: 저희 인사전통문화보존회는 인사동의 문화지구 보존과 네. 인사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인사동이 보통의 상인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사동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 일본지이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0: 네.
1: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인사동 하면 그냥 약간 관광객들이 많고
1: 네네.
0: 그다음에 약간 고미술들도 볼 수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네. 그냥 전통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좀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아, 그럼요.
0: 네.
1: 그 인사동은 우리 문화재 판매상들과
0: 네.
1: 화랑과 또 그 표고 또 공예 또 그리고 지필묵 등 하여튼 전통 권장업종들이
0: 네.
1: 한 400여 개 밀집돼 있습니다.
0: 그렇게 많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일본지죠, 사실.
0: 네.
1: 그러니까 요즘 인사동은 예전과 달리 그 전통과 약간 문화적인 색채가 조금 퇴색해 간다는 어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네.
1: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새로 모든 걸 한번 다시 브랜딩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0: 그렇군요.
1: 근데 그 요즘 고무적으로 그래도 젊은이들이
0: 네.
1: 다시 많이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분들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또 전시 기회
0: 네.
1: 뭐 등등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인사동 하면 진짜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표구할 일이 있거나
1: 네,
0: 아니면 어떤 전통 무언가 필요하거나
1: 네.
0: 선물을 사야 되거나 이럴 네. 때 갔었는데
1: 네.
0: 지금 그냥 생각하면 어떤 하나의 문화지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냥 정말 네. 상인들이 많은 공간이 아니라
1: 네.
0: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적으로 뭔가 보존 가치가 있는
1: 네.
0: 그런 곳이다 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에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1: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0: 어떠세요? 예, 한번.
1: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네.
1: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제 그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인사동이 그 새롭게 변해가는 어떤 약간의 지금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0: 아,
1: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 약간 여러 가지 규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인사동이 변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도 똑같은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0: 네.
1: 요즘은 그래도 스스로 자정 능력들이 생겨가지고
0: 네.
1: 우리가 하다못해 그 관광 상품들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무적인 일이죠. 이제
0: 네.
1: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특히 뭐 캐대연이니 뭐 여러 가지 우리 K컬처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0: 네.
1: 인사동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정말 그야말로 인사동 하면 요즘에는 그 진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K컬처의 어떤 중심지?
1: 네네.
0: 그래서 인사동을 가보면 여기 한국 맞아?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1: 맞습니다.

0: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좀 그분들이 이제 여기를 찾아주셨을 때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1: 아, 뭐 첫째로 우리 그 인사동에는 한 5대 권장업종이 있습니다.
0: 5대 권장업종.
1: 네, 그게 이제 고미술, 가장 전통적인 데죠. 그리고 화랑, 그리고 표구, 공예, 또 지필묵 등, 또 요새 민화.
0: 네.
1: 뭐 하여튼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전통 식당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전통 다실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께서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1: 네, 갤러리 하고 있습니다.
0: 언제부터 그럼 하신 건가요?
1: 제가 한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0: 36년이요? 네. 그 가업을 이렇게 받으신?
1: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업종에 가업을 받거나 뭐 종업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0: 어떻게 그럼 갤러리를 운영하는 거예요?
1: 제가 이제 20대 말에 이제 일본에 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자주 가다가 여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사카에 미술품 거리를 가게 됐는데 한국 물건을 외국에서 보니까 너무 좋고 반갑더라고요.
0: 아, 오사카에 우리 한국 물건들이 있었어요?
1: 야, 그렇죠. 꽤 많이 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비싸지 않은 걸 사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취미가 생겼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걸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 자꾸 이제 눈이 높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러다가 갤러리를 차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0: 컬렉팅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갤러리를 차리게 되신 케이스군요.
1: 네, 맞습니다. 조금 가끔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그때부터 고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신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제가 뭐 다른 걸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제가 소양도 맞지만 이 직업은 특히 손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에요.
0: 왜요?
1: 아, 손님들은 집중적으로 물건을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님들한테 배우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래요?
1: 그렇습니다.
0: 너무 새로운 관점인데요?
1: 네, 맞습니다.
0: 아니, 고미술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이 됐지만 그 왜 우리가 미술 작품을 수집할 때 보면은 안목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취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약간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약간 그 정말 미술품을 그 좋아하는 그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 더 빨라요, 확실히.
0: 나만의 어떤 확고한.
1: 네네네. 그런데 하여튼 뭐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제 옛날에 고미술품 하면은 그 고가의 부자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요즘 그 삼이상가나 인사동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이제 그 비싸지 않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문적인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도 샵에 이 디스플레이를 바꿨어요. 젊은 사람들 거 위주로.
0: 취향을. 거기에 맞춰서.
1: 네, 저격하는 겁니다.
0: 네. 그야말로 취향 저격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니, 진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고미술품도 그렇지만, 빈티지 되게 좋아하고.
1: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0: 그래서, 가격도 가격인데, 다 비싼 것만 있는 건 또 아니니까.
1: 아, 그럼요.
0: 예, 자신의 어떤 취향을 반영한 작품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도 할 텐데, 인사동 이제 갤러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분명히 장단점이 또 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 고미술 수집하는 걸 하나의 문화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성숙한 어떤 그 관람 의식이나 또 그 소장하는 그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상인들은 친절하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0: 그랬더니 뭐좀 그래도 저희가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저희보다 훨씬 더 박식해요.
1: 어머, 그래요?
0: 아, 공부 많이 하고 와요.
1: 어머,
0: 그러니까
1: 그런 정보를 다 어디서 배우는
0: 아,
1: 거예요?
0: 요즘 뭐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근데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오면은 뭐 저희뿐 아니라 우리 저도 뭐 인사동에 제가 이제 그 회장으로 오래 했지만
1: 네.
0: 상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절대 마진 남기지 말고 주라고.
1: 어떻게 마진을 안 남기고
0: 아니,
1: 저였군.
0: 아니 진짜 아니 그래도 이 저변학대가 되는 게 훨씬
1: 그렇죠, 그렇죠.
0: 이익이잖아요. 우리
1: 예.
0: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하여튼
1: 어머.
0: 요새 굉장히 그 즐겁습니다.
1: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동 갔던 거 사실 전시 촬영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정말 갈 때마다 조금씩 인사동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0: 그렇죠. 또.
1: 오, 저만 해도 고미수를 수집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못
0: 아유,
1: 했는데
0: 좋습니다.
1: 요즘은 진짜 확실히 자기 취향이
0: 맞습니다.
1: 중요한가 봅니다. 예. 자, 지난 6월에 보존회 소속 화랑들의 복합문화예술축제인 인사 아트위크가 열렸는데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
0: 네, 여섯
1: 열리는
0: 번째입니다.
1: 거라면서요.
0: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참여해가지고,
1: 네.
0: 많은 관심을 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미술에 관심을 가졌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번에 또 특이했던 점은, 원래는 파인아트 쪽에 갤러리들을 주로 해서 도슨트를 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옆에 고미술상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1: 네네.
0: 몇개 선택해가지고 그걸 한번 시도해 봤더니 두배 이상 반응이 있었어요. 또
1: 오히려.
0: 오히려.
1: 네.
0: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 뭐지? 그랬더니 그게 제가 보니까 캐대언 역할 같아요.
1: 캐내연
0: 네.
1: 때문에.
0: 그렇더군.
1: 근데 거기 고미술 막 그런 게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0: 그렇죠. 뭐 소품 같은 거뭐 이렇게 가시네라든지.
1: 가시라든지.
0: 그러니까 거진 가시 없어졌어요, 전부.
1: 다 팔린 거예요?
0: 다 팔려나가가지고.
1: 어머, 어머.
0: 그, 전통 가시 싸지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직접 또 하고 다녀요. 쓰고 다녀.
1: 인사동에 가면 이렇게 쓰고 다니는
0: 가끔 그런
1: 모습을 볼
0: 친구들이
1: 수
0: 있습니다.
1: 있군요.
0: 그러니까
1: 와.
0: 하여튼, 그, 캐대원의 여파가 좀큰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아니, 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인사동 돌아다녀 보면 사실 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고미술도 그렇고, 이제 화랑도 그렇고. 근데 선뜻 들어가기가 주저하게 되거든요. 요즘
0: 맞습니다.
1: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젊은이라는 말 자꾸 쓰니까 너무
0: 맞습니다.
1: 나이 들어
0: 아니.
1: 보이지만, 예. 뭐, 저만 해도 약간 저기 들어가면 너무 막 좀, 이런 이게
0: 맞습니다.
1: 있었거든요.
0: 그런데 고미술 화랑이나 그러니까 이제 파인아트 화랑 쪽도 마찬가지지만
1: 네.
0: 대부분 고가의 물건들이 거래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이제 저희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알리고 있지만
1: 네.
0: 요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것들이 고미술품이거든요. 일종의 고물이죠. 문화재급들이 있지만
1: 있지만.
0: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앤티크 싸잖아요.
1: 네.
0: 사고보다 싼 거거든,
1: 그렇죠,
0: 사실은.
1: 그렇죠.
0: 근데 더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저도
0: 보통.
1: 그런 줄
0: 네, 근데
1: 알았어요.
0: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고려 청자 다환이나 사발이 아주 막 깨져서 파손된 게 아닌데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젊은 친구들 용돈으로
1: 그렇군요.
0: 즐길 수가 있고, 특히
1: 네.
0: 우리 한 2000년 뭐서부터 한 1500년까지 우리 그 삼국시대, 완삼국때부터
1: 네네.
0: 토기들 있지
1: 네.
0: 않습니까? 그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근데 화병 같은 거쓸 때,
1: 네.
0: 요새 화병도 사실은
1: 네.
0: 조금 비싼 거 사면은 다 1, 20만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1: 120만 원이면 정말 몇십만 원
0: 몇십만도
1: 하더라고요.
0: 하는데,
1: 예.
0: 사실 삼국시대 토기가, 고려 토기가 10만 원 정도면 화병으로 쓸수 있는 거 삽니다. 진품을.
1: 아, 그러면 진짜 그동안 고미술에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었네요.
0: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TV나 이런 데서
1: 네.
0: 무슨 경매에서 뭐 몇십억에 팔렸다든지
1: 그렇죠.
0: 그거는 사실
1: 맞아요.
0: 국가적인 유물급들 얘기하는 거고요. 네.
1: 유물급.
0: 일상에 우리들이 썼던 물건들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1: 그렇군요. 너무 이게 비싸고 그들만의 세계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0: 뭐 그런 세계도 있죠, 저기.
1: 있지만 일단 편하게 이렇게 인사

0: 운동을 찾으면
1: 맞습니다.
0: 마음에 드는
1: 나
0: 또
1: 얼마든지요.
0: 꿈이술
1: 네,
0: 분들을 만날 수가
1: 맞습니다.
0: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올해는 너무 더웠잖아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에 더 많은 분들이 인사동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별한 축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1: 네, 맞습니다.
0: 4일까지 나흘 동안 인사아트 플라자와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인사동 앤틱 앤 아트 페어가 열리게 되죠. 자,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1: 이번 행사는 벌써 39회째인데요. 인사 전통문화축제 그 대표 행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고미술과 현대미술 그리고 조각협회 또 민화 그리고 그또 한지
0: 한지.
1: 예, 또 섬유공예 네, 뭐등 해서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전통차가 제일 넓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시음도 하실 수 있고, 또 뭐, 그, 원가로 구입돼 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인사동에 오셔서, 한번 이번 행사에 꼭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 참가 업종을 보니까 고미술, 화랑, 공예뿐만 아니라 지필묵, 표구, 차
1: 맞습니다.
0: 음식까지
1: 참.
0: 볼거리도 많지만 이렇게 정말 직접 즐길 수 있는
1: 맞습니다.
0: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화랑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그 도슨트 투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하고 화랑하고 그 해설과 함께 사실은 해설과 함께 들으면 이해가
0: 더
1: 빠르거든요.
0: 잘 알죠.
1: 네,
0: 아니,
1: 전문가.
0: 사실 삼국시대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1: 모르죠.
0: 모르잖아요.
1: 네. 그리고 저도 무슨 다른 박물관에 가면은 꼭그 도슨트들 듣는데 이해가 훨씬 빠르듯이. 근데 인사동에서는 더 친절하게 그 소위 말하는 유통하는 과정까지 말씀해 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굉장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외 무대, 뭐 야외에서 펼쳐지는 행사들도
1: 네,
0: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개막식 때 별뱅이 구호 인간문화재 그 박정옥 명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담과 이제 공연을 볼수 있으시고요. 또 그리고 전통 달의 시연이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차 체험도 있고 다도 체험도 있고 또그 강연회도 준비돼 가지고 있는데
0: 강연회까지. 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또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나흘 동안 또 그때 연휴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렇게 또 즐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맞습니다. 그때 연휴.
0: 듭니다. 자, 이제 또 지금 과도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1: 네,
0: 주셨거든요.
1: 맞습니다.
0: 변화될 인사동의 모습을 또 기대하면서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1: 그럴 것
0: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1: 같습니다. 아, 뭐, 여러 선대 회장들이 잘 해왔는데, 요즘은 이제 급격하게 우리 국격도 높아지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좀더 국제적인 그 시스템을 좀 갖춰서, 우리가 보존회에서 뭐 통역 그
0: 중요하죠.
1: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네. 그리고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일본지지 않습니까? 인사동에. 그래서 그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대 변화에 좀 맞춰서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왔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안내를 해주고 싶은 게 일단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뭐 여러 군데 지금 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요새 굉장히 고무적인 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세요. 뭐
0: 뭔가 배우면서
1: 네,
0: 일하는.
1: 맞습니다. 통역도 뭐, 그래서 뭐 점심만 사드리면 정말 다
0: 그래요.
1: 오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통역 걱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를 뭐 우리 그 산업이나 그 무역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보러
0: 문화까지.
1: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역시 전통이 있는 민족이구나. 네,
0: 그렇군요.
1: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인사동에서 이렇게 뵈면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물어봐요. 제가 가끔 이제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는 뭐 외국말도 안 되지만 이제 통역하는 분들 보면 이구동성으로 너무 행복했다. 인사동에서. 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말 그 인사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0: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인사동 앤틱 앤 아트페어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사 아트플라자 그리고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열리니까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들끼리 함께 인사동 나들이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전통 문화 보존회 강민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1: 아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0: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봄과 가을 두 차례 광활로원을 수놓는 국악의 선율.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의 광활로원 음악회가 광활로원 완월정에서 열립니다. 광활로원 음악회는 남원의 대표 명소, 광활로원의 가을과 어우러지는 우리 음악의 멋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산조의 기교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악독주부터 남원을 배경으로 탄생한 판소리 춘향가, 민속무용과 사물놀이 등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원들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광활로원 음악회는 오는 10월 1일과 8일 그리고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광활로원에서 우리 소리와 가을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스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곡가를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농악패처럼 갖추고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셋 다 결국은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저번에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에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삼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봐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국립국악원 예악당을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선가 김올하 선생 30주기 추모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음악회 제목이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학이 머물던 자리. 제가 기억하는 월하 선생님의 모습을 학으로 묘사한 것은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 모습을 멀리서 뵈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지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만한 시간이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로 한 세대가 지날 만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을 아쉬워만 하고 있을 시기는 저희들이 극복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추모의 계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남기신 족적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이 생전에 우리 사회에 끼치신 공적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가 분야의 축제의 하나도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과 정가의 만남은 매우 운명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선생님의 삶은 오로지 정가가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하라는 선생님의 아호를 친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아호는 가곡의 명인이셨던 소남 이주환 선생께서 지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가녀린 여인에게 달을 짊어지라니요. 좀 무겁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인생사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셨던 정가 세계, 우리 전통 음악 문화의 세계에

무거운 짐까지 선생님이 홀로 짊어지고 가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선생님은 달의 무게에 짓눌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정가 분야의 후학들을 위해서 또 정가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이처럼 든든하게 닦아놓고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은 여창가곡 분야 최초의 무형문화재, 지금은 용어가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무형유산의 여창가곡 첫 보유자로 인정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곡을 정말 잘 하시는 전문 연주가분들 손을 꼽으라면 아마 한 손으로도 꼽을 수 있었을 정도로 우리 전통음악, 전통문화 특히 정각에는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대를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선생님이 닦아놓으신 토대 위에서 이렇게 많은 젊고 좋은 연주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반을 닦으시느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다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무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전통적인 정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2부에서는 우리의 정가가 미래 세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각 무대에 다양한 연주자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뜨거운 박수로 연주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무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가곡, 시조, 시창으로 꾸며진 무대를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12난간, 월화 선생께서 그야말로 즐겨 부르셨던, 또 많은 분들이 월화 선생의 절창으로 칭송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월화 선생이 남기신 사진에 그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아, 선생님의 자태를 학에 비유한 것은 참 적절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아하고 고아하신 인품이 사진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제가 대학 무렵에 친구를 따라서 종로에 있는 시우단체 총연합회 사무실에 가서 선생님을 뵈었던 모습은 좀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우회에 드나드시는 남자분들, 시우회 회원분들은 사회적으로 지체도 좀 있으세요. 그리고 학식도 상당한 경지에 이른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때로는 토론에 가까운 말씀을 나누시는데 월화 선생님 몇 말씀에 그냥 조용하게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보면은 월화 선생님은 리더십도 상당하셨고 또 그 많은 인원들을 통솔을 하는 그런 카리스마도 대단하셨던 걸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월화 선생님께서 시우회를 이끌었던 그 무렵에 전국에서 시조를 즐겨 부르시던 시조인이 100만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조 문화와 관련지어서 본다면은 월화 선생님께서는 시조의 전성기를 이끌어 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1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가곡 한바탕을 남녀창이 번갈아 연주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르면은 남녀가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태평가입니다. 이라도 태평성대 저래도 성대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성수침이라는 분이 중종 때 학자분인데 이분이 지은 시조시를 얹어서 부르는 음악입니다. 남녀창 가곡 태평가,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2부 첫 순서로 황희종 작곡의 어젯밤 꿈길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음악 가사를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니까 노래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가사가 품고 있는 정서가 음악으로 잘 표현됐다고 혹시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아까 리허설 때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과거의 국악도 늘 그 시대의 음악 정신을 반영하고 그 시대들 청중들의 기호를 따라서 음악이 새롭게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전통 음악도 미래의 청중들을 위한 미래의 우리나라 음악 문화를 위해서 그 모습을 새롭게 다듬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오늘 음악회 2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고요. 이제 이어질 두 작품도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제 처음 들으시게 될 완화삼은 시인 조지훈님의 시를 김소하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작곡가 성함 처음 들으시죠? 소하는 오라문화재단 이사장이신 김경배 선생의 아호입니다. 그래서 김경배 선생께서 조지훈님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 당신이 평생 불러왔던 가곡의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정가풍, 원래 정가의 모습을 향한 강한 구심력이 작용한 음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들으실 학 떠난 빈터에는 이 작품은 유명한 한명희 교수님의 시에다가 작곡가 강상구님 오늘 지휘를 맡았잖아요. 곡을 붙인 음악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이 작품은 어쩌면은 정가풍 본래의 음악으로부터 조금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원심력이 좀 강하게 작용한 음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음악의 편성도 훨씬 커졌고요. 그리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정가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서양식 발성, 서양식 성악을 공부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성악가들도 무대에 함께 참여해서 음악을 구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무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림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림입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다 뜨러라 다 뜨러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촛는가 제 촛는가

연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0: 하고 저 누르고 진달래꽃도 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1: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 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0: 들어가세요.
1: 삼겹에 오세요.
0: 탱글탱글해졌네. 가봐야 되네. 하나에는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두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잘 됐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돌.

그 덩굴문이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문이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문양을 나전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잠 즐기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잠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여기도 여기도 맞추고 본래 중심에다 맞춰놓고 네.
1: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대요.
1: 올라온다고요?
0: 아니 이것도 같이 네, 전체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2: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0: 한 아이가 장단에 맞춰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있다. 조선 최고 궁중화원 김홍도의 무동. 그런데 이 그림엔 몇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춤추는 아이와 악사 6명. 무동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조선 정조 때의 화가 단원 김홍도. 20대 초반에 궁중화원으로 명성을 날린 천재화가다.
1: 네, 이 무동은 김홍도의 풍속화첩 25개의 그림 중에 하나로 김홍도 풍속화첩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명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 중에서 무동의 백미는 무용반주하는 모습을 순간 포착하여 그렸다는 것. 긴 소매자락을 허공으로 흩날리며 춤추는 아이의 모습이 화면 밖으로 뛰쳐나올 듯이 역동적이다. 살아있는 표정과 숨죽이는 호흡까지 그대로 느껴지는 현장감. 하지만 주목할 것은 악사들. 자세히 보면 악사들이 연주하는 악기들이 제각각 다르다. 좌고, 장구, 피리, 대금, 해금 순으로 앉아 무용반주를 하고 있다. 피리 연주자만 두 명이고 나머진 한 명씩이다. 이러한 악기 편성을 사면 육각이라고 한다. 본래 사면 육각은 글자 뜻 그대로만 보자면 세 개의 현악기와 여섯 개의 관악기를 의미한다. 악사의 복장을 보면 장구, 피리, 대금 악사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좌고, 피리, 해금 악사는 모자의 끝부분이 뾰족한 형태의 전립을 쓰고 소매의 폭이 짧은 협수를 입고 있다. 피리 한 사람과 해금은 그 위에 크자를 덧입었다. 조선시대엔 착용하는 관모와 복식에 따라 신분을 나타낸다. 즉, 악사의 복식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립 형태의 모자와 크자를 착용한 악사는 군악대에 해당하는 세악소.

그리고 갓에 두루마기를 걸친 악사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직업 연주자들이다. 실제로 궁중악사들은 민간 예인 집단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궁중에 일이 없을 때는 민간에서도 연주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그림은 관청에 속해 있는 악사와 민간의 악사가 함께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일반적인 연주 자세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좌고를 치는 악사는 북재를 두 개 들고 연주하고 있는데 현재 좌고는 북재 한 개로 연주한다. 섬세함과 정교함이 돋보이는 악사의 모습에서 김홍도의 국악기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김홍도의 무동 속에는 무동의 춤사위뿐 아니라 우리 전통악기의 신명나는 연주와 흥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액.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네, 저한테 소리는 세상을 보는 장이고 빛입니다. 소리를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밝다는 걸 알았어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제가 잘 몰랐던 세상에 눈을 뜨는 기분이에요.
1: 저초 혼조 여산 굴량로.
0: 소리는 제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길 같은 존재예요.

좋아하고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가야금도 12연, 25연 없이 너무 다 잘하고 재미있어하고 일단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게 또 음악을 연출을 하면서 다 표현이 되는 거.

0: 제가 조산을 해가지고 옛날에 미숙아로 났어요. 이렇게 도끼는 2.8로 났는데 이렇게 한 3시간 지나니까 1.68?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키로수가. 이제 아마 눈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눈을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때 알았죠.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판소리 선생님이 학교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예나에 조금 음악적 재능을 보고는 조금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버지! 저는 정말 뭐 판소리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예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로 시주하면 예나가 이 길로 가면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거, 즐기는 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가게 됐죠. 예!
1: 예! 예! 소리를 하고 있으면 춘향이가 말을 걸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적벽에서 싸우던 두 영웅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저한테 친구입니다. 음악이 없다면 외로울 것 같고 슬픈 기분이 듭니다. 3월 1일을 시작으로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들고 간절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지.
2: 아, 이렇게 평소에 보면 굉장히 아기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굉장히 기뻐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마음도 배려해가지고 항상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 생각하는.
3: 쫙쫙 뻗었다. 제 7경추 틀렸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셔야지. 서고 있어, 마음속으로?
4: 예.
3: 여기 잡고 꼬여. 다시 가시죠. 힘을 일정하게 줄게요.
5: 배울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4: 예, 배울 때 힘을 써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듭니다. 예.
3: 맨 밑에 봐. 내려.
2: 아, 조금만 더 올려줄까?
4: 예, 됐어요.

0: 해가 너무 좋아서 해가 따뜻하지. 똑같은 발이 걷는데.
1: 아 왼발 붙어. 아
0: 똑같은 발이야. 이제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1: 근데 적응을 먼저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 걸리겠지.
0: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애는. 조금만 했는데 지금도 작지만 못 작았었는데.
1: 나 여기

0: 있고 싶은데.
1: 그래, 여기 있고 싶지. 엄마도 계속 더 다녔으면 좋겠어. 이 학교.
2: 왜 비밀이에요?
3: 비밀이에요. 좀 안 되는데요.
2: 합격했습니다.
3: 너무 몸이 건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2: 아, 아니요.
3: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2: 아,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좀 겸손하지 않아요?
3: 근데 맞죠. 누구 선생님이겠어?
2: 비밀이에요.

0: 근데 예나는 한 번만 들으면 그런 걸 금방 따라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아, 나는 저렇게까지 못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하지? 아, 쟤 진짜 대단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죠. 아무리 음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앞에 것들을 배우면서 계속 안 보이니까 연구를 얼마나 하겠어요.
1: 고생하셨어요, 오신다고.
2: 안녕하세요.
3: 예나 잘 지냈어요?
2: 아, 네,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3: 축하해.
2: 감사합니다.
3: 대학생 된 거 축하해.
2: 아,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1: 저희가 네. 이기시려고 하더라고요. 아,
3: 너무 오랜.
2: 아이고.
4: 아, 네.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중 세탈형입니다.
5: 예나의 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뭐 음정도 되게 정확하고 박자도 되게 정확해서 오히려 북을 치기는 되게 편합니다.
4: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6: 1년 정도 같이 생활했거든요. 가끔 한번 그 보거든요, 보기는. 그런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자, 그러면 최예나 소리꾼과 조선용 고수님의 무대 청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타룡은 적벽대전에서 패하는 조조의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가지고 우는 대목입니다. 적벽가가 적벽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소리잖아요. 조조와 관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소리라서 힘있고 뭔가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심이 담긴 소리는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듯이 많은 분들이 제 소리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리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0: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필시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주인군 성현우 그 백수 질궁궁아 나에게로 비가는 배루 발라 무고히 저게 안쓴들 일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나오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봅소서.
0: 이놈, 이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죽 꿈을 응시거고 탕수병죽 설릉언어 신수병죽 입을 응정하고 간수병죽 꿈을 응시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1: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의 간인 즉 원련 정기로 삼겹쌌더니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덜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촌에 배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계수 나무늘은 내 모하유 수복의 변에

0: 한단 말이냐.
1: 대왕

가요 우리는 또 항원 대왕 옥체에 넌 그 놀이 번쩍번쩍 서대

0: 그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0: 공고 꼴땀 공패로는 간대 드리거니 뭐로 차례 말아놔야다.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공개로 내고 내 반물 시설 구동공동 떨리 남방이 지라서 망사고 급방 일육수 주방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무릎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한 새벽에 한이 30리는 져야 하는 것이요. 아, 물이 부르고 잦아본들 도망간 뺑뜨긴 애가 있을 리가 만무어지. 신봉 사고비 돌콩나.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 예, 영감님 마누라인 줄은 잘 모르나 이런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일찍 올라갑디다. 옷이 어쩌? 아니 그럼 어찌 진짜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어? 신봉사 기가 막혀.

사정 혼돈

아서라. 현철하신 우리 곽씨도 잊고 살고 어?

나 헤라인전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가 버려라. 이 나쁜 년 같은이라고.

아,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노유정 친구가 판소리 심청가로 꾸며졌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소리가 참 깊고 단아하네요.
1: 그렇습니다. 유정 친구가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초등부 저학년부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다고 해요.
0: 예, 어쩐지 첫 무대부터 정말 소리가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정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국악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장원을 차지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1: 맞습니다. 판소리부터 민요, 또 기악과 무용까지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친구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장원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지 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첫 무대를 꾸며준 노유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 한 곡 더 만나보시죠.
2: 그때야 심정이 부친을 다 거고 길을 떠나는구나. 예.

시진 섣달 작은

성.

울고 하는 힘도 없인지 백일은 어디 가고 한 듯.

0: 이울 고자 빛을 잃고
1: 좋지. 하나.

0: 하지.
1: 충전은 다정하여 백번 죄송하다.

0: 네, 2016 전주 대사슴놀이 어린이 판소리 부문 장원을 차지한 노유정 친구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어때요? 장원이라는 큰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1: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2: 네.
1: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0: 그래요.
1: 대회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께 소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했는데 장원의 이름이 불린 순간 할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2: 아, 그랬구나.
0: 그래요.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가 네.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예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2: 네.
0: 수상하고 나서 축하 전화 같은 거 많이 받았어요?
1: 네,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0: 그래요. 유정 친구 주변에 좀 든든하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1: 네.
2: 예. 유정 친구 대회 때마다 징크스는 없어요?
1: 대회 일주일 전쯤이면 네. 코감기가 오거나 비염에 걸려요.
0: 아, 그래요?
2: 어떡해.
1: 그래서 따뜻한 물도 먹으면서 빨리 나으려고 열심히 목 관리하고 있어요.
0: 관리하고. 지금 괜찮아요?
1: 네.
2: 이런 것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연을 마치고 나면 누구보다 더 뿌듯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스스로 이렇게 좀 뭔가를 마치고 나면 주는 선물 같은 것도 있나요?
1: 대회 끝나면 엄마랑 아빠랑 꼭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2: 아, 인형 뽑기.
0: 아, 인형 뽑기.
1: 인형 뽑기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자주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0: 어떻게 잘 뽑아요?
1: 잘까지는 아닌데 예. 그냥 뽑혀요.
0: 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랑도 갔었다면서요?
1: 네.
0: 그때 어땠어요?
1: 그때 엄청 많이 뽑아서 친구들 다 나눠줬어요.
2: 세상에.
0: 진짜 장원이네.
2: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무대 밖에서는 정말 귀여운 네. 초등학생인데 무대에서는 또 정말 다르게 멋진 소리꾼입니다.
0: 맞아요.
2: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을까요?
1: 지역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그때 노래가 끝나고 물을 마시려다가
0: 네.
1: 물병 밑에 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마셨다가 순식간에 돈이 다 날아가버려서
0: 아 진짜?
1: 저도 모르게 돈을 따라 움직였는데 지나고 나니 부끄러웠어요.
2: 아 돈을 막 잡으려고?
1: 네.
0: 잡아야지. 아이고 용돈을 왜 물병 밑에다 지폐를?
1: 네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0: 바람 불어 행사장이 다음에는 돈부터 잡고 물을 먹어야 돼. 알았죠? 그래요. 자, 그리고 유정 친구 앞으로의 꿈도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예전에는 판소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0: 네.
1: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 것 같아서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판소리 대가 노유정 교수님으로 꼭 다시 만나요. 저희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실력파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 관악 부문의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한 이하연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이 전국 최고의 꿈나무들이 모이는 무대에서 당당히 금상 최고상을 받았는데 정말 일단 축하드리고요.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속으로 계속 괜찮아, 좋은 경험이었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하고 계속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0: 예.
1: 금상 발표 순간 예.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진짜? 진짜 나 맞아? 이러면서 몇 번 확인했어요.
2: 금상 이하연! 이랬을 때 아 진짜 믿을 수 없었겠어요.
0: 그러니까
2: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떨렸을까. 그 긴장감이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0: 예, 예.
2: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 사실 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좀 뿌듯하면서 조금 은근히 여기저기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1: 네. 상을 받는 순간에는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싶어 너무 뿌듯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정신 차려, 넌 아직 별 게 많아.
0: 바로?
2: 네. 나 자신한테?
0: 너무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오자마자 정신 차려 막 이래요?
1: 네.
0: 아 진짜 대단하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1: 네.
0: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 같은 건 있나요?
1: 저는 나중에 커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 나가고 싶은데요.
0: 아 여기 유명하죠.
1: 이번 대회에서 언니들이 연주하는 해금 소리를 들었는데요.
0: 예.
1: 우와 하고 감탄이 나왔어요. 다 같은 해금인데도 더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2: 신기하죠.
0: 소리가 달라요.
1: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지.
2: 이 기세로 한다면 머지않아서 뭐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2: 그런데 또 우리 하연 친구가 이 해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1: 혹시 드라마 동이라고 아시나요?
2: 동이.
0: 동이 M본부.
1: 네.
0: 한효주. 그렇죠?
1: 네.
0: 유명하죠. 이병헌 감독님이 만든
2: 예전
0: 드라마.
2: 드라마인데. 네.
0: 시청률이 한 27% 나오고 그랬어요.
2: 줄줄줄줄 그냥.
0: 지진이 씨 나오고 지진이 씨. 맞죠?
1: 네. 네.
0: 근데 동이 왜요?
1: 저는 동이에서 해금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해금 소리를 들으니까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도 한번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금을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했는데
0: 예.
1: 연주해보니 어머나 내가 이런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그때부터 네. 해금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희도 해금 연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두 줄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0: 맞아요.
2: 신기해하면서 감상하거든요. 근데 하연 친구가 이렇게 어른스러워가지고
0: 예.
2: 더 큰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고요.
0: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1: 네.
2: 아니 키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0: 네. 뭐
2: 적어도 중학생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 거예요.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예요?
1: 교복을 생각하면 살짝 설레기도 해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학생이 되면 더 많은 곡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이 담긴 해금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0: 그래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하연 친구입니다. 중학생이 돼도 지금처럼 좀 열정적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주 보내주기를 저희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대회의 수상자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9회 국립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중동부 전통부분 금상이 빛나는 한국무용수 신현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세상에 딱 두 분 계신 특별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어머니와 저의 춤을 완성시켜주시는 춤어머니이신 손혜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늦게 시작한 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상까지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선생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요, 국립무용단 수성 무용수를 거쳐 안무가 그리고 예술 최고의 예술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의 첫 단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실히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화려한 발디딤에 빠져줄 준비 되셨나요? 저 신현우의 멋진 태평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이팅!

0: 네, 신현우 친구의 태평무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
1: 대상 수상자 나온 춤사위가 아주 돋보였던 무대였는데요. 현우 친구가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를 거쳐서 최고의 예술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 멋진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0: 자, 다음 무대는 절제된 선율과 품격 있는 소리가 돋보이는 정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올해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초등부 종합 대상을 받은 박수아 친구의 무대에 봤습니다. 국악 영재들 사이에서도 종합 대상을 차지할 만큼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친구인데요.
1: 네.
0: 종합 대상 이름이 불렸을 때 우리 수아 친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각 부문별 1등들이 또 다시 한번 대회를 해서 종합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0: 예.
2: 사실 조금 결승 때보다 아쉬웠던 무대였지만 종합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0: 와,
1: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쉬웠고 예. 열심히 해야겠다.
0: 대단합니다.
1: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0: 우리 수아 친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2: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0: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빨강색 자동차 아니고요?
2: 아, 아니에요.
0: 빨강색 팬...
2: 팬티.
0: 진짜? 진짜예요?
2: 네.
0: 왜요? 왜요?
2: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요.
0: 네.
2: 아빠께서 늘 입어주시는 덕분에 대회 결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그냥 수아가 잘한 거죠. 뭘 빨간 팬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특이하시네. 아버님? 그럼 수아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진짜로 빨간 속옷을 대회 때마다 저희가 이걸 보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아, 예. 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1: 그래도 어떻게든 딸을 응원하고 싶은 그런 아빠 마음 아니겠어요?
0: 그럼요.
1: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0: 네네네네.
1: 오늘 또 수아 친구가 정말 맑고 깊은 정가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 제가 성격이 평소에 되게 급한 편이에요.
0: 네.
2: 학교 갈 때 밥도 빨리 먹고 한 번은 언제 영어 시간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이 해야 하는데 늦을까봐 넘어지다가 무릎이 다까지
0: 그래.
2: 근데 정가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0: 와, 그렇게 성격 급한 친구가 정가를 어떻게 배우는지.
1: 그러게요.
0: 정다은 씨도 정가 좀 해요. 제발 좀.
1: 저도 얼마 전에 넘어졌거든요.
0: 맨날 넘어져요.
1: 다 까지고 정가 좀 배워야겠어요.
0: 그러니까 아무튼 정가가 참 이게 성격이 급한데 호흡 연습 같은 거는 성격이 급하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2: 제가 정가를 부를 때 되게 숨이 항상 모자라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휴지로 연습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1: 휴지로 연습하는 법이요?
2: 네.
1: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휴지를 세겹 휴지를 세 개로 나눠서
0: 세 개로 나눠요?
2: 네. 얇게 만든 후에 그 얇은 휴지를 코 앞에 올려서 노래를 부르면 휴지가 날리는데요.
0: 예.
2: 휴지가 날리지 않게 잘 노래를 불어야 합니다.
0: 그래요?
1: 휴지가 당연히 숨 때문에 날리지 않나요?
0: 한번 해봐요. 보여주세요.

0: 진짜로 휴지가 여기 지금 부는 기본 바람 외에는 안 흔들려요.
1: 거의 안 흔들리네요.
0: 야, 기술이네.
1: 이 어려운 걸 멋지게 해내는 수아 친구, 앞으로도 맑고 깊은 소리로 이 정가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가야금 병창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대회 수상자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4회 군의 중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중동부 대상을 받은 오일입니다.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 심장박동이 마치 휘몰이 장난처럼 마구마구 뛰었는데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오일하면 국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연주자. 그래서 늘 처음처럼 투심 잃지 않고 도전하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저의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많이 기대해주세요.
4: 그때야 신봉사 심황후의 영을 듣고 거주 성명을 아래 는디 처자가 있는다. 신봉사 처자 말고 터면 서

의정 성보족 턴어 오는 사화주 승인 영검이 없으신가 당수 풍당중어 빠져 죽던 심 정의가 살아서 여기

말이냐 내 딸 심청이 난 인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오 지라고 살아오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2026 장원들 모여라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 실력을 감상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뭐 당당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장원이라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랬겠어요. 네.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자신만의 실력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무대가 더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힘찬 응원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오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헛대여 흥보 제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조 선을 나오는지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앉아 후견성 화답하고 황학노루를 나가니 황학일거 불부반 대군 잔재 공노유라 본능을 지내어 추사촌 들어가 공수창가 도리개라 땅배화리 두 참우연의 벌러

단산봉황의 죽실얼물 고동 속으로 넘는 듯.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세, 넷, 흥부가 좋아요. 흥부가 좋아요.

0: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2: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3: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2: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니,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들어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아이.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네, 오늘 국악 한마당은 국립무용단 여러분의 태평무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혜란입니다. 오늘 객석에도 이렇게 우리 전통 예술을 직접 배우고 즐기고 계신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의 한국무용반 여러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이춘희 명찬의 참부타령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있어요. 미교도 엄청 잘하고 진짜 최고예요. 우리 학교에서
1: 한마디로 그냥 짱이죠, 짱.
2: 꿈나무 한마당의 문을 두드린 주인공은 인천의 깜찍한 미녀 여정 송수우 어린입니다. 인천 은지초등학교의 자랑인 송수우 어린이는 민요 사랑에 푹 빠져 있는데요. 민요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공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작년 국악 한마당 설특집에서 어려운 민요 긴 아리랑을 훌륭히 소화해낸 송수우 어린이는 이후 자신감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민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송수우 어린이의 장기는 음악 시간에 더욱 빛이 나는데요. 이렇게 민요 선생님으로 변신합니다.
3: 경기 민요는 꺾어주고 떨면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제가 민요를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민요를 부르면서 몸도 건강해졌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미래의 명창이 되고 싶어요.

네, 귀여운 초등학생 송수양이 진지하게 한오백년을 부르고 있을 때 객석에서도 정말 대견하게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보시던데요. 참 기특하고 예쁜 소녀죠.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명인 명창, 명무가 펼치는 최고의 기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첫 무대에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큰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멋진 연주 선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우선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연주해 주신 대금뿐만이 아니라 거문고, 아쟁, 태평소 이렇게 다양한 국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대금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1: 참 대금은 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대나무가 많은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난 장소도 저희 집 울타리가 전부 대밭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서 대나무를 봤고
0: 네.
1: 또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님 대금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국악을 해왔던 집안이고 저희 숙부님도 이제 거문고 산조로서 무용문화재셨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뭐 대금을 좀 다른 사람보다 쉽게 접했던 것 같아요.
0: 네, 국악 명가에서 대밭을 집 앞에 두고 자연스럽게 이 대금과 인연을 맺고 뭐랄까 운명의 공동체랄까요 하나가 되셨는데요. 곧 만나볼 텐데 이 원장연유 대금산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신 것인지 좀 설명을.

0: 그 한일섭 선생님이 대금하시는 분 아닌데 유명한 작곡을 하셨고 소년 명창을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했던 선생님이신데요. 그 선생님한테 대금을 이제 구음으로서 이제 산조를 제가 이제 가락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이제 그 어떤 현장에서의 그 민속 음악을 하면서 터득한 이런 가락들을 더 이제 집어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85년도에 원자인 유라는 산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딱 30년 됐습니다.
1: 네. 가장 혈기왕성하시던 시절에 만든 곡이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음악을 들려주실 듯한데요. 그 곡, 이 원장현 명인의 대금산조 그리고 정화용 명고의 무대로 청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0: 원정현유 대금산조 무대, 명인의 깊이 있는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명인의 올곧은 걸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통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창작 판소리로 전하고 있는 소리꾼들의 활동이 눈에 띕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그 시간으로 여성 민요그룹 아리수의 창작 판소리 나 아줌씨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수유동에 사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 나 아줌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태평이의 학원비 좀 벌어보겠다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뒤로 나자빠질 뻔했던 이야기랍니다.
2: 아이쓰고
1: 사람 좋기로 동네방 내 소문이 찾아한 우리 남편 어찌나

0: 헤매며 엄마 나 이번에 꼴등 안 했다. 내 뒤에 한 명이나 있지롱. 정말 건강하게만 자랐구나. 까놓고 말해 돈 못 버는 남편, 공부 못하는 아들이라는 얘기죠.
1: 알쓰고.
0: 아이고 머리야. 아니 분명 사람 새끼를 낳았는데 공부할 때 보면

0: 여튼 더 이상 아들 녀석을 닭으로 착각하고 살 수 없었다. 줌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학원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직접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뒤 내 이름은 나줌,
1: 당신 이름은 아줌마,
0: 내 나이는 마흔두,
1: 당신 나이는 아줌마,
0: 내 전공은 무역학,
1: 당신 전공은 아줌마,
0: 내 경력은 협동조합 총괄 매니저,
1: 당신 경력은 아줌마 아줌마,
0: 부지런하고 센스 있고 맡은 일은 반드시 제대로 해내는 퍼펙트한 인재, 아 시켜만 주세요. 일당백은 못해도 제대로 일할 자신이 있다니까요.
1: 아니 근데 아줌마, 아 자격증이 없잖아. 자격증이.
0: 세상에, 15년 전 매장 총괄 매니저까지 지낸 경력은 경력이 아니랍디다. 아 쳐주질 않는 거죠. 결국 태평엄마 나 아줌씨 동네 갈비집 알바로 나서게 됐는디 생전에 안 해본 일인지라 아 글쎄 12가지 반찬을 급하게 들고 뛰어가다 그만 손님 신발을 밟고 삐끗하여 넘어지는디 들었던 쟁반을 놓쳐버린 순간 반찬들이 하늘을 날아간다. 잘

0: 얼쓰고!
1: 그 순간! 차디 찬 양념 갈비 붕실떠 아~ 손님 얼굴에 쳐 그 손님 양념 갈비 마스크팩 얌지게 허였구나 아들 학원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우리 애다 아줌씨 아. 상처받은 마음 달래줄 사람은 착한 남편밖에 없구나 아. 착한 남편 철수씨의 위로를 받으며 동네 포장마차에서 거나하게 한 장 걸치고 아. 아줌마를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 노래 한 곡 뽑아 보는 뒤
0: 얼쓰고
1: 나는 아줌마 아줌마가 무엇이냐? 아줌마는
0: 아줌마는
1: 아줌마는
0: 아줌마는
1: 아줌마는 사람들의 엄마라는 뜻이요. 아줌마는 엄마가 바로 아줌마. 아줌의 아줌이 아줌마의 아줌마. 아! 아!

0: 외쳐보세요.
1: 아줌마는 어머니 아줌마,
0: 아줌마는 어머니 아줌마,
1: 아줌마는 어머니 아줌마,
0: 아줌마는 어머니 아줌마, 아줌마는 어머니 아줌마.

네, 어느덧 거문고와 함께한 지 10년이나 지난 단체죠. 거문고 팩토리가 전하는 참신한 음악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무대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낸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수룡음을 생황과 단소, 그리고 현악 사중주로 만나보실 겁니다. 깊고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여유를 즐기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후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자, 갑시다.
2: 부담되죠. 뭐 또 한시랑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저희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0: 별을 눌러주세요.
3: 앞으로 얼마나 떨릴까.
0: 뱀! 아우! 눌러주세요. 뱀! 아우! 축하드립니다. 미우루 역시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았고 우리 대장 너무 잘했다? 너무 귀여워하다?
4: 제가 개인적으로 뮤르 노래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완전 팬으로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팬! 이제 팬! 예, 네, 팬으로 들었습니다.
0: 네.
5: 한글 잘 쓰네.
6: 저는 본인들만의 팀 색깔이 딱 있기 때문에 늘 무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부터 어떤 상쾌함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뮤르가 아닐까.
7: 아, 니들은 내 거야. 아니 아까 인터뷰할 때 사실 뮤르가 약간 쫄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사실 좀 여려요, 마음이.
7: 그러니까.
2: 여려가지고.
7: 그러는데 안에 있는 그냥 호랭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는 애는 완전 미쳐버렸어.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네.
8: 아 진짜 니은 씨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6: 니은 씨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동네 그 빨래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두드리니까 다 두드려 그냥. 예예. 예.
9: 예, 남자 소리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10: 아시죠? 그 뮤르에 관련된 저희들의 기대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0: 걔는 보통 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어디예요?
1: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어,
0: 그리고 한 가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올스타가 또 됐습니다.
3: 아니 소리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량이 아주 넓어. 성량이 좋아서 이제 몸도 참 비대하지만 비대한 게 절대로 안 이쁜 게 아니라 귀여워.
2: 귀여워 맞아요.
3: 정말 귀여워.
2: 귀여워.
3: 아 너무 잘했어.
1: 감사합니다.
4: 싹쓸이판 원더걸스를 선택한 김아은과 류루는 올스타를 받아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5: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즐겁게 잘 하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의 무대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음악들을 하면서 국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요.
6: 국악의 새로운 맛들을 계속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누군가는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1: 오우.
0: 예.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2: 인정.

0: 트와이스를 선택한 도전자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여기도 잘하잖아.
2: 그쵸, 잘해줘.
3: 와, 오늘 완전 느낌 완전 다른데?
4: 옷으로 막 컸는데.
0: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1: 3대3이네, 3대3.
2: BTS.
3: 귀여운 친구들.
5: 어떻게 또 이렇게 붙었어?
6: 너를 좋아하고!
7: 너를 좋아하고!
6: 너도 나를 좋아하고!
7: 나를 좋아하고!

0: 분위기 너무 극각극 아니에요?
1: 분위기가.
2: 트와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3: 왠지 의상부터가 딱 이렇게 차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기 강렬하다면 저희는 뭔가 조금 상큼하고 약간 발랄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4: 자 우리 판스타
1: 공식 질문인데요. 서로 별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지.
3: 저희는 14개 초과로.
1: 14개 초과?
5: 올스타 올스타.
6: 15개.
1: 15개? 알겠습니다. 예.
7: 아 저희가 1라운드는 13개, 2라운드는 14개. 이번엔 올스타를 받고 싶습니다.
5: 올스타.
7: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8: 성인 노래 성인 노래
7: 쓴맛을 보여주는
9: 우와 야 형 누나들 저희는 잘할 테니까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5: 뽀이 뽀이 뽀이 뽀이
10: 잘했네.
11: 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12: 근데 듣자 하니까 거꾸로 프로젝트의 위철 씨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5: 우철 씨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11: 계룡산
5: 뭐 소리 디듬 연습하셨어요?
13: 아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논산 훈련소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노래였다는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14: 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트와이스를 잘 모른다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사람들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13: 그 신영희 선생님의 춘향과 한바탕은 다 외우고 있는데 아. 트와이스의 곡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
10: 아이고 감사해요.
15: 그러니까 말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시죠.
16: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15: 저는요 진짜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어? 설마
17: 거꾸로 프로젝트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18: 네 거꾸로 프로젝트는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19: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20: 다 갖고 한글
21: 다 영어야.
20: 가수리한 사람이 영어 시키면 나 뭐해요?
22: 근데 그게 여름 노래여가지고
23: 예상을 못하는 가수를 뽑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남은 가수들
15: 팀원들한테도 예상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23: 감히 그분들의 음악을 골랐어요.
15: 네 바로
23: Yes or Yes, yes.

0: 새로운 트와이스의 곡의 그런 느낌을 좀 맛보시지 않을까.
1: 잘 지켜봐 주시죠.
2: 야, 검은 거 나오는구나.
3: 검은 거 나와?
2: 오, 저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4: 네. 소리꾼인데 검은 것도 배워가지고.
2: 아, 진짜요?
3: 좋다. 비장의 무기.
5: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6: 먼저 거꾸로 프로젝트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7: 조선 판정단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가 나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yes or
8: yes.

박수!

0: 그런 건 대박이다. 야, 이게 이렇게 웃기네.
1: 건국어 락이 좀 잘 어울려요.
0: 락이에요. 네.
2: 사실 저희는 되게 상큼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색다르게 완전 락으로
3: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진짜.
2: 네, 정말 변형시키셔서
4: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5: 소리가 되는 것만 되나
6: 충분히 생각하시고
7: 진짜 잘해요.
5: 소리가 되는 거야.
4: 별을 눌러주세요.

0: 거꾸로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별을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이 Yes or Yes라는 그 상큼한 아이돌의 노래가 이게 락으로 바뀔지 몰랐거든요. 락 베이스에 한 소리가 들어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문화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무대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3: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화면 전환이 딱 되면서 마라맛으로 바뀌는 듯한 예스!

0: 이 화면이랑 불도 나오고 되게 매운데 노래가 맵다 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정민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걸그룹 멤버 같아요. 그리고 우천 씨는 진짜 트와이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미녀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는데요. 낙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은 고가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3: 잘 안 들렸다는 거.
4: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음이 좀 작긴 해요. 음이 작고 그리고 여음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하지만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장르와의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개량된 검은고도 다양히 많고 줄이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한 것이 사실 그 검은고 병창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근데 요즘 가야금 병창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은고 병창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6: 검은고 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4: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5명 안에 들어갔는데
1: 5명 안에 드는 분이네.
4: 네네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우천 씨가 검은고 연주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5: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7: 명인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강산을 유람가세.
3: 잘한다. 소리 너무 좋다.
5: 그런 남자 검은고 주자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예인분들 손 대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8: 그래서
5: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그다음 군주, 사임당, 해어화 이런 데에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손이 다 제가 연주하는 검고 손입니다.
6: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장면 나오면 아 의철 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 돈 잘 버시겠네요. 5명밖에 없으면요.
5: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6: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9: 아 검은고 병창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0: 아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음역대가 낮아서.
3: 네, 음역대가 너무 낮아서.
9: 분들의 라이키를 이번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0: 이 팀은 원래 악기 했었나요?
1: 아,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랑 춤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 아, 역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많은가 봐.
0: 아, 그니까.
2: 판소리를 하면서 서양 악기까지 배운 거야?
3: 그러니까.
4: 어리지만 소리, 악기, 춤을 더 잘한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5: 실전에서는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6: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0: 나오죠.
1: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분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팀만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판정단 여러분

0: K-POP은 총 3개의 별을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음악이 너무 커. 너무 크다고 가사를 못 따라.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안 하고 악기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소리만 잘하면은 악기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기로만 그냥 하니까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귀에 와닿지가 않아.
3: 정말 이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제일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판소리를 영어로 바꾸신다거나 서양 악기로 국악 멜로디를 연주하신다거나. 근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의 멜로디와 서양의 악기가 만났을 때 좀 섞이지 않지 않았나.
4: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역시 음악은 농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못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싹쓸이판 트와이스를 선택한 K판은 세 개의 별을 받아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6: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7: 그니까요. 그냥 소리만 해도 됐는데.
2: 맞아. 그걸 잘하는 애들인데 저번에 보니까
8: 소리를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생존이냐 탈락이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2: 나는 왜 이래
9: 바라는 하늘색 풍선을. 김동완 선생님 죄송해요.
0: 그렇죠.
10: 아, 너무하네요. G.O.D.

0: 사실 G.O.D는 뭐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국민 그룹 수식어답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기도 하죠.
1: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0: G.O.D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조선 판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와. 오.
2: 야.
0: 올스타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죠.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웅.
3: 아 여기도 결승전이네.
4: 야 이 이름 만만치 않은데 어디?
5: 하게야 되어 차.
0: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0: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2: 가야금 병창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에서 필살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3: G.O.D 선배님들 노래에는 랩이 있잖아요.

0: 이거를 또 국악송 랩으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1: 네, 송 랩.
2: 자, 데프콘.
3: MRC.
4: 정철홍 씨는 세 번째 올스타를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5: 이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고.
4: 별 몇 개 예상하시는지.
5: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올스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2: 올스타를 받으면 그 다음 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판에서도 또 올스타를 받으면 또 그 다음 판에 진출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조선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대도 정말 올스타를 받고 함께 진출하면 좋겠지만 뭐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자 이만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5: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만찢녀 윤예원 씨, 제가 찍고 나오기 전에 그 만화책 덮어드릴게요.
7: 소리가 뭐니?
2: 찍고 나오는데 만화책을 덮었어요.
8: 지금 쫄았는데.
2: 덮였어요 지금.
9: 자, 기대한다.
0: 아직 덮이지 않았고요. 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젊음의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 네!
8: 나이 공격!
10: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지고 힘들 땐 내게 길이 돼,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G.O.D 선배님들 노래가 대부분 랩이랑 노래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촛불 하나라는 곡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 느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1: 아, 가야금 하면서 하는구나.
3: 아, 저 촛불 모양이네.
11: 촛불. 하나가 아니라 너무.
12: 저 촛불 생일로 치면 한 300살 되는 것 같아요. 촛불 너무 많이 생겨서 300살.
2: 윤예원 씨는 어떤 명곡을 재탄생시켰을지 윤예원 씨 무대 판 스타트.
10: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13: 세상사 일이 넓고 넓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오늘도 방구석에만 들어박혀버렸구나. 사람 손길 닿은 지 오랜데 예전처럼 손잡을 그날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희망.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이겨내는 그날까지, 촛불처럼 밝게 곁에서 노래!

0: 김예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노래했던 것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컸어요. 김예원 씨요? 13개.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윤영훈 씨는 총 10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대음악이잖아요. 반주 들었을 때요, 가요틱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랩을 하면서 또 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진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0: 가스펠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섞일까 좀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중간에 그 잠깐 멈추면서 가야금 연주를 할 때 이 피소리하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게 가야금 바오구나. 마지막에 촛불이 하나 딱 켜졌을 때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4: 들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5: 1라운드부터 쭉 예원 씨 무대를 보면서 예원 씨의 그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별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조선판스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6: 욕심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기고 싶어요. 네.
0: 자 이제 정초롱 씨가 맞섭니다. 사실 인간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를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도 올스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부를 곡은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0: 있었어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감정 처리와 대사의 전달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그때여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날 적어. 아이고 아버지! 허려여 심청이

0: 와.
1: 아, 어렵다.
2: 잘했네. 뭔가 목소리다 이거.
0: 자,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3: 과연 올스타 두 개 빠른 결과는 어떻게 될지.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4: 저는 긴장은 안 된 것 같아요.
0: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진짜 너무
6: 진짜.
7: 초롱 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 좋아.
7: 너무 좋고 파워도 있고요, 맑기도 하고요. 그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5명이잖아요. 그거 소화 혼자 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스타일이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9: 다른 음악과의 창작 작업을 할 때 매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를 꿰뚫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8: 정철형 님의 노래를 너무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편곡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단지 너무 아쉬웠던 건 그 앞부분의 그 키의 밸런스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읊조리는 그 부분이
10: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8: 조금만 정철용 님의 그 키와 좀 맞았더라면 클라이막스에선 더 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11: 네, 제가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라운드부터 쭉 오면서 고음에 아주 장점이 있다라는 심사평을 계속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힘을 줘서 하는 노래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읊조리듯이 조용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싹쓸이판 G.O.D를 선택한 윤예원 씨는 10개 스타, 정초롱 씨는 8개 스타를 받아 승자는 윤예원 씨입니다.
1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 반갑다.
4: 아쉽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장점과 부족한 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루고루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해 주세요.
12: 아,
0: 백지영.
12: 여성 가수분들인가 보다.
0: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입니다.

0: 백지영 씨를 선택한 도전자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1: 아유.

0: 박자희 씨에 맞서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민은경.
1: 안돼. 저분 안돼.
2: 왜 이렇게 웃기죠?
1: 웃기면 안돼.

0: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1: 둘을 또 미쳐놨어.
2: 그렇네, 두 분 다 올스타네. 자,
0: 신영이 선생님이 두 사람 다 참 소리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두 분이 함께 나왔어요.
3: 아니, 어째 둘이 그냥 가게 됐어?
1: 그러니까.
4: 그러게요, 선생님.
3: 웃기나, 진짜 자네들 진짜 웃기네. 어찌했을까?
0: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유, 고민이 됩니다.
1: 이미 눈가가 촉촉하세요, 선생님, 벌써.
3: 두 분 좀 봐주십시오.
0: 예.
5: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4: 제가 먼저 백지영 씨를 선택했습니다.
6: 저는 백지영 씨로 하겠습니다.
7: 저도 백지영으로 하겠습니다.
8: 그 데스매치가

0: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데슨 예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너무 빡세다.
1: 같은 소리꾼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두 이별가의 어떤 다른 느낌을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일단은 우리 박자애님은 민은경님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3: 언니 워낙에 가창력 좋으시고 파워풀하시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4: 그래서 저도 감성을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5: 밀리지 않는 역시 요거상관.
6: 이런 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나요?
7: 그렇죠. 네.
8: 판정당 가슴에 구멍 한번 내주세요.
6: 구멍 한번 내주실래요? 예, 예, 예. 총 한번 쏴주실래요?
3: 처음에 이수영 씨 곡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백지영 씨 곡도 그냥 노래방에서 울면서 부를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어렵다.
7: 그렇죠. 네, 역시 맨정신으로 부르려니까 예. 참 힘들죠.
3: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7: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3: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이건 뭐지?
10: 아, 아따마 천이 하늘하늘한 것도 하시는 거야?
0: 백지영 씨의 사랑했던 날들을 골랐어요.
11: 이제는 사랑했던 그날들이
0: 백지영 씨 정말 워낙에 발라드의 여왕이시고 음색이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나의 색깔로 입혀서 들려드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곡하게 됐어요.
7: 박자희 씨 무대 판 스타트!
10: 화이팅!
0: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저 얘기할게요,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불러보려고 해요.

0: 박자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1: 어떡해, 너무 떨리겠다.
2: 박자희 씨의
0: 마음의 결정 해주시고요.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로 갈까 보다. 예, 갈까 보다 가시면 돼요, 올스타로. 예, 예.
1: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보는 내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무대를 지켜본 모습이 이쪽에서 볼 때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용기 씨.
2: 그 전전 라운드에서 아마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가요와 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자연스러움, 변환을 할 때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하실 땐 정말 소리였지만 백지영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땐 제 음악 방송의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우아했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4: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 네.
4: 발라드로 시작을 하셔서 소리로 갔다가 발라드를 소리로 부르셨다가 발라드로 오신 거죠?
3: 네.
5: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5: 완벽하게야.
4: 완전 크로스오버 제대로죠.
5: 예, 예.
3: 아, 여러 명이 부르는 줄 알았구나.
5: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아 너무 막 칼에 꽂히듯이 이렇게 오고, 예, 울먹이실 때 정말 오래간만에 목 뒤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6: 칼 맞은 것처럼.
7: 그쵸, 칼 맞았지.
5: 너무 노래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3: 중간에 호흡

0: 이런 호흡 있잖아요. 그거조차 노래로 들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했어요. 아, 네. 옛날 생각도 나고. 예.
2: 자이 감 잡았어.
0: 그죠?
1: 감사합니다.
2: 분명 자이 씨는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진 카멜레온 같은 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 라운드부터 무언가 본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를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무대는 이제 자이 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0: 네.
3: 저는 아주 소수의 대중의 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판정단하면서 계속 헷갈린 게 가요와 판소리가 넘어갈 때 판단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자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걸 좀 정리가 됐어요.
4: 아니 그래도 너무 전문화되면 안 돼요. 허경환 씨를 저희가 섭외한 이유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아하,
3: 그럼 좀 편하죠.
4: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미리면 부담되겠다.
6: 나도 올스타 받겠는데? 라기보다는 아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7: 좀 부담감 내려놓고 좀 이제는 좀 즐겨보려고요. 이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3: 아 떨려.
8: 제가 떨릴 애가 아니야.
3: 떨릴
8: 애가 아니야.
3: 아니, 그럼 제가 떨려요. 올스타 나오라고.
6: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판소리

0: 사랑가 중에서 이별가랑 총 맞은 것처럼을 좀 믹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여성 보컬이었고 평소에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저희 판소리랑 좀 콜라보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민은경 씨의 무대 판 스타트.
2: 이해춘형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0: 쉬었어.
1: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0: 숨을 못 쉬었네.
2: 여기 이렇게 와.
3: 박자희와 민은경 두 분이 함께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박자희만 진출하게 되느냐?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1: 이번 라운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0: 아이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2: 은경아!
3: 이현숙! 야, 이현숙 올스타, 와! 어떡해.
4: 앞에서 이렇게 올스타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올스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노래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1: 아, 네.
5: 두 분 다 우시고 계세요. 아.
6: 민은경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바로 이별을 당한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 춘향가의 이별가고요. 그리고 박자희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하는 그 그리움이 묵혀져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두 분 다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셨고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
7: 감사합니다. 지금 비슷한 장르의 같은 포메이션이었거든요. 춘향가의 다른 그 서사를 다른 가사에 다른 노래를 너무 잘 붙여놓으셔서 그냥 두 분의 콘서트 중에 한 스테이지 스테이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8: 처음에 그 이별과 시작하는 그 안일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하는데
9: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총 맞은 것처럼.
8: 이거는 진짜
4: 소름.
8: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3: 첫 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요? 앞에 음이 안 쳤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총 맞은 이렇게 되거든.
10: 제 민은경 씨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야. 안 돼.
11: 사기꾼으로 네.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
12: 그냥 시작하고
8: 끝.
13: 그래 싹쓸이 했다 하는 것들.
1: 비우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판이 계속될수록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판 스타. 처음 시작은 50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한 팀은 12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번 세 번째 판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들이 네 번째 판 티켓을 두고 또다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바로 패자 부활판입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마지막까지 생존할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지 7팀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국악계 신곡 서건우,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조선 판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1: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 같지 않나요?
2: 오늘 약간 올스타 갈라쇼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3: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거는 진짜로 후회 없이 무대를 마쳐야 되겠구나.
4: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6: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경연을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 첫 번째 순서가 진짜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게 밀어내기라.
1: 처음에 노래하신 분들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성우 씨. 예, 몇 번째 순서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7팀 중에 두 팀만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8: 첫 번째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9: 아, 첫 번째를 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10: 계속 처음에 했어.
8: 계속 1, 2,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박성호 씨부터 부채를.
9: 1번이면 진짜 운명이야 저거.
0: 자, 박성호 씨 부채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헐.
7: 몇 번? 몇 번?
0: 펼쳐주세요.
7: 몇 번? 몇 번?
8: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1번을 뽑고야 말았네요.
10: 여기 살으라는 운명이야. 여기 살으라는 운명.
7: 오!
11: 몇 번?
12: 7번.
11: 뭐야?
12: 4번.
11: 2번.
0: 패자 부활판의 룰은 이렇습니다. 7팀 중에서 판정단에게 별을 제일 많이 받은 두 팀이 네 번째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대 옆에 의자 두 개가 놓여있죠. 첫 번째 도전자, 두 번째 도전자 계속해서 저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별을 더 많이 받은 도전자가 나온다 그럼 자리를 내어주고 별을 많이 받은 도전자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바로 시작합니다.
13: 잔인하다. 잔인해.
10: 잔인해.
13: 선생님 냉정하게도 봐주세요.
10: 너무 잔인하죠.
13: 네, 냉정하게 봐주세요.
0: 조선 판스타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도전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장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연을 펼칠 도전자는 박성호 씨입니다.
11: 1번 전문가 영원한 패스.
4: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많이 나가 봐요. 대회를 많이 나가면 항상 저희 손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추첨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저는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경연 때 1, 2, 3번을 하다 보니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14: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야 전인공 너의.
0: 박성호 씨는 뮤지컬 발라드를 우리 소리와 크로스오버에 매 판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판에서 단 한 개의 별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15: 성훈 씨 패자부활전, 패자부활판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8: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3라운드 때 제가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목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대를 경연을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6: 목 있잖아요. 네.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은 듣게요. 지금 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8: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16: 아,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8: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4: 저는 원래 무대에서 잘 안 떠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판소리를 해온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중압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돌이 갓 지난 13개월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패자부활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곡을 좀 아쉽게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와이프도 집에서 최대한 제가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항상 뭐 음식도 잘 해주고 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여보 그동안 집안일에 육아에 내 내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남은 라운드도 후회 없이 잘해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0: 와 진짜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1: 네 이번에는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린 주한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저런 노래 고르다가 보니까 이 밤이 지나면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음역대가 높고 노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우야 너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그 노래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편곡 잘했네.
1: 잘한다. 잘하네.
2: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박성우 씨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3: 아유, 떨렸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그냥 1번이니까 어차피 저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즐겨보자.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0: 현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이루었어요.
1: 그래, 이 정도면 됐다.
2: 현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1: 황공하옵니다, 전하.
2: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1: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1: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3: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2: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2: 그럼 악학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1: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었고.
2: 정녕 그렇단 말이오.
1: 예, 전하.
2: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1: 예?
2: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4: 네, 전하.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1: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2: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유농한 지 7개월 된 초보 농부 겸이신 자신감만큼은 전국 최고입니다.
1: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덥다.
0: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 실수투성입니다.
2: 이게 왜 부러졌지?
3: 아, 왜?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4: 야! 야! 좋은 말 할 때 빨리 와! 서른아!
3: 렛츠고!
0: 아직 일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농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3: 커피한잔을 먹고 가시죠. 한번 먹어. 제가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드릴까요?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4: 고맙다.
0: 자신감 넘치는 호탕한 사위 교민 씨의 실수 연발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참외의 7, 80%가 생산되는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 교민 씨도 이곳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 여기다.
0: 교민 씨는 참외 농사 40년 차인 장인어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수확철이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3: 아, 이거 잘 익었다 이거. 이런 걸 따야지. 아, 멋지다.
0: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귀농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것이 많은 농사 초보입니다.
4: 그러나 안쪽으로, 안쪽으로.
3: 소리 좀 앞쪽으로 좀 조금만.
5: 예?
3: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스 미.
0: 장인어른은 교민 씨가 일하는 게 아직 믿었지 않으신데요.
4: 아침에 저 완숲이 덜 되는 거 푸른 게 막 따이더라.
3: 아, 예.
4: 다 전부 네가 딴 거지?
3: 아닙니다, 아버지.
4: 뭐?
3: 아닙니다, 아버지.
4: 와, 내가 풀이잖아, 이게.
3: 어떤 거야?
4: 이 덜이 익었잖아, 이게 봐, 이게. 이게 그리고 완숲이 덜 된 거야.
3: 예.
4: 어? 이거하고 다르잖아, 봐, 이거. 꽃기 부분이.
3: 예. 예?
4: 여기가 좀 푸르게 덜 익었잖아.
3: 예. 어?
4: 하얗고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돼. 참외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3: 예.
4: 그래서 완숙된 것만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3: 예, 알겠습니다.
4: 어제 아침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어? 네가 이거 다 딴 거 아니냐 이거.
3: 설 누가 딴지 뭐 CCTV로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누가 딴지 확인을.
4: 이게 우리 그 우리 계절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가 없었을 때, 났을 때는 이런 게 안 나왔어. 네가 딱 들어가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
3: 아닙니다, 아버지.
4: 어?
3: 아닙니다.
0: 어? 괜찮을까요?
4: 야, 밟지 말고 그. 어, 넌 그렇게 밟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3: 사자밟으라 하면 생각하네.
4: 어?
3: 사자밟으면 안 돼.
4: 봐라, 벌써 이게 꽃이 하나 밟혔잖아, 꽃.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싹 흘려가지고 이렇게
3: 예.
4: 이렇게 발 뒤꿈치 딱 들고
3: 예.
4: 들고 이렇게
3: 예? 아버지 그 밟으시지 마세요.
4: 뭘 밟아.
3: 꽃 다 상합니다, 아버지. 그
4: 이렇게 뒤꿈치 들고 항상 이렇게.
3: 에이, 꽃 다 상했네 이거. 아, 꽃 참외 밟으셨네.
4: 썩은 거야 그 따박.
3: 피디님 이거 보세요. 참외 밟으셨어요. 와, 아버지 이런 거 밟으시면 안 되죠. 참외. 아, 아버지도 짜.
4: 내 죽겠네. 야, 빨리 해. 막기 전에. 에?
3: 네, 알겠습니다.
4: 못하는 거 밟았다고 이 난리치네. 아, 이제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3: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잘 따겠습니다. 아버지.

0: 안녕하세요. 연세 많으셔갖고 저 있으면 쓰러지십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가십시오, 빨리. 아, 빨리 나가세요. 쓰러지십니다, 연세 많으셔서.
1: 영 불안한 장인어른은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돌아보십니다.
0: 전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잔소리 이런 거는 아무리 들어도 괜찮은데 단지 건강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빨리 들어가시라고. 제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1: 투덜거려도 장인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은 깊습니다. 장인의 참외 농장은 7,000평, 약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비닐하우스만 30동이 넘습니다. 농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교민 씨뿐 아니라 특히 요즘 같은 수확철엔 계절 근로자들까지 같이 일하는데요. 그래도 하루 종일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2: 바쁘신가 봐요.
0: 예, 많이 바쁩니다. 택배가 아주 많이 밀렸어요.
1: 택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오전 일찍 수확한 참외는 바로 작업장으로 옮겨 선별 작업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참외 선별의 첫 과정은 세척입니다.
1: 막내야, 이거 좀 털어라.
2: 내가 더 경력자거든.
0: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넣으면 레일을 따라 중량별로 구분되는데요. 총 1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루 출하량만 적으면 1톤, 많으면 2톤 정도 돼 분류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참외를 상자에 넣는 일은 장인어른이 전담하신다고 하네요.
3: 담는 게 이게 굉장히 고난도와 같은 기술이고요.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담으면은 이게 중매인들한테 리콜 들어옵니다. 대만에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 이제 얘들 계절 걸리지 않듯이 참외만 먹고 있네. 일하라고.
4: 감사합니다.
0: 아내 은선 씨는 처음 남편이 귀농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뜻 찬성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5: 저 어릴 때 그 눈 뜨면은 엄마 아빠 안 계셨거든요. 맨날 바쁘셔가지고. 참외 농사하면은 또 그 바쁜 걸 알아서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이 길로 들어섰네요.
6: 인생이 맘대로 안 되지.
5: 맞아요. 인생이 참 맘대로 안 되네요.
0: 귀농 전 교민 씨는 슈퍼마켓에 입점해 채소 장사를 했는데요. 그때 함께 농사를 짓자고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귀농에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출하할 참외는 모두 180상자. 다른 때보다 양이 많아 분류에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자, 렛츠고!
0: 참외를 싣고 서둘러 공판장으로 출발합니다.
1: 네, 지금 좀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물건을 10분 남았습니다. 경매 시작 전까지.
7: 뭐 늦으면 경매를 안 해줘요?
1: 아니, 늦어도 이게 이제 물건을 내릴 수는 있는데 좋은 자리도 없을 뿐더러 마음도 급하고.
0: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라 그래도 늦지 않게 공판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지체할 틈 없이 도착하자마자 참외를 내립니다.

0: 가이다.
1: 아, 참외가 너무 많이 실려가 혹시 또 가다가 도로에 또 혹시 떨어지나 않을까 싶어가지고 뒤따라왔습니다.
2: 마음껏 돌리세요.
0: 2단 끝. 끝.
1: 내가 내려오면 니 뜸을 타, 니 뜸을. 내려맞게.
3: 보다 못한 장인 어른이 차에 올라가 옮기기 시작하시는데요. 와, 교민 씨와 달리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역시 연료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4: 이제 4단 견본입니다.
2: 네.
1: 아이고, 이것도 나이라고 이제 뭐 힘을 못 쓰겠네.
3: 드디어 180 상자 모두 하차를 마치고 경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1: 네, 오늘 금액을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0: 아버지, 제가 이 챙겨 들으면 누가 챙겨 주겠습니까? 어? 어, 시세 아버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1: 아,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4만 8천 원이
0: 상품이요?
1: 제일 잘 나오는데 어, 우리 참외 물건이 좋으니까 뭐
0: 어, 한 5만 원 넘게 나오네.
3: 경매가 시작됐는데요. 품질에서 자신감을 보이던 장인 어른의 말씀을 증명하듯 교민 씨네 참외는 그날 최고 경매가인 4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날 오후
1: 교민아.
0: 예.
1: 빨리 나온다. 약해야 된다.
4: 지금 채요?
1: 어.
0: 보자. 여기 있네.
1: 대응되지 말고 조심해 쳐.
0: 예, 걱정 마세요.
1: 어. 조심해 드시래.
3: 오늘은 참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영양제를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4: 할까요?
1: 어, 천하야.
3: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영양제를 살포하는 기계가 부러진 것 같은데요?
0: 이게 왜 부러졌지? 센데? 이 쉽게 부러지나?
3: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기계를 다시 메고 살포할 준비를 합니다.

0: 역시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기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 왜, 왜?
2: 아, 불편해 못 쓰겠으면 딴 걸로 좀 쓰라고요. 딴 걸로 좀 쓰겠습니다.
1: 아, 그...
2: 저 아버지 딴 거 하십시오. 저 하고 쓸게요. 딴 거 하십시오. 저 아버지 본래...
1: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2: 아니, 아버지 본래 보시라니까요. 아니...
1: 아! 또 사고 쳤어!
2: 아,
1: 어? 왜?
2: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 야! 이거... 가서! 이 불 안 먹으면 이게...
3: 아우, 참...
2: 아버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1: 이건 내가 얼마나... 이거 얼마나 생긴 줄 알아?
2: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한번 살려주십시오.
1: 아, 이거...
2: 멋이야.
1: 20년 동안 이거 아끼고 쓰던 건데, 이거...
2: 아버지, 제가 더 심하게 다칠 뻔했어요. 제 다리도 부러질 뻔했습니다.
1: 그래, 지금. 야, 항상 문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걸 제껴가지고, 안 부딪히도록. 내가 20년 동안 쓴 건데. 진짜 크냐, 이거?
2: 20년씩 쓰는 사람이 어디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1: 오래될수록 좋은 거.

0: 거야.
1: 이게 봐라 이거. 이게 약치기가 얼마나 변한 줄 알아?
2: 어? 이거 방법이 없어요?
0: 에? 이거는 뭐 용접하기 어렵죠 이제 이게. 고할락해도 단종대가 이게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큼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불에 놨으니까 이제는 뭐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폭격기라고 해가서 울려 밀고 쫙 가면 되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라.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불편한지 알게 될 겁니다.
3: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0: 그래 한번 해봐.
3: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약 치고 올게요.
4: 새 기계를 들고 다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엔 별일 없겠죠?
5: 시작하겠습니다.
4: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우스만 30개가 넘어 전부 뿌리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기계를 높게 들고 씩씩하게 뿌리는데요.
0: 약치는 거 이래 들고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낮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만큼. 네, 왜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아 이렇게 하면 내 아들 다치는데.
0: 얼추 그 맞았다 다 하는데.
4: 장인어른의 말대로 높이를 낮춰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0: 약이 왜 이렇게 나오지?
4: 갑자기 수압이 약해졌습니다.
0: 소리가 터진 것 같은데?
4: 문제가 생기자 바로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은 장인어른 담당입니다.
0: 이거 봐라 열려가지고 이거 막 엉망진창이다 이거. 빨리 와 빨리!
3: 이게 왜 열려 있었나?
0: 이게 봐라 내가 이거 쭉 당겨가지고 이게 열린다고 여기가 저기 약 응원하잖아. 여기 봐라 약물 봐라요. 어?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제 스타트하면 쭉 당기면서 이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쭉 당기면서 이렇게 열리잖아. 이게 걸려가지고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잖아. 약 딱 치고 나면 요렇게 해놓으면 이게 쭉 당겨도 이게 밸브가 안 열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늘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놓으라 그래도 이게 쭉 해놔가지고 열리가 저기 봐 약 봐요 저기 약 걸린 거 보세요. 약을 딱 칠 때 약이 분사가 적게 되고 그러면은 아 이 다른데 새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지. 약 절반도 안 나오는데 계속 치고 있으면 그래. 계속 약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아이가 그래. 가자.
4: 오늘도 사고 한번 제대로 쳤습니다. 장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귀농 7개월 차 아직 서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3: 이 뭐 무슨 이게 뭐 시용하고 왔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안 돼?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양말하고 다 벌었습니다 지금.
6: 아 약 칠 때는 장화 신고 해야 돼요. 아니면 신발이 다 젖어요 옷이라.
2: 어 근데 그거 왜 안 가르쳐 줬어요?
6: 예? 가르쳐 줬는데 그냥 대충 신 거죠.
3: 약칠 때 장하시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 아, 배운 적이 없어요?
3: 진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 잘못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좀 거시기 하지 않나. 참,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으시니까 저는 받아들이고
0: 기가 찼나 기가 찼나
3: 장인어른이 아, 제 잘못이라 하면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이 깨졌네. 아이고 제 맛이 쓰느라 나까지 이렇게 실수하네.
3: 아버지 그거 떨어뜨리면 다 깨먹잖아요 아버지. 그거 정품이던데. 그 돈이 아버지 참외가 비싼데 그거.
0: 그렇다.
3: 아버지 저 아무튼 뭐 옷 좀 갈아입고 고생했는데.
0: 아 그래 빨리 가라 고생했다.
3: 그만 좀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옷도 다 베렸는데.
0: 그래 고생했다 그래.
4: 아이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
5: 응.
3: 아만큼.
5: 아 엄마. 엄마. 안 보고 싶었다.
3: 안 보고 싶었어?
7: 오늘 애들 스파게티 먹자 하는데 먹을래?
3: 어, 내가 먹을게.
4: 사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끼니를 놓칠 때도 많아 남편은 집에 오면 항상 배고파하는데요. 그래서 은선 씨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사이 규민 씨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3: 아, 오늘.
7: 티비꺼.
3: 티비꺼, 진이야. 티비꺼.
5: 아, 손은 안 먹고. 나는 야금치 안 먹어라.
3: 자, 엄마 잘 먹겠습니다.
5: 잘 먹겠습니다.
3: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8: 맛있나?
4: 디저트는 참외 요구르트입니다. 만들기가 간단해 자주 해먹습니다.
3: 너 참외 잘 빻는다.
4: 참외를 잘라 요구르트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5: 언니 참외요. 방송했어.
8: 먹어봐. 이거 참외 누가 농사 지었어?
5: 아빠 할아버지.
3: 할아버지는 뒤에서 지시만 하셔.
5: 맛있네.
3: 아빠가 다 지은 거야.
5: 맛있다. 진짜? 아빠 최고. 아빠.
3: 아빠 최고. 고마워.
5: 아빠 힘내세요. 누가?
4: 다음날 새벽 4시 3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아 깜깜하지만 이 시간이 교민 씨의 기상 시간입니다.

0: 수확철엔 일이 많아 항상 이때 일어나야 합니다. 식구들 깨지 않게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바로 농장으로 출근합니다. 수확을 처음 시작한 게 3월이니 벌써 석 달째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새벽 출근은 적응이 안 됩니다.
1: 새벽에 하루가 일과 시작됩니다.
2: 식사도 안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1: 예, 밥은 뭐 아침에 새벽이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또 피곤해서 또 뭐 따로 뭐 챙겨 먹지도 뭐하고요.
0: 밥보단 10분이라도 더 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0: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규민 씨가 분주한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1: 벌이 수종을 좀 못할 때는,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직접 수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종 우리 저희가 직접 하기 전에 약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 아, 이런 거 보면 장인어른 뭐라 하시는, 이렇게 막 틀린 거 보면 장인어른 엄청 뭐라 하시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거 실수한 것도 나가는가요?
2: 네.
1: 예, 이거 좀 아까 뿌리다가 뜯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3: 많이 흘린 것 같은데?
1: 물이 옆에 좀 묻어있어서 좀 번진 건데 절대 많이 흘린 거 아닙니다.
3: 농도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1: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제가 많이 흘릴 뻔한 거 제가 조금 흘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진짜 조금 흘린 겁니다. 아, 물 넣어야 된다. 약은 다 태웠고 옆에 이거 흘린 거 좀 덜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0: 덜 나오게 하기엔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정액을 통에 옮겨 담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니, 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태워갖고.
3: 힘들었는데요?
1: 아니요, 조금 흘렸습니다.
3: 농사 얼마 하신 거죠?
1: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워낙 또 힘들게 가르치시니까 7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한 3, 4년 차 정도의 경력 수준의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경력자처럼 얘기해가지고.
1: 아, 주 들은 건 좀 많아서 혹시나 또 장인어른이 또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별로 말한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어깨너머로 또 주워들은 게 많아서 좀 아는 건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식물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영양과 생식성장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제가 요즘 또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0: 아무래도 자신감의 근원은 공부였나 본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장인어른처럼 농사의 달인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벌 수정만으로도 충분한데 최근엔 비가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된 것들은 인공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1: 이게 꽃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열매가 달려있는 찍어야 되는 꽃이 있어요.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3: 아, 그래요?
1: 예, 저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제가 다 수정 걸거든요. 제가 그 벌의 한 10배는 제가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은 제 일하는 속도를 못 따라오죠. 어, 여기 있다. 이런 거는 벌들도 못 찾습니다.
0: 이번에도 자신감 하나 최고입니다.
1: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일일이 이렇게 막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한번 스캔하면 딱 보이거든요. 오, 씨, 오, 씨, 와, 큰일 날 뻔했다. 참외 갈 뻔했다.
3: 참외 밟았어요?
1: 아, 밟았어요. 아, 큰일 날 뻔했다. 밟진 않았고, 와, 제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밟아 터졌습니다. 이거 근데 저라서 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피했는데,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장인어른이 나타나셨습니다.
4: 이래 더운데 이걸 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 일꾼들 얼마나 힘들겠어?
1: 아,
4: 야, 어디야 이거 빨리 빨리 열어. 뭔 소리야 이거 자꾸?
1: 아, 이거 조그만 거에 좀 더 열려.
4: 안 열리지 싶은데 그게?
1: 아니 아니 열렸어요. 아버지 오지 마세요 아버지.
0: 아침부터 또 난리 법석입니다.
4: 아, 안 열리고 했잖아 여기. 어? 요, 저 안 열렸네. 빨리 열어.
0: 창문 개폐기를 열지 않아 하우스 온도가 40도 가까이 됩니다.
1: 수동으로 바꿨고.
4: 야, 이게 패드잖아. 이걸 캐야지. 이것도 안 캐고 이 올리면 올라가나? 얼마나 날씨가 더운데 그래 이걸 그래 열어놔야 애들이 좀 시원하게 일할 수가 있지. 봐, 더워서 땀 나는 거 봐라. 어? 내가 더운 게 아니고 저 일꾼들 얼마나 덥겠어. 덥잖아 그래. 미치겠어. 이렇게 하면 시원한데 그래.
1: 참외는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4: 온도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3: 참외 열대식물이에요?
1: 네, 열대 이제 과일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필.
4: 변명하지 마. 네.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자, 일을 하자 이제. 에이. 10시까지 해래.
1: 아버지 10시 안 돼.
4: 야, 씨.
1: 안 돼. 10시 안 돼. 더워. 깨.
4: 빨리 해.
1: 예.
0: 장인어른이 하우스를 떠나시면 그때부터 교민 씨가 확 바뀌는데요.
1: Let's go, let's go. Let's go. 댄싱 고 제프리 더기 사장님 앵그리 사장님 앵그리
0: 장인이 안 계시니 참외밭은 교민씨 세상입니다.
1: 피리씨
5: 피리
1: 오케이 렛츠고 피리 가자. 밥 먹자. 아, 아버지 점심 시간인데 식사하시죠.
4: 그럼
1: 뭐 드시려니까 라면 끓여 드시려니까.
4: 난 라면 제일 싫다.
1: 아, 아버지 라면 드시고 하시죠. 지금 딴 거 뭐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지금 시간도 바쁘고.
0: 시간이 없어 오늘은 라면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비밀인데 교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라네요.
1: 저 혼자서 한 3개까지 먹습니다. 그 아버지 한 2개 드신다는 생각으로 하고 라면은 보통 한 성인 남성 한 명이 한 3개까지나 먹습니까? 아버지 여기 보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4: 다 됐나?
1: 예, 빨리 오세요. 아버지 어떠십니까?
4: 이 무슨 맛을 먹냐?
1: 김치라면입니다 이거. 응? 바쁠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4: 이래 쓰던 식품은 많이 먹으면 안 좋아.
1: 예. 네? 저 요즘 줄이려고.
4: 가끔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은데.
1: 잘 먹겠습니다.
4: 조금 덜이 조금 덜 익었지?
1: 맞아.
4: 라면 끓일 때는 계란도 하나씩 넣어줘야 되고.
1: 갖고 올까요?
4: 지금 해가 안 돼.
1: 금방 됩니다, 아버지.
4: 그냥 먹자, 그냥.
1: 금방 갖고 올게요. 네?
4: 그냥 먹자, 가라.
1: 에이, 있어야 된다. 세 개면 되겠지.
0: 좀 툴툴거리지만 교미 씨는 장인을 참 살뜰히도 챙깁니다.
1: 계란 세 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4: 그래 미리 진작해야 돼. 지금이어가지고 이게.
1: 응? 그럼 덜 잡고 맛있습니다.
4: 벌써 나면 다 퍼졌잖아. 이건 너무 확 풀면 안 되고 이거는 좀.
1: 계란 썩었다. 라면 못 먹는다, 가마. 네? 아, 계란 썩었어요.
4: 아니. 아, 한 개. 아유 이런 게 다 있네.
1: 계란이 사는지만 라면 또 다 버려야 되네.
4: 이건 안 들어갔잖아.
1: 안 들어갔어도 저게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먹어요? 냄새 나는데 손에 지금. 그냥 드시면 되지 왜 또 계란 얘기를 하셔갖고 지금 이거 못 먹습니다 아버지.
4: 자, 무 보자.
1: 아야 못 먹어요. 먹으면 배탈 나요 아버지.
4: 자 그러면 내가 무 볼게.
1: 아버지 안 됩니다. 냄새 납니다. 냄새 나서 못 먹어요 아버지 안 돼요.
0: 아, 드셔도 될까요?
1: 아, 됩니다, 이거. 아, 라면 이거 아까워 죽겠네. 아, 시간도 없는데.
4: 큰일 났다.
1: 아버지 진짜.
4: 내가 그래 그 라면
1: 아버지가
4: 사더라.
1: 아버지 좋아하는 밥으로 사주세요.
4: 아니 밥으로 하자. 밥으로 해야 돼.
1: 와 한잔 하겠네.
4: 빨리 먹고 가자. 네. 네 빨리 가져가세요.
0: 아... 애써 끓인 라면은 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먹고

0: 결국 식당에서 사 먹기로 했습니다.
1: 네. 아무 때 요즘 누가 계란 나와 먹습니까, 아버지?
2: 미안하대. 사위야, 미안하다. 그저 좋아하는 라면을 오늘 못 먹어가지고, 어? 네 몸을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밥 먹는 것 같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잘 먹을게, 아버지.
2: 사위가 이래 참 보는. 네, 덜렁대도 참 어른 성기는 걸 잘합니다. 말을 이래도 뭐 실제로 보면 나타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사이 얻었습니다.
1: 아버지가
2: 고맙게 생각합니다.
1: 미안해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괜히 미안해서 이불로 저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3: 평소에 칭찬이 없어요?
1: 네? 없습니다. 아버지는 칭찬 일절 없으신 분입니다. 계란 주죠.
4: 거기 계란 여기야.
1: 네.
4: 어, 다리 돌았다.
1: 감사합니다. 어, 아씨.
2: 제가 또
1: 대문에 있다가. 아, 계란 이번에 좋네요.
0: 이제야 한 숟가락 드십니다.
1: 계란 맛이 어떻습니까?
2: 아, 좋네. 나는 거는 좀 낫지.
1: 잠깐만. 너무 순두부 너무 큰 걸 집어넣었다.
2: 천천히 물어, 천천히.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빨리 먹고 오니까 작업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국은 뜨겁고 이거 참.
0: 할 일은 많은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점심이 늦어져 마음이 급합니다. 그날 오후 수학철엔 바빠서 아빠를 못 보는 것이 못내 아쉬운 아이들이 아빠를 보러 농장에 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아이들의 응원 몇 마디에 싹 날아갑니다. 분류장이 순식간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5: 이거.
6: 참외를 소중히 다뤄주세요.
5: 네, 요렇게. 엄마 요렇게. 참외를 소중하게 해야 돼.
6: 참외를 소중히 다뤄주세요.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0: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 잠깐만 한 눈을 팔아도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농장 일을 마치고 교민 씨가 성주 읍내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닭발 전문점인데요. 요즘 교민 씨는 저녁엔 여기 와서 일을 합니다.
1: 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손님들이 계속 너무 많이 찾으셔서 제가 그 어머니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뭐 조금이라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어머니가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0: 어머니가 30년 동안이나 운영하던 식당을 닫아놓을 수 없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 주문하셨습니까?
2: 네. 네
1: 잠깐만요.
2: 아까 시킨 대짜.
1: 대짜, 예.
3: 여기 나왔습니다. 삼발입니다.
2: 네.
3: 네. 아,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2: 양념이 쏙쏙 다 배게 있어가지고 먹을 때도 끝까지 뼈만 남기고 다 먹죠. 정말 맛있어요.
4: 단골이신 거로?
2: 네, 단골입니다.
3: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주문한 거.
3: 아, 밀키트하고.
5: 네.
3: 아, 예, 잠시만요.
0: 주변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저녁엔 꽤 손님이 많습니다.
3: 반갑습니다. 처음하면 눈만 붙여요. 저 원래 본업이 농사인데 농사 짓다가 어머니가 계속 사람들이 찾으시니까 네가 가서 땜빵이라도 잠깐이라도 해라 하자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 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정신없이 저녁 장사를 끝내고 마무리하면 밤 11시입니다. 새벽 4시에 나와 밤 11시까지 꼬박 19시간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보람 있긴 하지만 참 고되긴 합니다.

0: 다음 날 아침.
1: 일어나. 자, 아침 체조. 자, 아침 체조하겠습니다. 자, 자,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이제 PT 체조, PT 체조. 자, 얇아 힘을 보이시네, 이렇게. 아, 일단 안 먹겠다. 하나, 둘, 셋, 넷.
2: 그 뭡니까, 아버지?
1: 맞나?
2: 아버지, 군대를 안 가. 하나, 둘.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1: 야, 늘 막이 화났다.
2: 병기 형님.
1: 야, 하나, 둘, 셋!
2: 좋아!
1: 야, 얼마나
2: 할까
1: 잘 모르겠네.
2: 오늘도 이렇게
1: 합니다. 박수.
2: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굿땡. 체조는 자주는 안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전날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막 힘들게 일을 했을 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3: 우리처럼 늘 저를 반대로 참 무시 이야기합니다. 귀엽게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0: 이번엔 포장한 참외 상자를 묶는 작업. 그런데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줄을 묶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 저게 난 좀 타이트하면 잡으려고 할 때 제가 손톱이 없어서 들기가 힘들어서 조금 벌려놓으면.
4: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2: 네, 제가 의도한 겁니다.
0: 이건 아무래도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 또 그러네. 잘라요.
1: 아, 그러면 안 돼.
2: 네, 제가 할게요, 아버지. 네.
3: 꼬 있는 거 아이가 밑에.
2: 아, 꼬였어요.
3: 괜찮아?
2: 예, 예. 웰컴. 이게...
1: 아, 왜 이래?
2: 잠깐만요.
1: 이... 야,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지?
2: 한 번씩 그러더만요.
1: 한 번씩 에러가 생깁니다.
4: 사이 잘못은 아니에요? 네?
2: 제 잘못이 아니라서 지금 큰 소리 안 치시잖아요, 지금. 이게 제 잘못이었으면.
4: 아, 그래요?
2: 네, 지금. 오케이, 됐어.
0: 이때

0: 요즘 수확하느라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며느리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1: 잠시 사모님이 이제 라이브로 노래 한 곡 부르겠답니다.
2: 나는 너밖에 모르고
3: 모르고
2: 너는 너밖에 모르고
3: 모르고
2: 그래서 똑같아 늙었지 평행선
3: 평행선
2: 나는 나밖에 몰랐지
3: 평행선
2: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3: 택배 시간 다 되다
2: 끝없는 평행선
3: 택배 시간
2: 안고 있네
4: 돈 주고 레슨 받고 계십니다.
5: 아 진짜요? 돈 주고?
4: 네. 그래갖고 지금은 지금 유튜브에도 출연하셨고요. 노래로. 지금 뭐 성주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유명 인사입니다.
5: 노래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6: 한 2년 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워낙 못해가지고 2년 배웠는데도.
5: 그래도 엄청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던데요?
6: 아니요. 아직 조금 많이 더 배워야 돼요.
0: 다행히 휴식 시간이 끝나고 바로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통 수확량의 30% 정도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요. 오늘 물량은 50상자 정도 됩니다. 그날 오후.
4: 아버지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봤던 땅입니다.
7: 제가 볼 때는 뭐 일조량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 딱 평지도 똑바르고 경지 정리도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옆에 개울도 있고 일단 물은 충분히 많이 공급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네요. 이런 땅에도 저기 비닐하우스 저기 꼽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8: 주변에 저기는 있지만 여기는 안 좋으니까 참외농사를 이렇게 안 짓는 거잖아요. 이 땅이 진짜 좋으면은 벌써 하우스를 꼽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산이 딱 있어가지고 저녁에 좀 해가 일찍 빠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4: 두 분의 의견이 틀려서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말 들으면 여기가 맞고 저분 말 들으면 저기가 맞고
7: 일단 땅값만 싸면은 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난 생각한다.
8: 야 이게 뭐가 좋아? 한번 위치적으로 봐도 여기 저기 이제 저기 뚫기 있잖아. 저것도 이제 그늘도 이고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저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객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7: 물은 이제 언제든지 농부가 뺄 수도 있고 뭐
4: 넣을
7: 수도 있고 말려가지고 이제 농사 지으면 되거든.
8: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거의 뭐 이 정도는 객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땅을 만들려 그러면 이 투자 비용이 이제 훨씬 많이 든다.
4: 지금 결론은 여기는 안 좋은 땅이라 말씀이시네요.
8: 그렇지 여기는 뭐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가자. 네.
7: 그럼 뭐 여, 내가 사볼까?
8: 예.
7: 돈 벌어갖고 내가 사야겠다.
0: 아무래도 땅은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교민 씨네 가족이 총 출동해 근처 계곡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4: 참외도 담글게요. 물찬 참외는 먼저 확인 좀 해봐야겠다. 물찬 참외는 가라앉거든요.
0: 먼저 과일은 물속 천연 냉장고에 담가 넣고 본격적인 물놀이를 시작합니다.
4: 훈우 안 추워?
9: 저기

0: 우와 물고기 잡았다.
1: 우와 물고기 잡았대. 우와 물이 보러 가자.
0: 보자. 우와 몇 마리나 되겠나.
2: 야 잡았어?
3: 송사리네 송사리.
1: 송사리 뭐예요?
4: 우와 다 헬기 잡았다.
1: 어? 오 움직인다.
3: 바닥.
1: 다슬기 없는데 아버지?
3: 저 안으로 들어가봐. 저 안.
1: 어디요? 저 안쪽은 옷 다 베리는데요. 이 기쁜 데로 가라고 뭐합니까?
3: 자 기쁜 데로 내가 봐라 기쁜 데.
1: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3: 기쁜 데가 잡아라.
1: 아버지 아, 아 이거 빠져요.
3: 아 깊이가 한 마리 있어.
1: 아 아버지 아버지 들어서 저를 던져도 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2: 여기
1: 엄마 먹어라 저. 엄마 멸치 먹어 해.
2: 여기
0: 와 수박이 왔습니다.
5: 수박이다. 와! 역시 여름엔 화채만한 게 없죠. 그런데 화채에 참외가 들어가면 또 별미라네요. 그래서 교민 씨네 집에선 화채를 할 때 참외를 꼭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2: 멸치 먹어봐.
6: 일단 여기 좀 부을까요?
3: 근데 힘이 맞는 거 같아.
6: 이거 이거 끝났고. 끝났다.
0: 자, 사랑해.
2: 물치 치죠.
0: 어이구.
1: 아버지, 수박 먹는 사실까요?
7: 아, 한 우물만 봐야 되지. 어? 참외 시작했는데 참외를 성도로 봐야지 무슨 수박이야.
2: 예쁘다. 나 참외 좋아.
5: 가족은 교민 씨의 귀농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버팀목입니다.
7: 최고의 맹인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훌륭한 농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1: 다 저를 위해서 정말 꼭 혼내시는 거고 저는 저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아버지. 오히려 저를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 혼나는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나중에 피와 살이 될 거고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7: 고맙다. 우리 사이 최고.
1: 아버지 최고.

0: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규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신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12폭이 12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0: 판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1: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0: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1: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흥, 서운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볼까요?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 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릉과 정릉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배되던 그의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라.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핏불인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위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유폐를 모셔놓았습니다.

장릉은 단종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인데요.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유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의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한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0: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에게는 매번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각산 봉수대 조선 최고의 제주꾼 얼른세가 찾아왔는디 하이 내가 못하러 여기 왔는고 허니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신통 방통한 요술을 한번 부리려고 하는디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공연팀 일정이 많다 보니까 팀 멤버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혼자 움직이고 있잖아요.

0: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출할 수가 없어요.
1: 거의 바로 네, 대회를 할 겁니다.
0: 네, 오늘 경북 청도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가 준비됐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주 신나는 매직쇼 준비를 했습니다.

변검은 변할 변자에 얼굴 검자를 써서 얼굴을 변화시킨다. 중국 전통의 공연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는 이 변검 배우는 1인 다역의 삶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조르고 졸라서 결국 배우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변검을 배우고자 그 지금의 사부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저의 그런 끈질긴 구애에 감동을 또 받으셨는지 결국은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단 몸을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면을 통해서 이 배우의 심리나 역할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표현력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변검을 배웠을 때는 단순히 비밀이 궁금하기보다는 이것을 배워서 무대에서 공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변검 공연을 재밌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산들을 컨텐츠화 만들어가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해서 야행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조사를 했었을 때 한 네 가지 정도 이 순위를 매겼는데 그 안에 구본진 씨의 이제 이 말뚝이 병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이제 각산 산성에 올려서 각산 봉수대에 올려서 이제 공연을 펼치게끔 했고요.

제가 처음 중국 병검을 한국화 시키고자 많은 탈춤 단체 문을 두드렸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준 곳이 고성 오광대였고요. 또 고성 오광대 탈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표현하기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저는 말뚝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또 양반을 굴려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네 이런 모습들을 또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탈과 탈춤을 접목시켜서 먼 훗날 새롭게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진머리 나오면은 등장하고 고개로 사인 주면은 맺고 국거리 국거리에서 내가 있잖아 경치는 좋네.

0: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연주할 때마다 그냥 뭐 아무 말 아닌 말에도 다 대답해주고 일상적인 것도 대화 많이 하고
1: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한국적인 걸 추구하니까.

0: 말도 안 나오고 신기했습니다.
1: 네, 엄청 신기했어요. 그냥 네, 막 이렇게 쑥 하면 바뀌니까 네, 잘 맞습니다.
2: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무대에 서면 관객들이 보내주시는 박수와 함성에 재충전 되기도 하고요. 저도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지치지 않고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언제나 활짝 도깨비 무.
1: 숙제나 해야지.
2: 호철이는 우울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엔 바다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1: 너무 예쁘다. 나도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2: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바쁘셔서 올해도 바다엔 못 갈 것 같아요.
1: 치, 엄마랑 아빠는 맨날 바쁘대.
3: 가면 되잖아.
1: 어디서 나는 소리지?
2: 호철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어요.
3: 여기야, 여기!
4: 우리가 데려다 줄게!
2: 세상에, 침대맡에 놓여있던 도깨비 인형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1: 너희들은 누구야?
3: 나는 멋쟁이 도깨비 깨비야.
4: 나는 깜찍이 도깨비 꾸비!
3: 가고 싶은 곳이 여기야?
4: 응, 바다래!
3: 그럼 가야지!
1: 간다고?
4: 그럼!
1: 어떡해?
3: 도깨비 몸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
1: 도깨비 몸? 그게 뭐야?
3: 나는 신통방통 도깨비! 도깨비 문을 열어다오!
4: 열려라 활짝! 도깨비 문!
2: 속옷체를 들어 속옷을 힘차게 두드리자. 눈앞에 활짝 열린 신기한 문이 생겼어요.

0: 여길 봐. 나는 동방통 도깨비. 도깨비 배를 만들어다오.
1: 우와.
0: 이리 와, 같이 타자.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2: 호철이는 문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0: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1: 벌써?
0: 네 마음속 소원을 말해봐. 꼭 이루어질 거야.
1: 난 말이야, 더 크게! 솔직하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나 아빠 엄마랑 함께 바닷가 가고 싶어. 같이 수영도 하고 보리찜질도 하고 싶어.
3: 어머, 우리 호철이 바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꿈까지 꾸고.
4: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갈까요? 바다로. 일은 조금 미뤄두고.
3: 정말요?
4: 그럼,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0: 호철아, 잘했어. 솔직히 말한 덕분에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1: 개비야, 꾸비야, 고마워. 바다 여행 너무 즐거웠어.
2: 개비와 꾸비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철이는 꿈결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같은 듯 다르고 닮은 듯 닮지 않은 국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현악기로 앉아서 연주하고 줄을 튕기는 것까지 비슷한데, 가야금이 금이면 거문고는 거문금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가야금은 금이고 거문고는 고일까? 모든 음악의 으뜸이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던 거문고. 음색이 깊고 웅장해 다른 악기들을 능히 거느릴 만하다는 의미다. 거문고는 6개의 명주실이 이어져 있으며 16개의 괴 위에 석줄을, 기러기 발 모양의 안쪽에 나머지 석줄을 얹어 연주한다.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를 오른손에 쥐고 연주한다. 과거의 거문고는 현금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엔 사연이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거문고는 진나라의 칠현금을 고구려의 왕산악이 보고 고쳐서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학이 날아와 춤을 추니 현악금이라 이름 지었다. 훗날 줄여서 현금이라 불렀다 라고 되어 있다. 검은학을 뜻하는 현악, 현악기를 뜻하는 금자를 붙여 현악금이라고 했다가 훗날 현금이 되었다. 현금을 우리말로 하면 거문고다. 옛 벽화에서도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림이 전한다. 5-6세기 고구려 시대에 그려진 중국 지린성 지안시 벽화에는 거문고의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고가 현악기를 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일본에 전해진 가야금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고, 가야꼬라고 불렸다. 명주실로 만든 12줄을 안쪽 위에 얹어서 손으로 뜯거나 퉁겨서 연주한다. 가야의 악사 우룩은 가야국이 망하자 신라로 망명하면서 가야금을 가지고 와 제자들을 가르쳤다. 진흥왕 이후 가야금은 신라에 널리 퍼졌고, 8세기 무렵 신라에서 친교의 의미로 일본에 전해준 가야금이 지금까지 일본의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다. 이 악기를 한자로는 실라금이라고 썼고, 일본 말로는 시라기 고토라고 부른다. 또 일본의 가야금과 비슷하게 생긴 고토라는 악기가 있는데 둘 다 고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가야고는 이후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음 금을 써서 지금의 가야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문고라는 용어가 순 우리말이라는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가 현악기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금은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 고는 현악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고와 금은 같은 의미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세, 넷, 팝송을 좋아하는 거 우리 동안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보려는 대한민국 청춘의 발걸음. 그리고 그 열정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우리의 소리. 청춘의 열정이 오롯이 새겨진 여정 속에 그들은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0: 치주 염천미 크게 이름
1: 오조 구본섭
0: 오조 구본섭 이거는 선크림이구나 이건 에어드랑 선크림이에요
2: 여름의 한복판에 들어선 어느 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산리 역사 대장정의 입소식 현장 1200여 명의 지원자 중에 총 3차에 걸친 치열한 선발 전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64명의 합격자들입니다.
3: 이게 티?
4: 예. 그거 군대 다시 들어온 느낌이 안
3: 나요? 너무 색깔이 군대다.
4: 여기부터 1층에서 딱 옷 입고서 이제 사제복 이제 벗고 이제.
5: 건물 때 쓰면 안 돼. 사물함이야.
4: 이거 뭐예요?
2: 3주에 배정된 하동민 학생은 이번 여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데요.
6: 연습은 많이 했어요?
7: 연습이요? 열심히 했죠. 잘 될지 모르겠지만
6: 팀원들이 다른 조여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따로 연습을 또 해야 되겠네요?
7: 그죠. 예, 몰래 몰래 해야죠. 뭐 친구들 뭐 잘 때 뭐 몰래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뭐 여기서 제가 내일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뭐 얘들아 그냥 이해해라 하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2: 이 특별한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상은은 4조에 배정됐습니다.
6: 옆에 있는 건 뭐예요?
8: 아, 이거 장구요.
6: 장구?
8: 네.
6: 가져오느라고 힘들었겠네.
8: 그냥 맨날 하는 거라서 익숙해야 돼요.
6: 준비는 많이 해왔어요?
8: 그냥 일단 공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 준비 위주로 많이 했고요. 네. 운동도 틈틈이 해놨고.
2: 앞으로 8박 9일간의 여정을 함께할 모든 참가자들의 입소가 완료됐습니다. 출신 지역도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청춘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9: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살아서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지식과 이제 어떤 청산리 대첩이라는 저희 일제 강점기 때 제일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어떤 그런 대승이잖아요. 그런 걸 몸과 눈으로 직접 겪어보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0: 백두산을 진짜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죽기 전에 가봐야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또 가는 길도 힘들고 또 아까 버스에서 그 말씀하시길 뭐 덕을 3대가 덕을 쌓아야 맑은 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대가 되고 백두산 꼭 가고 싶어요
9: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고 싶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2: 청산리 역사대장정은 올해로 13번째 닻을 올렸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과 항일 독립선열의 민족혼을 젊은 세대들이 직접 체험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10: 여러 차례 작게는 3회, 많게는 5회, 6회, 7회까지 이 대장정 인솔을 한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주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이번 대장정도 아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일본의 망언,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 요즘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모인 이들의 각오는 더욱 뜨겁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얻게 될 역사의 힘으로 세계화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청춘들 독립투사의 혼이 담긴 독립군가를 함께 부르며 이날의 입소식은 마무리됐습니다. 대장정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중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김좌진 장군의 묘를 찾았는데요.
10: 청년 횃불을 밝혀오니 부디 저희의 장도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장군님에 대한 존앙심을 실천에 옮기고 헌모의 정은 가슴에 각인하겠습니다.
2: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된 이 묘소.

저는 1930년 장군이 공산 청년 단원인 박상실에게 피살된 후 유해를 모셔와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자진 장군 앞에 모여 뜻깊은 여정의 출발을 알린 참가자들. 이제 이들은 청산리 역사 대장정 그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0: 참가자의 승선 완료. 배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중국 동강항에 입성하게 됩니다.
1: 중국에 무명조끼 착용하는 법이 써 있어. 그거 다 읽어주고 비상 거 나가는 것도 외워주고.
0: 출발의 설렘은 잠시 접어두고 조별로 모여 앉은 참가자들. 대장정의 일정 동안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주제를 잡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 저희는 지금 저희 조별 과제였던 청산리 대첩의 전개 과정과 민족사적 의의에 대해서 그 다른 대원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나눠서 활동을 전개했다. 그게 이제 30년대 이후에 그 3부가 활동을 한 거라서.
4: 저희 신민부는 간도사의 통틀어서예요.
3: 이거는
5: 굉장히 많은 독립단체들이 여러
0: 입시를 위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를 넘어 또 인터넷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보를 넘어 역사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 이것이 청산리 역사대장정이 바라는 진정한 역사 교육의 시작입니다.
6: 산심화 대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충분 조건은 뭐야?
7: 저는 그 우리 대원들이 역사에 대한 그 학습 또는 어떤 그 지역에서 내가 본 그런 팩트에 대한 환기 또는 뭐 옛날에 이렇게 쭉 배워왔던 것에 대한 복습,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사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학도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느끼고 깨우치고.
8: 하늘아, 뭐 하는 거야?
9: 아, 뭐 그렇게 말하고
8: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시진을 못했어 지금.
10: 항상 가자.
0: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찾아온 선상의 밤. 일정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친구들을 찾아 나선 동민. 상은이도 챙겨왔던 장구를 꺼내 들고 따라 나섭니다.
11: 하늘은 능영이나.
8: 한번 해보자.
0: 밤바다의 어둠 속 배 한 켠에 모여 느닷없이 펼쳐놓는 국악 한마당.
8: 근데 확실히 여자가 불러서 그런지 약간 국가 느낌은 아닌데.
12: 내가 연습하고
8: 있었어. 되게 서정적이네. 아, 뭔가 이게 4분의 4 바뀌면서 선율이.
0: 아닌 밤중에 국악 한마당을 선보이는 이들은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같은 학교 친구들입니다. 4학년이 된 동민은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뜻깊게 장식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는 대장정의 여정 위에 우리의 소리를 더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소리는 수십 년 전 빼앗긴 조국의 땅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군가.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0: 젊은 국악인들의 꿈이 커가는 경기도 안성의 한 대학교. 대장정을 한 달이 앞둔 시기 학생들의 하루가 분주합니다. 여름방학 전 치러진 기말고사가 한창이네요. 대장정에 참여한 소리꾼 능경의 차례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국악 아이돌 중 막내입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던 민요 소리에 이끌려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소녀는 어느덧 경기 민요를 전공하는 소리꾼이 됐습니다.
1: 아니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는데 단 무슨 차등요.
0: 생애 가장 뜻깊은 여름을 계획하고 있는 능경의 무대. 기말고사 결과가 좋아야 가벼운 마음으로 대장정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과연 능경이는 시험 결과에 만족하게 될까요?
2: 항상 시험은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연습 때만큼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있으면 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 긴장하고 떨려서.
0: 시험을 마치고 곧바로 달려온 곳은 실습실입니다. 한국 국악계의 실력파 신예로 꼽히는 국악 아이돌은 올여름 내 이곳에 모여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멤버를 소개해볼까요? 가장 먼저 구성진 목소리, 경기 민요를 전공하고 있는 소리꾼 능경, 판소리계 아이돌을 꿈꾸는 고수 상은, 폭넓은 음색을 뽐내는 해금 여신 하늘, 그리고 이번 청산리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대금신동 동민까지 청산리를 빛낼 국악 아이돌입니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3: 진짜.
4: 자, 얘들아, 이게 뭐냐? 독립군 가곡집이야. 이게 김좌진 장군님이 작사하신 곡인데, 어? 요거 우리가 국악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3: 가서 부르면
4: 그러니까,
3: 좋겠다.
4: 어?
3: 가서 부르면 되겠다.
4: 그지, 그거지. 제가 그 악보 사이트를 뒤지다가 우연히 링크를 타고 제가 독립군과 보존회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독립군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작사 작곡이 나와 있는데 김좌진 장군님 작사 이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생소해서 일단 다운받아서 봤는데.
0: 이번 청산리 역사 대장정에 참가하고 그 여정 속에서 함께 국악 연주를 해보자는 동민의 제안에 친구들도 흔쾌히 동참하기로 한 건데요.

0: 어떤 곡을 연주하면 좋을지 자료를 모으던 중 독립군가인 승리의 행진곡을 알게 됐고 이후 이들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1: 이번에 청산리 가면서 왜 요걸 해서
0: 다름 아닌 김자진 장군이 직접 가사를 붙인 독립군가였기 때문이죠.
1: 주고 예, 저 뭐냐 예 지금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봤자 우리 선율만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코드 따고 솔직히 우리가 뭐 능력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는 선생님이 계셔요. 한번 찾아가서 서울 가는 김에 찾아뵈서 한번 편곡을 편곡이나 아니면 어떻게 요거를 좀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뭐 말씀을 드려보든가 뭐 선생님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찾아가서 보는 거야.
2: 다음 네. 언제 갈까? 좋아 가자 가면 되잖아.
3: 제가 야인시대를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만주를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펴놓고 장구 한번 쳐보죠. 아무리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니까 많은 걸 못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해야죠.
4: 일단 해금과 대금 자체, 소리 자체가 한국 음악기에는 이렇게 애절함이 묻어있어요. 대부분의 악기들이. 그래서 소리랑 같이 악기들이 어울려져서 듣다 보면 아무래도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될 거예요.
0: 대금과 해금, 장구와 소리. 4명의 열정을 더해 채워질 승리의 행진곡.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불리던 일본군의 행진곡 멜로디를 국악의 소리로 연주하기에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대장정 출정까지 약 한 달여 남은 시점. 이들의 원대한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까요?

0: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의 남산을 찾은 아이들. 한국의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악단체를 찾았습니다.
1: 네, 저희 원래 4명인데요. 한 친구가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사정이 생겨서 네. 이 곡을 저희가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네. 너무 이렇게 편곡이 안 되는 거라 좀 딱딱하고 해서 좀 선생님께 자문.
0: 네 명의 국악 신예들이 풀지 못한 숙제.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2: 그냥 이대로 그냥 악보대로 연주를 그냥 하셨던 거예요?
3: 네.
1: 네. 네.
2: 그러면 뭐 대금이랑 해금도 같이 같은 선율로 그냥 연주를
1: 네.
2: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하는 친구는 노래를 불렀었다. 네. 여러 가지 또 어떤
0: 인터넷에서 얻게 된 악보 한 장에서 시작된 꿈. 국악 신예들이 품어온 무모하지만 소중한 소망은 그 절실한 마음과 함께 흘러 오늘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2: 그런 대립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연주한 것들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네. 보고 나서 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0: 아이들의 꿈을 담은 소박한 소리가 흐릅니다. 이 꿈이 먹는 소리는 국악 베테랑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요?
1: 아니 이게 네. 대금으로 연주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안 그래도 저희도 되게 처음에 이게 서양 음계잖아요. 네네. 저도 대금을 연주해서 알지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아 정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감정을 실어서 되게 느낌 있는 연주였는데
2: 되게 순수한데 뭔가 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편곡은 지금 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3: 거침없이 위아래로
0: 여름 내 준비해온 공연을 마치고 국악 선후배 간에 시작된 편곡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3: 사실 저는 처음에 봤고 그 플랫조의 음악이 아닌 샵조의 음악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대로도 해봤는데 어색하더라고요.
1: 지금 연주하는 악기는 무슨?
3: 이거는 제가 C샵하고 D 사이인데 제 껴서 한 거고요. 네, 이제 D 키가 제가 없어서 좀 제껴서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2: 군가는 이렇다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난 어떤 연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그 군가에서 그 이면적인 어떤 아픔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정서들은 있기 때문에
1: 네. 저희도 이곳에서 저희
0: 당시 유행하던 일본 곡에 가사를 올린 투박한 독립투사의 노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4: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도 이제 독립군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곡이나 이런 걸 친구들한테 어떤 음악인지 또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니 이 곡의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5: 재밌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 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고 있어요. 또 선율적으로 멜로디 자체는 서양적이지만 이제 그 구조를 너무 서양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국악기가 갖고 있는 음색과 그런 선율들을 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독립군이 일본의 정식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독립전쟁. 그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 백야 김자진 장군이 직접 노랫말을 붙인 독립군과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이 곡이 세상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30년 넘게 독립군가를 발굴했습니다.

0: 오래온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그거는 이제 저 혼자 수집한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다 내가 수집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요, 가사는 김야진 장군이 작사한 건데 곡은 보니까 일본 곡이더라고.
0: 만주벌판을 달리던 독립투사. 광복 이후 독립군과 발굴에 평생을 바쳤던 박노일 선생, 그리고 그의 아내 곽영숙 회장. 이들은 1974년 독립군과 보존회를 설립하고 전국을 누비며 생존한 독립군이 기억하고 있는 항일 민족 노래를 발굴해왔습니다.
1: 일본 타나카 수상이 그때 망언을 해서 한일 합방에 대한 합류화를 하는 망언을 해서 이제 광복군들이 굉장히 붕괴해갔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사관으로 쳐들어가서 막 일장기도 찍고 뭐 몇 번을 그렇게 이제 격렬하게 시위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종로경찰서로 연행이 됐었는데 가서 저녁들을 식사를 하시고 노래를 광복군가 독립군가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끝까지 부르는 분이 안 계셔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독립군가를 수집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8월, 그해 8월 15일에 신문 기사도 있지만 13곡 수집했어요. 8월 15일까지. 이제 생존 기사들 연락해서 광복군 동기회라고 또 광복회도 모임이 있어요.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독립군가를 아시는 분한테는 이제 녹음을 그때 녹음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악보에다 또 그려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악보에 그릴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악보를 일단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하나둘 곡을 수집해가지고
2: 부름도 다네 오는 것들 춤을 추었었고 우거진 산곡에 맑은
0: 1976년 남편 박노일 선생이 별세한 후 그녀는 남편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독립군가 보존회를 운영해오며 노병들이 부르는 군가를 녹음기에 담은 뒤 악보로 바꾸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1982년 독립군 가곡집 광복의 메아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조국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은 승리의 행진곡 또한 세상과 만나게 됐죠. 당시 유행하던 일본 군가 군함 행진곡에 김좌진 장군이 직접 가사를 붙여 만든 곡이었습니다.
1: 외국 곡에다 붙인 것도 있죠. 꼭 일본 곡만이 아니고. 곡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광복군 아리랑 광복군 일일이야 이런 건 한국 민요에다 붙여서 또 우리 책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는 작곡가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1940년대 광복군 시대에 와서는 광복군 자신들이 작사 작곡해서요. 전부 우리 광복군들이 작곡한 거예요. 1920년대만 해도 곡이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0: 이후 독립군가 보존회의 활동은 꽤 큰 규모의 행사인 독립군가 부르기 대회까지 이어지며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독립군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자 보존회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커졌고 대회 또한 1990년대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독립군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50년에 걸쳐서 의병 독립군 광복군들이 부르던 노래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노래로서의 독립운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과 후세들에게 알려서 선열들의 수국 선열들의 어를 기리고 그리고 책을 구해보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그게 게재됐는데 올부터 안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0: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아

알려졌던 독립투사의 혼, 독립군가. 민족의 노래이자 그 자체가 독립운동사인 이 노래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는 독립군가 보존회의 바람이 김자진 장군의 승리의 행진곡을 통해

0: 후배들의 부탁을 수락해준 국악계의 선배들. 첫 만남 후 오랜 기간의 편곡 과정을 거쳐 드디어 재회의 날이 왔습니다. 수십 년 전 만주벌판에 울려 퍼졌던 노래는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됐을까요?
1: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절돼 있는 거 있죠. 노래 들어오는 거. 노래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게 노래가 살 수 있도록 조금 볼륨 조절해 주시고.
2: 그렇다고 너무 춥진 말고.

0: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1: 깜짝 놀랐어요?
0: 소름 끼쳤어요. 중간에 기나리랑
2: 맞아. 부끄러워.
0: 아니요, 완전 잘했어.
2: 기나리랑 알아주시니 감사하네. 못 알아들으시고.
3: 일단 뭐 저는 그때 하는 게 없었거든요.
1: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3: 뭐 하는 게 없었는데 뭐가 또 들어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동민이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4: 딱딱하고 투박하던 군가의 외투를 벗고 아련한 국악곡으로 재탄생된 승리의 행진곡. 생각보다 멋진 선물을 받은 국악의 신예들은 선율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하며 우리의 소리를 가슴에 담아봅니다.
5: 이제 노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래가 들어가고 박자가 들어가면서 그 국립군 행렬이 가까이 왔다가 노래가 부르면 다 같이 부르다가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다시 가면서 약간 뒷모습이 약간 아련하게 남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인천에서 출발해 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중국에 도착한 대원들. 2일차 일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선조의 위대한 숨결과 마주할 수 있는 곳,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즉위 후 22년간 왕위를 지키며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광개토 대왕. 그의 생애를 기록한 위대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장군총이 위치해 있습니다.
1: 고구려의 정기가 느껴진다.
0: 만주 벌판을 누비던 고구려의 위대한 힘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은 아이들.
2: 웅장하고 옛날의 고구려의 기상이 느껴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옛날에 이 자리가 원래 고구려의 자리였는데 중국으로 편입돼서 이런 저희의 유물을 보려고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0: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완성한 장수왕의 능. 위대한 역사의 유물이지만 벌판에 방치돼 있고 곳곳에 훼손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소중한 유산 앞에선 아이들의 마음에도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2: 사실 책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실감도 안 났는데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웅장하고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책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 또 몸소 느끼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0: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고구려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장소에서 밤기차를 타고 이동한 대원들. 청산리 역사대장정 3일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다시 버스로 이동 중. 오늘의 목적지는 모두가 기대하던 그곳, 바로 백두산입니다.
1: 엄청 넓고 깨끗하고 맑을 것 같아요.
2: 상상이 동물이 나올 정도로 파랗고 맑고 그리고 굉장히 연기도 자욱한데 너무 깨끗하고 시원할 것 같아요. 정말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한 장면이 상상이 되고요.
0: 백두대간의 정기를 담은 백두산의 정상. 과연 아이들은 맑게 갠 천지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3: 자, 여기서부터는 집차를 이용을 할 겁니다. 소지품 다 챙기고 내리세요.
0: 백두산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지프차로 옮겨 타고 20분간 이동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흐려지는 하늘. 결국 빗방울까지 비치기 시작하네요.
4: 우와, 저기 뭐야?
0: 백두산 정상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는데요. 구저진 날씨에 결국 우비까지 챙겨 입습니다.
5: 우저 나왔어요?
6: 네.
5: 우저 나왔어요?
6: 네.
7: 팔쪽부터 출발할게요. 팔쪽부터 출발할게요.
0: 맑은 날씨로 백두산 천지를 훤히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 며칠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기상 사정에 따라 정상 출입 자체가 통제되기 일쑤라니. 비록 비가 흩뿌리는 궂은 날씨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다행입니다.

0: 드디어 대한민국 청춘과 마주하게 된 백두산의 천지, 민족의 정기, 그 뿌리가 되는 이곳 한반도의 끝자락에선 감격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땅임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반도를 오롯이 거쳐 이곳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 누구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이 삼천만의 운동포들.
0: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청산리 역사대장정. 그동안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2: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서울로 나가세.
0: 8박 9일의 여정 동안 독립선열의 발자취,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여정. 그 중심에서 독립투사 김좌진 장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0월 21일 6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치러진 독립전쟁,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만주의 청산리에서 2,500명의 독립군이 5만 명의 일본군을 대파해 독립투쟁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를 이뤄낸 전쟁. 그 주인공이 백야 김자진 장군입니다.

주권을 침탈당한 통안의 아픔을 딛고 독립투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항일무장독립운동의 3대 승첩으로 기록된 청산리 전투.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직접 만든 가사로 완성된 바로 그 노래 승리의 행진곡이 90여 년이 지난 후 우리의 소리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울려

0: 맛있기도 하고 일단 저희 조원 상은 오빠가 맨날 개구진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장구 치면서 정말 진지한 모습을 거의 처음으로 봤는데 그냥 되게 멋있었어요.
1: 이상하게 되게 슬펐어요. 근데 되게 잘했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네.
2: 이 전에 여기 청산 역사대장정 하기 전에 국악이라는 음악을 알았어요?
1: 네, 저는 많았어요. 근데 나 앞에서는 처음으로 봤어요. 예, 네, 좀 특이, 되게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기억이에요. 오늘 저 많이 배웠어요.
3: 머나먼 중국 땅에서 독립의 의지를 온몸으로 태웠던 독립투사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대한민국 청춘의 발걸음이 더해졌습니다.

0: 대장정 일정의 막바지. 대원들이 잠시 짬을 내 들른 곳은 중국 해림시에 위치한 조선족 실험소학교. 독립투사인 동시에 활발한 교육가였던 백야 김자진 장군이 세운 많은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청산리 역사대장정 참가자들과 매년 만남의 시간을 갖고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는 소학교 아이들에게 이번 국악의 신예들의 방문은 더욱 뜻깊었을 것 같은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언니 오빠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소학교 어린이들이 작은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아래.
3: 아, 귀여워.

0: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보인 근사한 연주. 언니 오빠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1: 열차에 잡는 법.
0: 뜻깊은 만남이 이뤄진 김에 막간 국악 강습에 나섰습니다.
1: 거꾸로 잡으시는 분. 열차를 지금 거꾸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요게 겉모습이고 여기 안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겉모습 쪽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겉모습 쪽을. 잡으시는 거예요.
0: 그동안 교명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구국정신과 애국혼을 계승한다는 김좌진 장군의 교육이념을 이어가며 꾸준히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곳.
2: 당연히 그것은 영향 끼치는 거죠. 뭐. 그 때로는 애들이 이제 한국이 어디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이 알고, 네, 그다음 아 우리 모국이구나 이것도 알고 또 생활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한국과 먼 북쪽의 땅에서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어린 동포를 보니 여정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 힘이 솟습니다. 이렇듯 역사와 문화의 힘은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모두를 하나의 민족으로 뭉치게 합니다.

0: 중국 하얼빈시 남쪽에 위치한 731부대 유적지. 대량 살상이 가능한 세균전을 준비하며 국적을 불문하고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포로를 희생시킨 일제의 만행이 재현된 장소입니다. 전염병에 균을 투여하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얼려 죽이는 등 실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이 기록돼 있습니다.
1: 이렇게 와서 현실로 보아서 이렇게 남은 이런 물건들이랑 현실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진짜 일제 만행을 진짜 길이길이 남겨가지고 그들이 꼭 반성하는 모습을 꼭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0: 1980년대 초에 발견된 731부대 관련 문서. 중국은 그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생체 실험을 감행했던 이곳에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2: 편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거의 고문 수준으로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렇게 글자 세 글자만 남겨져 있다는 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0: 결코 잊어선 안 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 글이나 사진으로만 봐왔던 끔찍한 역사가 젊음의 눈에, 가슴에 생생한 이야기로 새겨집니다. 이번 청산리 역사대장정에는 특별한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바로 이 하얼빈역에서 당시 일본의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한 건데요.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에게 권총을 발사했고 세 발을 명중시킵니다. 이후 치러진 여섯 차례의 재판 후 안중근 의사에게는 사형이 판결됩니다.

0: 김좌진 장군의 소망에서 안중근 의사의 염원까지 8박 9일간 쉼없이 이어진 여정 속에서 이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일 전에 나와 다른 강한 역사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1: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차가운 지성으로 냉철하게 반성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키우기 위한 것이 청산리 대장정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내 목숨까지 바쳤던 선열들의 그 빛나는 을을 그 가슴 속에 깊이 담아서 나와 과거를 잇는 튼튼한 연결 끈 하나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러 가는 건데 돈을 들여가면서 비행기를 타야 하고 강을 건너와,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와야 하고 이런다는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막상 여기 참여하게 되고 나서 이렇게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아 이렇게 옛날에 독립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구나 우리가. 열정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저 독립 열사님들의 그런 발자취와 숨결을 저희가 느끼면서 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8박 9일의 시간, 총 5,400여 킬로미터의 여정. 걸으면 걸을수록 젊음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춘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1: 역사란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가슴의 그런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유, 집아!
0: 땅 위에 새겨진 역사의 숨결, 그 위에 더해진 우리의 소리까지. 이들이 걸어온 길은 그 어느 때보다

0: 저희가 정말 힘을 키워서 이 땅을 다 사버릴 정도로 정말 저희가 이 청년 횃불 대원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1: 그 특별했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슴에 품게 된 역사의 소중함. 새로운 나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의 청춘들.
2: 저도 이제 교사가 되면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1: 모든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들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3: 이런 역사는 좀 잊혀져서 안 되고 계속 이제 저희 청년 횃불같이 14기, 19기 계속 나와서 이런 역사 현장을 직접 보면서 계속 막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4: 감사합니다.
3: 뿌리, 네.
5: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6: 앞으로 이번 경험을 통해 또대로 더 좋은 밑거름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소 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 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기를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시내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 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되어 있고요. 삼국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탈해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무왕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희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 여왕. 아버지인 진평왕 슬하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덕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덕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의 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군왕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황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감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문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거니로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은 평소 나의 선택이나 과거 행동에 자주 후회하는 편이신가요?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기회를 놓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 후회하는 모습은 우리 주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만 먹어놓고 뒤늦게 후회하는 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요. 후회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유감이 들 때 발생하는 감정이지만 그 자체로는 현재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고 행동해야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팽경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올려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가 폐에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팽경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같이 펴올리면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세워주고 팔은 45도,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은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45도로 밀어 올려봅니다. 발등 밀어내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흉추를 유연하게 하고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파르바르타나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 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아난타아사나와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아사나입니다. 아난타아사나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다섯. 좋습니다. 당길 수 있는 만큼만 당겨봅니다.

나서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양옆으로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에 강한 자극이 가는 만큼 복부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 배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실험을 달래주었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남사당 패는 있고 여사당 패는 없는 걸까? 남사당 패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 패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 패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해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해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회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1이지만 실제 연희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0: 문장어 얼려.
1: 보금목 문장오걸
0: 철창으로 지어내요. 두방 먹고.

바로 우리 집 지금 이 앞에가 옛날 남은 방송국이 있어서 절이었을 때 이제 시골이라 저희 집에서 여기 오려면 요천수 강도 건너야 되고 꽤 멀어요. 여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매주 왔었어요. 방송국에를. 그 동요 대회가 있어. 대회 나오느라고 매주 방송국에 와서 라디오인데 예. 오면 거의 제가 1등을 했죠.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해.

우리 남원에는 춘향제라고 하는 아주 전국의 3대 향토 축제, 유서 깊은 축제가 있죠. 4월 초파일 날 해요, 음력으로. 그러면 이제 각 학교에 가장 행렬을 해. 우리 남원 관례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도 이제 그 가장 행렬을 하는데, 제가 판소리, 도막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사봐, 너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월매로 분장을 해가지고 판소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참 그게 말이 안 돼. 박을 하러 보라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겁도 없이 그냥 들여서 따라 부르면 될 줄로. 그래가지고 옆집 할머니 치마저고리 빌려입고 가발해서 어떻게 비녀 찌르고 월매로 분장을 하고 갔죠. 나가서 이제 그날 가장행렬 하는데 그것이 대히트가 됐어. 우리 학교 가장행렬 꽃차를 우리 남원에 이제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십 명이 따라온 거예요. 내 소리 듣는다고. 그게 이제 동기가 돼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당시에 이 현자, 중자 쓰시는 교장 선생님이셔요. 참 저한테는 감사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나중에 교장실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수업을 6교시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국악원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강동 선생님한테 정식으로 가서 손을 배우게 된 거죠. 소리 던져주고 탁탁탁 받으면, 어휴, 이놈 자식이 참, 그 내 말로 선생님이 이놈 천재네. 얼마나 이뻐하셨어요.